0: 그래요. 잘 들을게요, 봉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연실님 감사드리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 너를 더 좋아해, 이런 표현은요, 그 진심이 확 느껴지잖아요.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난 수박보다 아빠랑 엄마가 더 좋아 라고 해주면 마음이 중국 동시 지방선거 날이죠. 네,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시거나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 출근길에 투표를 하신 봉구레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라디오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고 왔고요. 또 교육감 선거까지 함께 있어서, 네, 뭐 기초위원까지 있어서 투표용지가 굉장히, 네, 내가 이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참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연대한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투표가 약간 그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6457님이 저는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하고 오늘은 딸이랑 영화관 데이트 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사전투표율이 지난번에 했던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보시면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분은요 목요일의 남자에서 수요일의 남자로 변신한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보라
1: 됐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맛난 킬바살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게.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3: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아이한테 봉디 삼촌 라디오 듣는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놀이공원 가는 길에 같이 듣고 있어요. 봉디 삼촌이 아이 이름 불러주면 아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름은 김유준입니다. 우리 유준이 봉디 삼촌 라디오 지금 듣고 있어요? 네. 라도 돼. 아니 뭐 서로 존대하고 그런 거 좀 어색하지 않을까 유준아?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생일까 혹시? 혹시라도 우리 유준이 다음에 보게 되면 그냥 편하게 말라도 돼. 알았지?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잭 존슨, Escape.

혼자 남겨진 하빈 씨에게 온전히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누리려고 하빈 씨 지금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잔다면서요. 봉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하빈 씨가 허허허 웃으며 좋아라 하는 걸 들으며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 제 심장은 마구마구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나 진짜 혼자 이 집에 남겨진 거야? 아니 근데 나 혼자 있는 거 처음인데? 어떡하지? 의외로 막 너무 외로워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드디어 D-Day. 남편도 아이도 떠난 집에 혼자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요, 남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으며 힘을 내야 할 것 같아 바로 삼겹살에 목살까지 야무지게 배달시켰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맥주라도 꺼내서 낮술을 해야죠. 아니야, 근데도 뭔가 기분이 이상 있지 않았죠. 아우, 매운 거 못 먹는 두 남자랑 사느라 매운 떡볶이도 못 먹었었네. 근데 혼자 먹으니까 상상했던 맛이 아니야. 그만 먹어야겠다. 저요? 절대 빙수 먹으려고 떡볶이 그만 먹은 거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헛헛해서 잘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적당하게 올라온 알딸딸함에 부른배를 통통 두드리며 땡플리스로 뭐 보지 고민하다가 소파에서 기절한 건 정말 외로움에 쓸쓸함에 남편의 오해였어요. 저 진짜 너무 외로웠다고요. 오늘 사연의 제목, 한 번 더 외롭고 싶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부활의 론리나이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6615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0572님께서 한탄을 가장한 자랑 잘 들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세요. 크크 부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아이 있는 집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사연에 굉장히 어떤 부러움이 가득 담겨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부 끝곡은요. IOI 갑자기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올해로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데뷔 10주년을 맞아 어떤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 좋을까 정말 많은 시간 고민했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무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고민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참 행복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만약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행복해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리쌍, 하림, 나란 놈은 답은 너다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면서 자긴 자유라면서 콧노래를 부르네요. 남편아 잘 쉬고 있어. 이럴 때 사실 지혜님이 남편분의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귀가하시면은 남편분이 그 콧노래가 쏙 들어가실 텐데 말이죠. 네, 깜짝 놀라면서 아 벌써 왔어? 이렇게 이다영님이 회사 동료가 무려 열무김치를 줬어요. 오늘 아침부터 열무냉면이 먹고 싶어서 냉면 끓여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국수랑도 다르고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중에 팔고 있는 냉면도 가끔 집에서 해먹으면은 저는 나름 괜찮더라고요. 정도영님이 아침에 중딩 아들이 호들갑스럽게 저를 불러서 무슨 큰일인가 뛰쳐나갔더니 책상 위에 벌레를 잡을 때까지는 한동안 네 오랜만에 안방에서 아드님과 꿈나라로 가셔야겠네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빅나티 밴쿠버.

0: Boys.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장수정 님이 봉지로 봉디 양구에서 수박 농사 짓는 두 아들 맘이에요. 남편이랑 둘이 수정벌들이 열심히 수정한 수박들 따고 있어요. 앉을 곳이 없어서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40대 초반에 허리 두드리며 어이구 어이구 하며 일어나는 모습에 남편이랑 서로 웃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저희 둘째 아이가 수박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니까 뭐 지금 마트 가거나 그래도 수박이 이미 나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수정님 덕분에 저희들은 정말 맛있는 수박을 먹고 있네요. 허리는 어떡하죠? 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희 처갓집 갔을 때도 본 것 같은데 엉덩이에 이렇게 방석처럼 바로 의자로 앉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긴 하던데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수정님 덕분에 저희가 아주 맛있는 수박을 올 여름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하도희님께서 신권을 종류별로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면 돈이 들어온다길래 넣어놨는데요. 희한하게 요즘 돈 쓸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도희님 그건가 보다. 써야지 들어온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거든요. 돈은 쟁여두는 게 아니라 조금 써야 들어온다. 그리고 그 관상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 TV 나와서 이렇게 뭔가 내 운이 안 풀리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뭔가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뭔가 밥을 산다던가 뭐 커피를 산다던가 이런 걸 하면 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도희님 조만간 돈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돈 쓸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뭐 그냥 제 짐작이에요.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9967님께서 봉디, 요즘 한창 다리힘이 생긴 저희 아기가 매일 저를 등반하는데요. 아침부터 또 등반하다가 긁혀서 피가 나네요. 영광의 상처를 얻은 저에게 모닝커피 마시고 힘내서 육아할 수 있도록 모닝커피랑 잘 어울리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미세스 콜드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육아는 정말 응원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9967님 제가 응원해드리고요. 커피도 드리고 신청곡도 들려드릴 건데요. 신청해주신 노래는 2부 끝곡으로 듣고요. 그 전에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보리 이노에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안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8: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네요. 2부 끝곡으로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미세스 콜드 들으시고요.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8: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7: 몽젤?
8: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9: 잘 만들었다. 몽젤.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왔다. 드디어 만났군.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내 황금발로 태극권 슛을 보여주지. 흣! 그렇다면 나는 당랑권을 보여주마. 사마귀처럼 너의 공을 다 막아주지.
1: 아! 이럴 수가! 그렇다면 나는...
2: 여기서 문제. 소림 축구 식신, 쿵푸허슬의 주연 배우이자 서유기를 연출했던 감독이기도 하죠.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

칼 더글라스 쿵푸 파이팅 듣고 왔고요. 코믹한 연기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죠. 정답은 추성치입니다. 네, 정말 천재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배우이자 감독인데 아 특히 그 소림축구는 뭐 물론 이제 설정도 굉장히 재밌긴 합니다만 그 CG를 컴퓨터 그래픽을 일부러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어설프게 구현을 했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B급 감성을 살려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어쨌든 연출가로서도 감각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4344님 주성치 조기축구 10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333님 주성치 저는 조기축구 감독입니다. 네, 선수분과 감독님이 같이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6279님 주성치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스스로 맞췄습니다. 제발 선물 주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번에 오답자예요. 백용기님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과 단어네요. 동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노혜원님 내 동생 별명은 마른 멸치. 네, 다용님 봉디는 몸치, 박치, 음치. 오, 다영님 차단인데요? 네. 저 댄스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댄스 하면서 박자를 막 갖고 놀거든요. 그리고 뭐 히트곡이 있으니까 음치는 아닌데, 오, 다영님 오, 이거는 글쎄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오답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요게 가깝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기능성 베개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에 찾아왔어요. 개그맨 송하빈 씨와 비공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나는 날 닮은 아이들과 매일이 행복한 남자.
1: 나는 2세 계획을 이 동네 저 동네 떠들고만 다니는 남자.
0: 나는 아내가 채널에 나오면 긴장하는 남자.
1: 나는 아내에게 채널을 뺏길 위험에 처한 남자.
0: 나는 대한민국 3대 사랑꾼 최수종, 션 그리고 봉태규.
1: 나는 대한민국 4대 품절빈 현빈, 원빈, 우빈 그리고 하빈.
0: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1: 비공감 댓글.
0: 아침봉 비공감 댓글 시작했습니다. 코미디언 송하빈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0: 티셔츠를 굉장히 근사한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2: 네네, 좀 네. 귀여운 티셔츠를 입고 왔고 네. 오늘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태클 하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네. 색깔도 아주 좋은 배합으로 제가 입고 왔습니다.
0: 다채로운 색깔이네요.
2: 네네. 네.
0: 알겠습니다. 하빈 씨

0: 너튜브 채널에 최근에 올라온 하빈 씨 없이 아내 친구분과 고양이만 나오는 영상이 이게 어쩐 일이죠? 하빈 씨 나온 영상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던데요?
1: 아, 제가 어디 출장을 가게 돼서 제 아내가 와이프의 친구, 자기 친구를 불렀는데 네. 그 조회수가 높고 반응도 엄청 좋아서
0: 이게 약간 그런 걸까요? 이제 그 뭐 어쨌든 식상함일까요? 하빈 씨에 대한?
1: 아니죠. 식상함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뭐 새로운 색깔, 새로운 변화가 아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제가 최근 씨 이제 하빈 씨랑 이제 고양이 뭐 영상, 충봉첨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약간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빈 씨 이 표현 듣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1: 네네,
0: 좋겠어요.
1: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쥐어 짠다라는 아니 본인을 약간 쥐어 짠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1: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0: 그 고양이 친구들은 굉장히 릴렉스되어 있는데
1: 네네네. 저보다 너무 억텐이었나요?
0: 하빈 씨는 뭔가 스스로를 쥐어짜고 있다라는
1: 뭐 그럴 수 있고 이제 네. 뭐 3년 차면 이제 새로운 변화도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네. 인물도 많이
0: 빠지는 건가요?
1: 아니 빠지진 않습니다. 절대 저는 뭐 굳건한 1인자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는 없고 네. 뭐 새로운 변화들을 이제 요즘 들어 좀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외부인들도 많이 촬영을 하고 네. 제가 외부 촬영도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그리고 또 야 사실 저는 근데 근사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 행보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2세 계획을 밝히셨어요.
1: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K본부 아침마당에 생방송에 네. 나가서 네. 2세 계획을 당당하게 라이브 중에 밝혔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빨리 끝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배란기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0: 낮에.
1: 낮에 아침 9시 9시 반
0: 아 급하긴 급한가 보네. 네, 그 2세가 네.
1: 그래서 엄마 그 방송을 보고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0: 뭐라고?
1: 방송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하냐.
0: 그 안에 계시던 제가 그 엄지인 아나운서 그 아침마당 진행하시는 엄지인 아나운서랑도 알고 있는데
1: 형의 배란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0: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아침마당이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보거든요.
1: 맞아요. 거기 방청객으로 조금 있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리액션을 네. 하셔야 되니까 그분도 빵 터지셨어요.
0: 근데 그거 아시죠? 가루주기도 한때 오전에 방송을 많이 했어요.
1: 네,
0: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지방으로 촬영하거나 그러면 어르신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어요. 네. 뭐 그분들 중에는 뭐 저한테 뭐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높임말을 해도 되냐고.
1: 가루주기 때문에.
0: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근데 계획에 대해서 2세 계획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어떤가요? 본인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수분들도 이제 다른 데 나와서 후배들을 홍보해 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저 사람 공연은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1: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0: 네.
1: 아.
0: 얼그레이 님께서 셀프 아까림부터 잘하는 걸로라고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네, 그 굉장히 뼈 있는
1: 뼈가 네. 있네요. 진짜로. 정말 뼈가 뼈 있는 말. 정말.
0: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후배님들 홍보는 하빈 씨 공연을 다 마친 다음에
1: 그렇죠. 네. 저는 아직 계속 할 예정이긴 하지만 근데 네. 제가 이 동료 코미디언이 진짜 잘하는 코미디언에서 첫 단독쇼거든요. 인생의 첫 단독쇼라서 좀 홍보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잘 되길
0: 이름이 원해서. 뭐죠 그 분석함이?
1: 문지환 코미디언입니다.
0: 이제 스탠딩 코미디 공연을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다음?
1: 계속 해왔고 이제 자기만의 한 시간 쇼를 처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독 쇼를.
0: 문지환 코미디언.
1: 문지환 코미디언.
0: 문지환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1: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0: 네, 문지환 코미디언. 네.
1: 감사합니다. 네. 홍보해 주시고.
0: 네. 하빈 씨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추천곡이. 의미심장하네요.
1: 떨어져 가네요.
0: 이분세.

0: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이게 뭔가 선거와도 굉장히 어울리긴 하네요. 맞아, 오늘 또 선거 날이니까.
1: 그것도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올게요.

0: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 이선희님 사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0: 그러니까 이제 스포까지 다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추리소설도 결말부터 찾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하빈 씨는 어떠신가요?
1: 저는 절대 결말은 보진 않습니다. 그냥 예고편까지는 보고 가는 건데 결말을 보는 거는 그냥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영화를 두 번 보는 느낌 아닌가요? 결말을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저걸 어떻게 풀어가나 보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0: 저도 결대문의 결말을 알고 보면은 앞에 내용도 되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결말이 뭐가 나올지 그 모르는 상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분들이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1: 서울의 봄을 저는 결말을 알고 봤잖아요.
0: 결말은 누구나 다 알죠.
1: 역사를 알고 가는 건.
0: 네.
1: 보는데도 쫄리더라고요.
0: 그렇죠.
1: 결말 달라지는 거 아니야?
0: 지금 내가 극장 밖을 나가면 달라진 상황이 네, 예전 영화인데 예전에는 이제 지하철역에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종로 3가가 극장의 메카였거든요. 네네. 그걸 내려가는데 표를 끊고 내려가는데 심은아 씨 얼굴에 누군가 범인이라고 매직으로
1: 진짜
0: 그런
1: 습니다.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네. 이렇게 스폰신 분 많으시죠, 또.
0: 네. 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뭐요?
0: 그리고 있는 그 이 식스센스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데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인지.
1: 하지 마세요, 진짜.
0: 강성호님은 전 그래서 영화를 안 봐요라고. 근데 그래도 또 영화 이제 저는.

0: 영화를 출연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영화를 봐주셨으면 그쵸, 하는 마음이 보는 게 좀 좋죠. 있기는
1: 문화생활, 합니다. 문화생활 하셔야 네. 돼요. 강흔천님은 내가 아는 결말을 어떻게 표현해낼까 기대돼 이거는.
0: 이거는 네,
1: 굳이 뭐 분석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영화 그냥 저는 영화는 무조건 킬링용으로 생각하거든요.
0: 어 그래요.
1: 그냥 시간 죽이기 용으로 딱 보는 거지. 그냥 분석하고 이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0: 그러면 그런 건 어떤가요? 하빈 씨 이제 지금 공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네네.
0: 거기에는 뭔가 뭐 스포나 그런 게 있을까요?
1: 어 스포.
0: 드립이나 뭐 이런 거?
1: 아니요 드립은 뭐
0: 같은 게 있나요?
1: 아니 한 번도 하신 거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아니 왜요?
1: 아 그걸 말한 대가를 치러야죠.
0: 아 그 대가는.
1: 본인이 비용 내야죠.
0: 아 그런 건가요? 네네네네. 아 그 굉장히 난감하긴 하겠네요. 그런 상황이면은. 아 그러면 공연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이 후기를 올리거나 그럴 때 지켜야 될 에티켓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영화는 이제 뭐 반전이나 스포 이런 거를 밝히면 안 되는 뭐 그런 네네네. 게 있긴 하잖아요. 공연은 어떤가요?
1: 어 재미없다라는 글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근데 굳이 뭐
0: 좀 너그럽게 이해해달라.
1: 네.
0: 어 뭐 별 하나 반 이런 거는 좀
1: 아,
0: 참아달라.
1: 굳이 뭐.
0: 네. 4부에서도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의
3: 고릴라 SBS 생활 정보.
4: 오늘은 9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직접 뽑는 날인데요. 법정 공휴일이죠. 6월엔 법정 공휴일이 하루 더 있습니다. 바로 현충일인데요. 그런데 올해 현충일은 토요일인데도 대체 공휴일이 없죠. 왜 그럴까요? 현충일은 아직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성탄절에 적용되는데요. 현충일과 신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징검다리 연휴를 만들려면 직장인들은 내일과 모레 연차를 이틀 써야 하는 셈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출생세대, 직업도 다른 저와 송하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다이땡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까요?
2: 0734님 사연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짜잘한 돈에는 벌벌 떨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하고 쿠폰 받고 2,000원 할인받아서 물건 받으면 돈 벌었다

0: 좋아해요. 그리고는 반품 비용 6,000원 지불하고요. 큰 돈은 또 어찌나 잘 쓰는지 당신만 행복하다면
1: 뭐 근데 이건 결론이 난 거 아닌가요? 당신만 행복하다면 뭐 맞죠. 상관없다. 할인받으러 이제 멀리까지 가서 사고 올 때는 힘들어서 택시 타고 오고 필요도 없는 몇만 원 이상 사면 할인된다고 해서 굳이 채워서 사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저도 막 옷 같은 거 사면은 뭐 3만 원? 3만 몇천 원짜리 사면 되는 건데 5만 원어치 사면은 또 만 얼마만 추가하면 또 할인해준다고 하면 또 이제 그건 또 눈 돌아가거든요. 또 3천 원만 할인밖에 안 되는데도 막 그걸 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마트 가서도 그럼 비슷한 그런 경우가
0: 있죠. 이거 좀만 더 사면 되는 건데 좀만 더 사면 되는 건데 이게 좀 무서워요.
1: 저는 그래서 마트를 안 가요.
0: 진짜요?
1: 웬만하면 그런 욕에 빠질까봐 마트를 안 가고 약간 저는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하나만 가져올 때도 있어요.
0: 일부러
1: 버리는 게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 없으면 저는 굳이 가져오지 않아요.
0: 전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원 플러스 원은 무조건 이득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가져가거든요.
1: 이제 뭐 2 플러스 1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면 사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하빈 씨는 두 개를 사나요?
0: 무조건 사죠. 무조건.
1: 두 개를?
0: 남기면 무조건 냅두면 먹는다라는 게 전 있어요.
1: 그래요? 네.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지켜봤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난 확실히 이거를 먹지 않는구나 해서 만약에 2 플러스 1이 있으면 그냥 하나만.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1 플러스 1인데 오! 이러고 가져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 네.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해외 구매를 했어요.
0: 네네네.
1: 근데 만약에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환불했을 때 아시죠?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0: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1: 네. 한 5, 6만 원 이렇게 맞아요. 나가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제가 30만 원짜리 샀어요. 근데 만약에 환불 지용이 5만 원이다. 그러면 하비 씨랑 환불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0: 안 합니다.
1: 저는 해요.
0: 와...
1: 네. 저는 오히려 환불을 안 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사이즈 애매하고 그런데
0: 더 안 입게 되는 게
1: 이거는 뭔가 그렇다 해서 저는 그냥 환불 비용을 지불하는 스타일이에요.
0: 네. 용기 있으시다. 그 큰 용기거든요 저한테는.
1: 그죠. 저도 이게 원래 안 됐는데 오랜 시간 보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 비용을 다 버리는 그런 것처럼 돼서 그렇더라고요.
0: 0062님은 형님 이거 꼭 말해주세요. 와이프 중고거래로 2천원짜리 받자고 저를 보냈는데 털비 왕복 2,400원에 시간 기름값 이건 생각을 안 해요.
1: 이거는
0: 정말로 많은 남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 진짜.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계속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빈 씨.
0: 저는 솔직히 이거 불편합니다.
1: 그래요?
0: 시간도 쓰고 이거 진짜 지금 기름값에 지금 톨비 2,400원 남는 게 없습니다.
1: 저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질문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섣부르게 지금 속마음을 사랑하시잖아요.
0: 이거는 제가 이런 적은 있습니다.
1: 사랑이 중요한가요? 톨비 기름값 시간 2,400원이 중요한가요?
0: 여행할 때가 있었어요.
1: 네, 그죠. 네,
0: 그거를 와이프가 한번 중고거래로 갔다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또 갖고 와서 또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또 그건 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1: 네.
0: 근데 만약 2,000원짜리 이게 막 그냥 인형, 쬐깐한 인형, 막 키링 그거 따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
1: 저는 그래도 가요. 어쨌든. 가야 된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최근에는 이제 주도주, 주도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투자라고 하는 거
0: 맞습니다.
1: 득과실이 분명하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루베가 1 플러스 1 이즈 2.

0: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비공감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 8233님 사연입니다. 저는 옛날 개그 진짜 너무 좋아해요. 잘 될 턱이 있나? 뭐 필요한 거 없슈? 없음 말랑 깨롱깨롱 등등. 근데 동기가 저보고 옛날 사람이라고 비공감이래요. 두 분은 어떠셔요?
0: 여기에 나온 어떤 이 옛날 개그 다 알고 계시나요?
1: 잘 될 턱이 있나? 이거는 기억나거든요. 근데 뒤에 건 뭐죠? 한번 해주실래요?
0: 하나도 모르겠어요.
1: 아, 왜 억지로 모르는 척을 하세요?
0: 아우 진짜 하나도
1: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0: 아 이게 지금 급하게 저희 이제 나이 많은 황 PD가 지금 자료를 보내줬네요. 기곡산장이 네. 뭐냐면
1: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요?
0: 할머니 분장을 하고 아, 네. 네 이용렬 선배가 할머니 네. 분장을 하고 아~ 뭐 이렇게 게스트들 초대해서 아~ 개그하고 아~ 또 이제 제일 나이 많은 황 PD가 또 자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건 알고 있지 않나요?
1: 그래도 너튜브를 통해서 뭐 찾아보려고 하고 뭐 배워보려고 하고 있죠.
0: 그러면 예전 개그 중에 아 이거는 진짜 재밌다 지금 봐도 그런 게 있을까요?
1: 사바나의 아침이라고 아세요?
0: 사바나의 아침.
1: 사바나의 아침. 신현수 네. 선배님이 했던 빰바야 하면서 이제 개콘을 마무리했던 코너였는데 그게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어떤 지점이 좋았죠?
1: 거기서 막 백정 선배가 물도 막 1.5리터에 원샷 하고 또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이 남네요.
0: 저는 약간 그 아 이런 게 있네요. 다자니 10원짜리 벤티를 입고 2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오. 아 이거 아시나요?
1: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역시나 모니터를 보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바로 나오시는군요.
0: 아니요. 아니요.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음원을 저에게
1: 음원을 여기 이어폰으로 들려주셨거든요.
0: 이어폰으로 음원을 지금 제가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음원으로 예, 예.
1: 아니 음이 정확했어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왜 또 가수 출신이니까

0: 가수 출신이니까. 아, 아. 네, 또 그런 거고요.
1: 변방의
0: 네.
1: 목소리 이런 것도 아시죠? 영구 제가 알기로 영구가 심현 선배가 제가 몇 세대 뒤에 세대의 영구를 알고 있는데 1세대의 영구 아시죠?
0: 뭐 약간 이런 건가요? 달릴까 말까.
1: 아 저는 심형래 선배의 연구를 본 적이 없는데 왠지 보셨을 것 같아요.
0: 변방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자료를 지금 이제 저희 제작진 보내주고 있는데 그거죠. 벽을 치다면서 자기 얼굴을 치는.
1: 맞아요.
0: 그런 슬래스틱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뭐 지금 또 자료 보내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변방의 목소리 말고 심형래 선배가 했던 것 중에 파리요? 파리 분장을 하고 나왔어요. 코미디언 분들이. 네, 곤충 분장을 하고 나와서.
1: 찾아보겠습니다.
0: 네, 그런 가서.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최양락 선배가 괜찮아요.
1: 이거 알죠. 네. 코너 이름은 모르겠는데, 최양락 선배가 했던 건 압니다.
0: 이런 건 알죠. 네. 다음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또 박미연 선배님께서 아니구나 선배님이 아니구나 사연이네요. 댓글이었네요.
0: 저희 청취자. 청취자. 송글에.
1: 박미연님께서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0: 향연이네요 오늘.
1: 완전 오늘 예초에 잠기는 시절이.
0: 예초에.
1: 이거 신기부님이 음매 기사라 음매 기죽어 맞나요? 이렇게 살리는 거 맞나요? 전 몰라가지고.
0: 글쎄요. 이건 뭐죠? 음매 송가요 혹시 음매 기사라 음매 기주고 약간 이런 건 이건 소인가요서 쓰리랑 부부 김학래 이제 김미화 선배님이
1: 진짜요?
0: 부부로 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에 의하면 그 김미화 선배님께서 일자 눈썹으로
1: 맞아 봤던 것 같아요
0: 일자 눈썹으로 방망이를 들고 등장하셨던 것 같아요
1: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게 있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오히려 약간 그 김미화 선배님 기가 세고 뭔가 남편을 잡는 그러니까 파격적인
1: 좀 풍자가 들어가 있네요.
0: 풍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전 시절의 코미디는 풍자를 굉장히 잘 녹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1: 4637님은 내가 봉이야.
0: 이거 잘 알죠.
1: 잠깐만 이게 개그 코너였어요?
0: 이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코너의 한 어떤 멘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봉이야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1: 또 봉씨니까.
0: 네, 봉이 들어가면 다 뭐 따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따봉 알죠. 그 광고. 네.
0: 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가 봉이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옛날... 개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네요.
1: 그러니까요. 어떻게 80년대 그 코미디까지 다 알고 계셔가지고.
0: 왜냐면 황 PD가 나이가 많아.
1: 진짜.
0: 네 자료를 기가 막히게 보내주네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0: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2: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아, 닥터피아, 닥터피아.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7: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6: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8: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9: 아,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8: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9: 아,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0: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1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신입카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하이엠 솔루텍
6: 1544-8777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0: 여러분은 지금 배우 신혜선이 엄청 열렬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1: 감독 김태용도 사랑하는
2: 배우 변요한이 매일 오전 11시에 정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4: 이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 헤어진 뒤 우울해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이럴 때 기분을 업시키는 건 바로 쇼핑! 쨍한 원피스, 코랄빛 립스틱까지 쫌쫌따리로 장바구니에 넣고 원클릭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전남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5: 네 택배 우리 집으로 왔어.
4: 헐, 아무 생각 없이 최근 배송지로 주문한 거죠. 아, 왜 그런 실수를 한 건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5: 야, 이 원피스 너랑 안 어울려.
4: 네가 뭔 상관이야. 야, 그리고 남의 택배 왜 뜯냐?
5: 네가 나 주려고 보낸 줄 알았지.
4: 이게 안 돼. 곧 치킨이 배달이 됐고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5: 서로 할 말도 없는데 그 지난번에 보던 영화나 마저 볼래?
4: 오, 뭐 이쁘니? 아, 나 영화 볼 기분 아닌데. 뭐 틀어놔.
5: 야, 휴지. 뭘 또 울고 그러냐?
4: 너는 안 슬퍼?
5: 슬프지.
4: 근데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봐, 안 슬펐잖아.
5: 아니, 안 그래도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네 택배가 먼저 와가지고.
4: 이쁘니 근데. 난 그 영화가 업보 같아, 내 업보.
5: 아니? 정확히는 당신 배송지 설정이 업보지.
4: 우리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화 이프온리에서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 하지영 성우님이 함께해 주셨고 우리 성우님과는 잠시 후에 릴스 무비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725님이 운명 같기도 업보 같기도 한그 영화 이프온리에 얽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희님이 때로는 실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실수? 아까 그 배송지 실수. 어차피 다시 될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러게요. 연락하려고 했대잖아요. 공구이님은 맞아요. 업보 같은 상황이 있죠. 저도 신랑 소개시켜준 남사친 다시는 안 보잖아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저도 그 뮤지컬을 안 보러 갔었으면 지금 없었을 텐데 그 뮤지컬을 아가씨와 건달들을 해서 친구가 보러 가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보러 갔는데 오 그날 되게 처음으로 되게 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뮤지컬을 또 그날들을 열심히 연습 중이네요. 영화 얽힌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명희님이 저는 보드복 만드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같이 듣고 있대요. 너무너무 더운데 겨울 보드복 입으면서 땀 뻘뻘 흘리고 있다고. 캔디 살려주세요. 아, 이것도 입어보셔야 되는구나.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에 등장하는 아, 이 노래 좋죠.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듣고 싶어요 하셔서 요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바람에 나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장난감들의 새로운 갈등과 여정을 그린 영화 토이스토리 5 예매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여운이 계속. 우리 테르흡스들의 이야기 볼게요. 9600님은 오늘은 남편 출근해서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뭐 할까 고민하다가 아 오늘 쉬는 날이죠. 영화 보기로 했대요. 일단 투표 먼저 하고 와서 아이들이랑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보러 가려고요. 아이들이 만화를 무척 좋아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라미란 배우가 나온다니 기대가 됩니다. 야 분장이 진짜 너무 와 실사랑 만화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리 봤는데 저희 아이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0923님은 와우 어제 시네타운 선물 택배가 도착했어요. 5월 6일에 선물 주신다고 하셔서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어제 어마어마한 어묵이 도착했다고. 보냉백에 고급스러운 어묵 두 묶음이 아이들 신난다고 춤추고요. 감사히 잘 먹고 너무 많아서 한 봉지는 우리 동네 아동복지센터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어머 기부까지 너무 좋네요. 7201님은 영화 접속의 OST 듣고 싶어요. 러버스 콘체르토 참 좋아한다고. 귤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싶다고. 아 제주도신가요? 아 귤밭에서 귤 따면 참 맛있던데. 제주도 가서 해봤는데 그런 데인가 보다.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는 하지영 성우님이 함께하는 릴스무비 영화 플립을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0: 한국수자원 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가스가 배출돼서 기후 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3: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4: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생활정보.
7: 투표하러 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지만 더위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서울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예년에 비해선 5도가량 높겠고요. 철원, 대전, 광주, 대구 31도, 구미와 상주는 32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반면 오후부터는 갑자기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남부 내륙으로 적게는 5mm, 많게는 40mm 가량으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는 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유명한데 못 본 영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영화. 우리가 사랑한 그 수많은 영화에서 고르고 골라 짧은 한 편으로 선물해 드립니다. 릴스 무비. 영화 같은 목소리의 하지영 성우님과 우리 작가님과 함께 푸릇한 첫사랑의 영화 플립을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0: 내 소원은 단 하나였다. 앞집 사는 줄리가 나한테 관심을 끊는 것. 시작은 7살 우리 집 이삿날이었다. 줄리가 처음 본 내게 성큼 다가왔고 난 뿌리치려다 그의 손을 잡고 말았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7살 남자애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다. 바로 엄마 치마 뒤에 숨는 것. 그 후 5년 동안 줄리는 한결같이 들이댔다. 어떤 날은 내 바로 뒷자리에서 내 냄새를 맡기까지 했다. 대체 왜 저러지? 다행히 내년엔 중학교다. 반도 달라지고 이 모든 게 끝나겠지.
1: 브라이스를 처음 본 날 숨이 막혔다. 그엔 내 손을 잡았다. 우린 첫 키스를 하게 될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놓친 키스를 생각했다. 그 후 5년이 지났다. 브라이스는 분명 나를 좋아했다. 다만 수줍음이 많았다. 브라이스의 머리카락에서는 늘 수박 향이 났다. 난 몰래 그 향을 맡으며 언제쯤 키스하게 될지 궁금해했다. 그렇게 우린 중학생이 됐다.
2: 브라이스, 잘 다녀왔니? 그 우리 얘기 좀 할까?
0: 네, 할아버지.
2: 네 친구 줄리 얘기를 좀 해보렴.
0: 줄리는 제 친구가 아닌데요? 뭘 알고 싶으신데요?
2: 줄리가 신문에 났더구나. 자, 여기 보렴. 13살 소녀 벌목 반대 시위. 마을 어귀에 플라티너스 나무를 자르는 걸 반대한다는구나.
0: 아, 줄리는 그 나무를 좋아하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3: 브라이스! 나무에 올라올래? 여기선 전부 다 보여.
0: 괜찮아. 아빠를 도와서, 그러니까 뭐 고쳐야 돼. 절대 그럴 순 없다. 줄리와 나무에 올라가면 7살 악몽이 재현되기 때문이다.
4: 브라이스가 줄리를 좋아한대요.
0: 차라리 평생 콩을 먹는 게 낫지. 그런데 그날은 줄리가 절박했다. 가지가 뒤엉킨 나무가 왜 그렇게 소중할까?
5: 고마야! 그 나무에서 안 내려오면 경찰 부를 거야.

0: 이거 작업방해야. 이 땅 주인이 집을 지으려면 이 나무를 잘라야 돼.
1: 얘들아! 얘들아 너희도 올라와! 우리가 같이 있으면 나무를 못 자를 거야. 브라이스트 부탁이야.
2: 미안하지만 학교를 빼먹을 순 없어서. 버스 왔다. 먼저 갈게.
0: 줄리, 아빠가 올라갈게.
1: 아빠, 말려줘요. 여기선 온 세상이 다 보인다고요.
0: 줄리, 그것보다는 네 안전이 더 중요해. 자, 그만 가자, 우리. 가야 돼.

난 어릴 때부터 그 나무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곤 했다. 석양이 물릴 때면 작은 것이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는 아빠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무는 잘렸다. 난 2주 동안이나 울었다. 어느 날 아빠가 그 나무를 그린 그림을 선물해 주셨다. 그래서 눈물이 멈췄다. 나무는 사라졌지만 그림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무가 잘리고 한동안 줄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만뒀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줄리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줄리는 과학 시간에 부화시킨 병아리를 직접 키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달걀을 가져다 줬다. 난 그 달걀을 먹기 싫었다. 줄리네 집 마당이 영 깨끗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만하라며 줄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싫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0: 안녕, 브라이스. 달걀 더 가져왔어.
1: 줄리, 고마워. 요즘도 계속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녀?
0: 응, 나무가 잘린 후로는 버스 정류장 쪽엔 안 가거든.
1: 아, 근데 지금은 한결 나아. 나무 벤 흔적을 깨끗이 치워서. 아무튼 나도 학교 갈 준비해야겠다. 안녕.
0: 그래, 브라이스 말대로 이제 다시 버스를 탈 때가 될지도 몰라. 브라이스도 원하는 것 같고. 브라이스가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건가?
1: 줄리, 아직 안 갔네?
0: 생각 좀 하느라고. 근데 그 봉투 뭐야?
1: 오늘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잖아.
0: 아, 좀 도와줄까? 잠깐, 그 봉투에 든 거 내 달걀이야?
1: 그게 떨어뜨렸어.
0: 안 깨졌는데? 왜 버리는 거야? 뭐 달걀 안 먹어?
1: 아니, 사실은 위험할까봐 살모넬라균. 줄리, 너희 집 뒤뜰 엄청 지저분하잖아. 닭똥도 많고.
0: 그렇지 않아. 내가 매일매일 청소해. 와, 설마 그동안 다 버렸어? 너 그거 알아? 스튜비 부인하고 햄즈 부인은 내 달걀 돈 주고 사 먹어. 정말 너무한다.
1: 미안해.
0: 마음에도 없는 소리.

0: 줄리,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 학교에선 계속 피하길래. 오, 그런데 너희 집 마당 되게 좋아졌다.
1: 고마워. 마당 꾸미는 거 너희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
0: 아 그리고 달걀 일은 정말 미안해.
1: 이해가 안 돼. 그냥 달걀이 싫다고 하지. 왜 몰래 버렸어?
0: 몰라. 내가 바보였어. 니네 집 마당 얘기한 것도 사과할게.
1: 아니야. 덕분에 너희 할아버지랑 친해지게 됐으니까.
0: 아, 그래?
1: 나를 보면 너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셨어. 그럼 난 잔디 물 주느라 바빠서.
0: 또 보자.

왜 줄린의 가족이 그동안 마당을 방치했는 줄 아니? 줄리 아버지의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다는구나. 그래서 줄리의 아빠는 동생을 돌보는데 돈을 많이 쓴단다. 그러니 여력이 없었던 게지. 여기가 그 나무가 있던 곳이구나. 정말 전망이 좋았겠어. 브라이스, 그 애는 대단한 애다. 세상에는 말이야, 밋밋한 사람도 있고 반짝이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게 오색찬란한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은 정말 귀하단다.

0: 밋밋하고 빛나고 오색 찬란해? 갑자기 뱃속이 울렁거렸다. 약해지면 안 돼. 가래시라면 날 도와줄 것 같았다. 근데 줄리집 마당이 엉망인 건 삼촌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대.
1: 야, 걔네 삼촌 얘기 들으니까 이제 줄리 성격이 그런 게 이해가 간다.
0: 왔구나 줄리. 안녕. 오늘 되게 이쁘다.
2: 너랑 가래시 도서관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너하고 말 안 할 거야. 앞으로 영원히.
0: 아, 줄리 잠깐만 얘기 좀 해. 가래시 한 말 틀렸다는 거 알아. 나도 한 대 치고 싶었는데 도서관이라 참았어.
2: 그래서 그의 말에 맞장구 치고 웃었구나. 그럼 넌 겁쟁이네.
0: 저녁 내내 줄리는 내게 한마디도 안 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떠나기 전까지는.
2: 처음에 왔을 때 화내서 미안해.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너희 엄마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 안녕.
0: 사과를 들으니 더 괴로웠다. 그건 용서가 아니었다. 나는 줄리가 화를 낼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2: 집에 갈 때가 되자 더는 화가 나지도 속상하지도 않았다. 잠자리에 들 땐 편안했다. 브라이스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니 좋았다. 가을이 되니 매년 열리는 모금 행사 바스켓보이즈가 열렸다. 남학생들의 도시락 바구니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도시락뿐만 아니라 그 남학생과의 점심시간도 따라왔다. 경매날 난 바스켓보이즈에 별 관심이 없었다. 빈손으로 학교에 가려는데 등굣길에 스튜비 부인이 달걀값을 주셨다.
3: 자, 8번 바스켓보이 에디입니다. 에디는 과학에 관심이 많고 취미는 낚시와 모형 비행기 만들기입니다. 자, 그럼 5달러 없어요?

0: 하는데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지?
1: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2: 제가 할게요. 8달러요.
1: 좋아요. 줄리에게 8달러의 낙찰.
0: 오호!
3: 줄리가 에디를? 다음 차례로 내 이름이 호명됐지만 난 머리가 하였다.
1: 오, 50달러? 브라이스는 50달러의 낙찰? 최고가네요.
3: 이상하다. 학교에서 최고 인기인 여자애와 밥을 먹는데 난 우울했다. 멀지 않은 곳에 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줄리가 에디와 함께라니. 줄리는 웃고 있었다. 대체 왜 웃는 걸까? 아니, 어떻게 웃는 모습도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난 뭐에 홀린 듯 줄리에게 다가갔다.
2: 브라이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뽀뽀하려고? 뭐야? 하지 마!
3: 줄리! 줄리! 얘기 좀 해, 줄리!

0: 브라이스는 나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 평생 그의 키스를 기다려왔지만 이런 식으로는 싫었다. 브라이스는 계속 얘기 좀 하자며 찾아왔지만 난 만나주지 않았다. 혼자 있고 싶다는데 왜 그걸 모를까. 이틀 후 브라이스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드디어 끝난 줄 알았다. 아빠, 창밖을 보세요. 대체 브라이스가 뭐라는 거예요?
1: 줄리, 진정해. 내가 허락했다.
0: 아, 허락이요? 무슨 허락? 구덩이를 파잖아요.
1: 걱정 마. 아빠가 허락했어.
0: 어.
1: 한번 지켜보렴.
0: 어? 나무를 심잖아. 저거 플라타노스 나무네?

0: 줄리가 마당을 걸어 나올 때 그 애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다. 대체 어떤 바보가 줄리를 두고 도망갈 생각을 할까?
1: 브라이스는 그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봤다. 브라이스는 아직 내 첫 키스를 갖고 있었다. 곧 내게 주겠지만.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걸.
0: 나는 우리가 앞으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함께 나무를 심는 동안 우리의 손은 자꾸만 스쳤다.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0: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6: 영화 플립을 짧은 한 편으로 들려드렸습니다.
7: 네, 오지혜님께서 남자 주인공의 우유부단 애매모호 답답하다가도 이런 게 풋사랑이지 싶네요. 그와 별개로 작가님 언제 등장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듣는 재미도 있네요.
8: 꽤 걸렸죠. 언제 나오나 했어요. 네, 오늘 진짜 너무 잘했다. 그죠?
7: 아, 두 개의 아지의 역할을 완벽하게 또 소화해 주셨습니다. 작가님.
8: 너무 대단해요. 네. 영화 플립에서 커스티리의 프리리 리를 엔젤 아이스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끝인사 부탁드려요.
7: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8: 잘 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 시절 반장 선거할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의견에 귀 기울이는 반장이 되겠습니다. 매일 웃을 수 있는 즐거운 반을 만들겠습니다.

어김없이 12시엔을 찾아주신 주주님들께 거창한 약속은 못 드려도요. 그 시절 그 마음 그대로 소소한 이야기에도 귀 쫑긋 집중하고요. 졸음은 날려드리고 심심함은 압수하고 웃음은 넉넉하게 초과 지급해드리기 꼭 약속. 오늘도 진짜 잘 놀러 오셨어요. 웰컴. 역시 탁월한 주주님들의 선택.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인데요. 그래서 또 미리미리 사전투표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일찍이 투표하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휴일이라서 느긋하게 일어나가지고 투표하러 갈 준비 중인 그런 주주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오늘 좀 일찍 일어나려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딱 그 투표하고서 가야지 했는데 못했어요. 자느라고 쿨쿨 자느라고 못해가지고 그래도 투표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반드시 바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님들도 정말 정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혜주님께서 반가워요 웃음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혜주님 감사해요. 저도 너무너무 반가워요. 또 우리 최혜진님은요, 꺄악! 첫 곡부터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니, 오늘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또 못 보던 우리 새싹 주주님들이 또 짧게 문자 주셨는데 반가워요. 우리 또 자주자주 보자고요. 또 우리 1042님은요. 지난주에 주신 커피 쿠폰 울 딸 주면서 자랑했어요. 주디가 줬다고 했더니 딸이 엄청 좋아했어요. 오늘도 일하며 듣고 있어요. 화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요. 이따 주터뷰에서도요. 커피 쿠폰 많이 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우리 1042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 1부에서는요.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 성대를 갈아 끼우는 시간입니다. 시크릿 주주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아슬아슬 간당간당 보내주시고요. 휴일이지만 12시에는 생방중인 거 아시죠?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찾다 맞다꼬 착한 가격에 5분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안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약.
3: 약국에서 만나.

0: 해요?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9: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0: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1: 하이마트로 가요
7: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1: 하이마트로 가요
7: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르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3: FBI Power FM.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나는 사실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집에서 뭔가를 키울 엄두를 못 내는데 말야, 애 있는 집들은 애들 때문에 집에서 별걸 다 기르더라고.

0: 아니 개구리 소리 뭐야? 아파트에서 왜 개구리 소리가 나?
1: 개울가에 올정여 머리 꿈을 꿈을 애엄지도 뒷다리가 수 앞다리가 수 벌떡 벌떡 개구리 됐네.
0: 우와. 어우야 말도 마. 혜준이가 올챙이 잡아온 거 어느 날 뒷다리가 이렇게 쏙 나더니 순식간에 개구리가 되더라고. 지금 우리 집에 개구리만 세 마리야. 나 못 살아 정말.
1: 엄마 장수풍뎅이 배고프대요. 밥 주세요.
0: 아, 여기 뭐야 곤충 박물관이야? 혜준아 얘가 장수풍뎅이야?
1: 이모 바보 이건 사슴벌레예요. 장수풍뎅이 있는 뿔 사슴벌레는 집게. 아 엄마 사슴벌레도 밥 주세요.
0: 어우 희준아 엄마가 무슨 사육사니? 진짜 애 밥 해주랴 얘네 밥 챙기랴 내가 아주 쉴 틈이 없다. 아우 못 살아 정말. 진짜 언니네 집이 무슨 생태학습장인 줄 알았잖아. 근데 처음엔 아이들이 키우자 키우자 해서 시작한 건데 막상 데려오면 아이들은 딱 3일만 열정 불태우고 그 뒤부터는 밥 주기, 물 갈아주기, 똥 치우기 다 아빠 엄마 몫이래. 아니 뭐야 어항도 새로 들였네.

0: 이모, 이거 봐요, 이거 봐. 여기 노란 새우도 있고, 파란 새우도 있어요. 그리고 구피도 있고, 달팽이도 있어요.
1: 와, 우리 희준이는 생태 체험 같은 거 안 가도 되겠다.
0: 엄마, 엄마, 달팽이 똥 샀어요. 물 갈아줄게요.
1: 아, 희준아, 네가 키운다고 데려와 놓고 너는 기분만 내고. 아우, 귀찮은 건 다 엄마 시키면 어떡하니. 아우,
0: 엄마, 희준이 또 키우고 싶은 거 있대요.
1: 뭔데?
0: 카피바라요.
1: 아우, 희준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0: 오, 그러면 희준이 알파카 키울래요.
1: 아우, 야, 그냥 말을 말어.
0: 아, 그럼 희준이 이거 꼭 키우고 싶어요. 전기도 필요 없는데.
2: 그래, 우리 희준이 말이라도 해봐봐. 그 이모가 들어줄게.
1: 뭐야?
0: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따주세요.

네, 위너의 밀리언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내 꿈은 바브르, 내 꿈은 바브르 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엔 이미 개구리 3마리와 장수 풍뎅이 사슴버, 이번엔 집에서 꼬개 키우기 검색 들어갑니다 라고. 야, 진짜 저 어릴 때는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었고, 저

송보라님께서는요, 우리 7살 딸이 옆에서 듣더니 어 짱구 아니에요? 하네요. 역시 애들이 들어도 똑같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짱구는요 참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진짜 뭐 우리 저를 떠나서 저 그 이전의 세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또 우리 7743님은요. 뭐든지 갖고 싶어하는 희준이 한참 그럴 나이죠. 하지만 뒷일은 늘 부모님 담당이네요. 그래서 애초에 마음 굳게 먹고 집에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뭘 못 키우게 하시긴 했었는데 다 이렇게 몰래 가져오고 그랬어요. 또 우리 남종현님께서는 저도 아들이 사마귀 키우겠다고 데려와서 아들보다 제가 더 밥 주느라 난리였어요. 물 뿌려주면 양손으로 비비면서 먹고 와 창문에 노린재 달라붙어 있으면 얼른 잡아서 우리 사마귀 밥도 열심히 챙겨줬네요. 재밌긴 하다. 사마귀가 노린재 먹방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사마귀라니 그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징그럽고 잘 못 키울 것 같은데 이 아들이나 딸이 그거에 좀 꽂혀 있으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 나중에는 막 바퀴벌레 같은 거 키우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바퀴벌레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또 우리 2321님은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고등학생인 딸 키우는 엄마인데 이제 우리 딸 도마뱀까지 키우네요. 그것도 열댓 마리. 와우, 도마뱀 밥으로 주려고 밀웜까지 키우고 있는 집입니다. 저희는 미꾸라지도 키워요. 유치원생만 키우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도마뱀, 밀웜, 미꾸라지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신 없다. 나는 자신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하게 집에서 또 뭘 키우시는지 또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21분 49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장주영님께서는 주디 저도 사전 투표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우리 이미수님도 맨날 듣기만 하다가 댓글 처음 남겨보네요. 주디 이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문자 자주자주 보내주시고요. 두 분 다 처음 문자 주신 새싹 주주님들이시잖아요. 오늘 좋아요. 그냥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종욱님께서는요. 주디 쉬는 날이라 편하게 누워서 듣고 있어요. 좋다 좋다. 일주일 중간에 쉬니까 너무 좋네요. 이젠 6월에 쉬는 날이 없어서 아쉬워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러면 진짜 그냥 후회 없이 그 누구도 우리 종옥님의 쉼을 방해할 수 없게 딱 차단하고 힐링하고 후회 없이 그렇게 요 휴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또 우리 김남미님께서도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하고 오후에 출근이라 출근 준비하고 있네요. 가기 싫지만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휴일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파이팅이에요. 제가 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 열심히 일할 때 쉬게 되는 날이 오고 그쵸? 또 내가 더 열심히 일할 때 남들이 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꼭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남미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또 커피 선물 드릴게요. 종옥님하고 남미님 오늘도 처음 오셨는데 커피 드시고 오늘 출근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김수경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사전투표하고 지금 딸이랑 데이트하러 가요. 더운 날씨에 나가자는 우리 딸 대단해요. 진짜 집에 가만히 있지를 않네요. 역시 대구는 대프리카네요. 엄청 더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통은 서울보다 대구가 훨씬 더 덥잖아요. 근데 얼마 전이었나 어제였나 서울이 대구보다 더 기온이 높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날린 거야. 진짜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또 우리 9252님은 오늘 남편은 출근하고 딸아이와 둘이 있는데 집안일은 태산이고 아이는 놀자고 하고 쉬는 날이 반갑지 않네요. 어떻게 아 저도 출근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쉬는 날이면 그동안 밀린 집안일이랑 아이들 챙겨주고 그러느라고 좀 잘 못 쉬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우리 주주님들만의 어떤 힐링 타임을 그 힐링 포인트를 꼭 갖고 가시기를 바랄게요. 또 우리 3892님은 진짜 오랜만에 주디 보러 들어왔는데 홍석천님 나오시는 거예요? 주디

홍석장님 유행어 정말 미워 죽겠어 아시나요? 이따 네이티브로 듣고 싶어요. 이 유행어가요 우리 선배님께서 예전에 그쵸 예전에 드라마에서 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거를 네이티브로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남자셋 여자셋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요. 지금 밖에서 와 지금 이제 도착하셨거든요. 부스 밖에서 우리 홍석천 씨가 이게 당대 최고의 유행어였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자 잠시 후 2, 3부에서 홍석천 김똘똘 씨와 함께하는 주터뷰 이어집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시스타의 러빙 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저는 산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해요. 꽃이나 나뭇가지를 함부로 안 꺾고요. 또 땅에 떨어진 거라도 도토리, 밤 이런 것들 될 수

0: 수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다 동물들 먹이잖아요.
1: 요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몸과 마음의 못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0: 아니야?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양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양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비둘
12: 번호
1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2: 르노
1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5: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석성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철떨입니다.
1: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0: 지금 몇 천만 명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 또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 분씩 카메라 보시면서 또 우리 주주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1: 그러게요. 우리 주주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너무 더워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상큼한 우리 똘똘이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기분을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석함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보시면 제 보석들 진짜 요즘에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0: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1: 그거 캐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주주들 좋아요. 안녕.
0: 안녕. 또 우리 똘똘 씨도요.
2: 반가워요 주주들.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일단 두 분 모두 저희 12시에는 첫 출연이시고 네. 그렇죠. 사실은 석천 선배님과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뵀었어요.
1: 맞아요.
0: 예능 촬영도 한번 뵀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너무 오랜만이에요.
1: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었죠?
0: 전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1: 눈에 약간 슬픔이 묻어있네. 왜 그러지 요즘?
0: 약간 되게 뭐 저 약간 좀 전보러 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1: 약간 외로움 수가 있어.
0: 어머
1: 왜 그래? 좀 나다녀야 돼.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다녀.
2: 와, 어머 용하시다. 돗자리 까셔야 되겠어요.
1: 왜요, 왜요?
0: 근데 진짜 너무 소름인 게 사실 제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좀 그래 물어보긴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물어보긴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해가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집 밖으로 좀 나가고 활동적이게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1: 왜냐면 지난번에 봤을 때 현영이는 더 에너지가 막 이렇게 밖으로 막 뻗치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그냥 되게 이렇게 좀 감하다고 할까? 약간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뭐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0: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선배님이랑 똘똘이 모신다고 하니까
1: 긴장했어요.
0: 긴장했어요. 살짝. 그래요. 그러니까 살짝 지금
1: 우리가 제일 지금... 안전한데 왜 긴장을 하고 그래 우리 앞에서.
2: 해치지 않아요.
1: 전혀 스캔들도 안 나는 건데.
0: 맞네. 릴렉스 할게요. 아니 우리 또 김희진님은요. 우아우아 똘똘씨 팬이어요. 여기서 보다니 진짜 반갑고 신기해요. 두 분 너무 좋아요. 꺄.
2: 저도 너무 좋아요. 희진님. 반가워요.
0: 그리고 또 우리 5797
1: 반응을 해준다.
0: 아 그럼요. 네. 또 우리 5797님은 석천 오라버니 주디가 아까 잘 못 살렸던 당대 최고의 유행어 미워 죽겠어 이거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들어가시오 라고
1: 사실 미워 죽겠어는 한 5시 이후에 잘 되거든요. 지금 이제 목이 덜 풀려가지고 난 현영이 정말 미워 죽 누가 옆에 사람을 꼬집어야 이게 나오는 건데
0: 아, 진짜 세게 꼬집어야 그렇죠. 나오는 거구나.
1: 96년 97년 전국을 네. 강타했던
0: 그러니까
1: 네,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0: 왜요?
1: 저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린 꼬마들이 워낙에 네. 이 남자세 여자세를 좋아하고 미워 죽겠어를 좋아해가지고 네. 선생님이 뭐라고 혼내시잖아. 그럼 선생님한테 선생님 미워 죽 깼어! 이랬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어마무시한 항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0: 부작용이 있었네 또.
1: 네.
0: 어쨌든 당대 최고의 유행어였고.
1: 그렇죠.
0: 자 그리고 또 우리 이혜주님은요. 아까 주디한테 인사했던 13살 이혜주입니다. 지금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와 두 분 분이 설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13살의 인생은 뭐가 있을까.
2: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1: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예민하고 제일 철학적으로 좀 정말 복잡할 때예요.
0: 생각이 많을 거예요.
1: 이해 못할 때.
0: 그렇죠. 또 우리 김수진님 문자 한 번만 우리 똘똘 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SNS에서 우연히 어떤 일반인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그분 피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석천님이 이미 팔로우하고 있는 거 보고 깜놀했어요.
0: 저도 있죠. 저 진짜 무슨 생각하냐면 가끔 이제 인별그램 돌아다니면서 네. 좀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선배님 먼저 좋아요가 눌러져 있더라고요.
2: 네, 항상.
0: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네. 그렇게 발굴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1: 아니 알고리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0: 알고리가.
1: 네. 알고리 고리가.
0: 알고리 고리들이. 네,
1: 저한테 계속 뭘 밀어주는데
0: 미치겠다.
1: 저도 나름 이렇게 판단이 있으니까 제 기준에 따라서.
0: 그렇죠.
1: 그래서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팔로우를 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어요.
0: 그럼 약간 기준이 뭐예요? 약간 좋아요 내 손이 이렇게 버튼이 눌러지기 직전에 뭐가 딱 판단이 서야지 좋아요가 눌러져요?
1: 일단은 사진을 전체 뭐 영상이 있어야 되고 사진도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게 효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밝혀내야 돼.
2: 보정 이런 거.
0: 보정인지 아닌지.
1: 그리고 어떤 애는 계속 왼쪽만 찍어. 그러면 왼쪽만 이쁜 거야. 정면이나 오른쪽은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각도가 위에서 찍는 애도 있고 약간 자기만의 묘한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 캐치해내는 거.

0: 캐치하시는구나.
1: 해내서 그런 건 거르고 일단은 몸매가 좀 훌륭해야죠. 약간 기본적으로
0: 이제 바디 쉐입이 훌륭한지 아닌지.
1: 예, 그리고 이제 눈매라든가.
0: 오, 많이 보신다. 생각보다.
1: 웃을 때 네. 웃을 때 예쁘던가. 어떤 꽂히는 매력이 하나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살짝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0: 야,
1: 원래 이제 외국은 잘 안 건드렸는데 외국 사진들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0: 알고리 고리들이 또
1: 고리들이 다 이렇게 알고리들이 해져가지고 걔네들도 한번 보고 보석함을 약간 아시아판도 한번 만들어볼까. 이게 뭐냐면 너무 아시아에 멋진 친구들이 많은데 그쪽 나라의 팬들이 계속 저한테 던져요.
0: 아, 좀 이렇게 발굴해 달라고?
1: 발굴해 달라.
0: 어머나.
1: 인정해 달라. 뭐 인증해 달라.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특집으로 뭐 홍콩도 좋고 태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2: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아니 이래도 이렇게 또 아시아 쪽으로 기획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모르셨죠? 뭔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따로 없으셨죠?
1: 제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2: 네.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 주연형을 같이 묶어가지고 해서 광고를 받도록 하지.
2: 좋습니다.
0: 네. 아, 나 그럼 너무 재밌겠다.
1: 셋이서 너무 싸움이 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나는데 좀 힘들 거, 나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약간 기싸움 할 것 같고.
1: 맞아요, 기싸움이에요.
0: 아이, 또 우리 9112님은요. 저 네. 똘똘님 너튜브 구독자 똘추예요. 욕 아닙니다. 네. 진짜 구독
2: 똘추?
0: 네. 진짜 구독자 명이 이따구랍니다. 똘똘님 라디오 출연은 엄청 오랜만이신 걸로 아는데 많이 떨리시나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2: 작년 2월에 제가 석천 선배랑 같이 그 M사 라디오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1: 네.
2: 그 이후에 지금 처음인데 사실 뭐 떨리지는 않고 그냥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겼구나. 네, 되게 신선합니다.
0: 그 정도 느낌.
2: 네.
0: 아니 왜냐면 사실 선배님은 워낙 이제 라디오 많이 하셨었고
1: 네네네.
0: 똘똘 씨는 또 오늘 인생 두 번째 라디오 신 건데 어때요? 사실 저는 라디오 시작하고 중반 한 6개월 넘어서까지도 계속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떠세요? 똘똘 씨는? 진짜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
2: 라이브라서 사실 말 조심해야 되는 건 있긴 한데.
0: 아, 그치, 그치.
2: 근데 항상 저는 말 조심하는 스타일이라서.
0: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2: 네.
0: 늘 뭔가 딱 이렇게 신중하신 편이죠, 근데.
2: 네, 좀 생각을 하고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죠. 조금 이쪽은 좀 더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1: 진짜 입 근질근질한데 선배니까 내가.
2: 선배님 라이브예요. 조심해주세요. 네. 편집 안 된단 말이에요.
1: 참도록 하겠습니다.
0: 참아주세요.
1: 참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2716님은 똘똘님 외모가 엄청 출중하시네요. 오늘부터 팬들래요. 2시간 너무 기대됩니다. 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아니 많은 분들이 똘똘이 외모를 칭찬하라고 작가님들이나 우리 PD님 들도 똘똘 씨 너무 잘생기셨어요.
0: 그러니까.
1: 이런데 사실 저 얼굴은
0: 저 얼굴은
1: 제 보석에 안 들어오는 얼굴이거든요. 사실은
0: 어머나,
1: 약간
0: 어머나.
1: 저 얼굴은 80년대 얼굴이에요.
0: 아, 80년대.
1: 네, 약간 큼직큼직한 뭐든 막 눈도
0: 굵직하고
1: 코는 돈 들어갔는데 좀 더 큼직큼직한 거고 입도 큼직하고 약간 80년대 약간 이렇게 계열로 보면 약간 뭐 임채무 선배님이라든가 이쪽 계열이에요. 약간
0: 임채무 선배님도 사실 그 예전 사진
1: 잘생기셨지.
0: 보면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1: 부리부리하고
0: 그렇죠. 네. 어떠세요? 근데
2: 원래 뭐 유행은 돌고 도니까 다시 저의 이런 좀
1: 저렇게 선배한테 안 죽는다.
2: 뿌리뿌리한 이목구비가 다시 유행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똘똘씨 진짜.
1: 똘똘이 귀여워요.
0: 그러니까 우리 김영빈님은요. 저는 홍석천님 입담도 좋으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인정도 많아서 참 좋아요. 아유. 라고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제가 또 그런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하죠.
0: 그러니까요.
1: 저 이제 겸손은 접어두기로 했어요.
0: 네.
1: 제 잘난 척도 좀 하고 칭찬받으면 적당히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외모 얘기가 없네.
0: 그러니까 지금 입담도 요리도 인정. 근데 이제 외모 얘기가 없었는데.
1: 영빈님 저 나이가 55살인데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0: 그리고 선배님 인별그램 보면은 몸 관리도 엄청 잘하셨던데.
1: 그렇죠. 저는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 매일매일 하잖아요 운동을. 네.
0: 매일 하세요. 오늘도 하셨나요?
1: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 오늘 제가 짠한 형 녹화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약간 한 3시간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투표도 하고 운동도 하고
0: 그때
1: 그러려고.
0: 야.
1: 짬짬이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예. 또 우리 김혜선님은요. 패션 센스가 남다른 분들이신데 오늘은 날이 날이라 그런지 많이 얌전하게 입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오늘 주택
1: 색깔을 많이 조심해달라고 해가지고.
0: 그러니까 당부하셨다고.

0: 우리 PD님께서
1: 무채색을 강조하시더라고요.
0: 예. 강조하셨다고. 예. 그래도 그 와중에 살짝쿵 조금 신경을 쓴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2: 저는 액세서리.
0: 액세서리.
2: 저는 목걸이. 이제 블랙, 오늘 아래에 블랙 계열인데 액세서리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약간 감당하는 거예요. 네, 현영 씨 좀 이렇게 탐내지 말아요. 예.
0: 어디
2: 이런 거, 예, 이런 거. 브랜드 뭔지 모르겠지.
0: 진짜로 비싼 거야 저거는. 그래서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랜드 뭔지 모르겠지라고 하시는
2: 야,
0: 거는.
2: 야 인천공항 가면 거기 그 면세점에서 제일 비싼 브랜드 있잖아.
0: 나 몰라요 잘.
2: 예. 아니 몰라요?
0: 몰라요. 예.
2: 저희 큰 누나가 제 생일 선물로 조금 질러 주셨네요.
0: 어머나 예. 아무튼 그때 액세서리 비싼 액세서리로 포인트 주셨고 실버로다가. 네. 어때요 또 똘뜨시는
3: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네. 이렇게 실버 컬러로 포인트를 줬는데 네. 보시면은 여기에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어? KBS.
2: 그래요?
3: 네, 김반석.
0: 아, 진짜요?
3: 아,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버렸고 저는 아직 갖고 있어서.
2: 뭐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3: 어차피 그 고리는 끊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팩션 액세서리로 보통 착용을 합니다.
0: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냥 평소에 하기에 너무 괜찮은 거니까.
3: 네네네.
0: 근데 그분이 버리신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3: 그냥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얘기를 했어요?
3: 자기 버렸다고.
0: 진지하게 버렸다고? 네. 그 성함이 굉장히 홀리해하시고. 그렇죠? 네,
3: 너무 성스럽죠.
0: 그렇죠. 맞아요. 또 우리 0037님은요. 석천님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기셨어요. 여름날 민소매 입으시면 섹시하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민소매 입고 주말에 또 이태원 또 한 바퀴 돌아주면
0: 한 바퀴.
2: 다들 놀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 헬스장에서도 사실 엄청 쳐다보시고 여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운동, 제모, 피부, 패션 등등 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2: 제모요? 저는 털 하나가 소중한 사람인데 제모라니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제모를 한번 해봤더니 제모가 되게 좋더라고요. 상처 나가지고 평생을 면도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입 주위에 조금씩 피곤할 때 트러블 나거든요.
0: 네네.
2: 근데 제모를 하니까 훨씬 좀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
3: 그리고 확실히 더 젊어 보이셔요.
2: 네. 네.
3: 한 5년 10년 젊어졌어요.
0: 그러니까는
2: 넌 약간 나이 들어 보인다. 요즘 피곤한 일 있나 봐. 많이 피곤한가 봐.
0: 어때요? 요즘에 똘똘 씨가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3: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약간 선블락? 네, 자외선 차단, 노화 방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0: 선크림 중요하죠.
3: 네네네.
0: 목 뒤에 귀 뒤에 이런 데 다 발라야 되고.
2: 그쵸. 저희 둘은 피부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네.
0: 아, 뭐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 기본적인 거 말고 약간 이런 거 뭐 시술 좋다더라. 아니, 살짝쿵 뭐 알려줄 수 있는 거 없어요?
2: 뭐 리쥬란도 나쁘지 않고 뭐 티타늄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가볍게
0: 가볍게 이쪽으로 네,
2: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약간 고주파 뭐 이런 충격 뭐 파가 있어요.
0: 네네.
2: 그거는 막 얼굴 붓지도 않고 빨개지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0: 다운타임이 없구나.
2: 그렇죠. 그런 걸로 이렇게 근데 피부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이 제일 좋아요.
3: 맞아요.
2: 그리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0: 잘 지우고
2: 잘 지우고 너무 과하게 뭐 웬만하면 피부를 건드리지 않는 것도 좋아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메이크업 하지 말고 그냥 맨 얼굴로 그냥 있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세면하고 이럴 때 조금 상품을 좋은 걸 써야 돼.
0: 사실은 맞아.
2: 좋은 거 써야 돼.
0: 기능성 이런 거를 좀.
2: 어, 되게 중요해요.
0: 그러니까 그럼 이따가 끝나고 광고 나갈 때 좀 알려드릴게요.
2: 알려드릴게요.
0: 네. 자, 똘똘 씨가 패션 블로거 출신이세요.
3: 네네.
0: 그렇죠. 올 여름에 어떤 패션 아이템을 좀 이용하면 좀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또 하나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3: 그러니까 올해는 엄청 쨍하고 이렇게 눈부신 비비드한 컬러보다도 약간 내추럴한 그런 편안한 컬러가 되게 뭐 유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0: 톤온 톤처럼요?
3: 네. 그리고 이제 뭐 와이드한 핏보다도 이번에는 좀 스트레이트한 그런 핏이 되게 유행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뭐든 자기랑 잘 어울리는 거를 입는 게 좋지 않을까?
0: 그건 그래요. 예, 예. 맞아요.
2: 자기 피부톤하고 잘 어울리는
0: 피부톤이랑
2: 그리고 뭐 몸도 티셔츠나 뭐 바지다 다 좋은데 트렌드 따라가는 거 다 좋은데 자기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0: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햇빛이나 날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액세서리를 조금 사용하면 아 저 사람 좀 센스 있다. 그런 게 이제 뭐 제일 좋은 게 선글라스나 예. 그리고 뭐 저희처럼 이제 목걸이나
1: 뭐, 이런 거.
0: 예. 살짝의 액세서리 포인트.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1: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네. 확실히 포인트가 돼 줄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다 좋은 거 얼굴 잘 생기고 이쁘면 끝나는 겁니다.
1: 진짜.
2: 폐화널이라고 하죠.
0: 그러니까 관리하시면 돼요.
1: 네. 알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홍석청 씨의 미담 아닌 미담 문감답이 네. 하나 도착을 했는데 우리 1482님 문자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
0: 석천님 예전에 인천공항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먼저 사진 찍어주신다고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연예인이 먼저 물론 남자 승무원 옆에 다정하게 서셔서 저희는 들러리 같았지만요.
1: 와.
2: 아, 나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1: 왜요? 왜요?
2: 이거는 여자 승무원님들 보고 사진 찍어준 게 아니고 네. 애초에 남자 승무원이 잘생겼기 때문에 네네. 거기 가서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가신 거예요.
0: 아니에요.
1: 진짜 치밀하다.
0: 아니에요. 치밀하다. 늘 승무원분들이 네. 애써주시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연예인들을 워낙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승무원분들이 그게 이제 약간 예의라 생각하셔서 귀찮으실까봐 연예인분들이 이제 귀찮을까봐 미리 이렇게 먼저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그러고 밖에서도 이제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아. 찍어도 돼요? 뭐 이래서 찍으세요 하고 네. 제가 이렇게 다 몰았는데 네. 그 하필 남자 승무원분께서 제 옆으로 다가와 주신 거죠. 제가 다가갔겠습니까?
1: 진짜
0: 아니에요. 예.
1: 혹시 막 거부당하신 적도 있으세요?
0: 가끔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저도 있었거든요.
0: 진짜 마상 입어요.
1: 그러니까 약간 네. 맞아 먼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0: 사진 찍어드릴까 했는데 됐어요 이러면 되게 네. 연예인 마상 입습니다.
1: 맞아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네. 또 우리 1953님께서는요 말해 뭐해 우리 석천씨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대한민국의 딱 하나뿐인 아주 멋진 캐릭터죠. 60대 중반인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0: 감사합니다 누님.
1: 네 예. 이렇게
0: 누님이시겠죠?
1: 보내주셨어요. 네. 자 좋아요. 그럼 여기서 홍석천씨의 신청곡이죠. 탑G의 K-POP 스타 K-TOP
0: K-TOP 스타
1: 네. 탑G의 K-TOP 스타 듣고 와서 두 분과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12시 준현영
1: 12시엔 주현영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솔직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홍석천 그리고 김똘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아까 2부 끝곡으로 탑 G의 K-팝 스타가 아니고요. K-탑 스타를 듣고 오셨는데요. 너무 웃긴 게 우리 302사님이 노래 왜 이래? 노래 왜 이래? 하셨고 또 우리 3사
2: 노래가 왜요? 왜 좋지만 나 되게 좋게 들었는데 왜 그러지? 야, 노래... 이 노래 뭐야?
1: 삼사A님도 노래 네. 뭐예요? 혹시 이거 홍석천 씨 목소리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2: 아니 제가 네. 이제 그 코시국 지나서 뭔가 좀 이렇게 막 즐거운 기분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노래를 네. 누가 제안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한번 만들어본 거예요. 아~ 여름에 네. 이게 약간 강릉 속초 뭐 이쪽 요쪽 달리면서 고속도로 양양당 가면서 서핑하러 갈 때 아주 좋은 음악입니다.
3: 여름 느낌 나요.
2: 네, 여름 느낌 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서 추추추고 여러분들이 뭐 안 듣겠다면 말고요. 뭔데 특별히 제가 강추한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특히 이 날씨에 이 여름에
2: 그렇죠.
1: 놀러 가실 때 들으시라고.
2: 그렇죠.
1: 그렇죠.
2: 그리고 이거 제가 신청 안 하면 절대 네. 아무도 신청 안 하는 노래였어요.
1: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하면서 처음 들어봤었는데
2: 가끔 뭐, 네. 예, 뭐 이렇게 신청곡 없고 이럴 때
1: 네.
2: 슬쩍 껴주세요.
1: 알겠어요. 예. 여름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2: 예, 예. 네.
1: 우리 윤정경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오래전에 처음 갔던 이태원에서 가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석천 오빠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았더니 먼저 웃으시면서 환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진짜 반가웠고 고마웠어요. 실물 진짜 너무 잘생기고 빛이 나서 놀랐어요. 진짜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오라버니 파이팅!
2: 빛은 뭐 제 머리에서
1: 나니까
3: 눈빛에서
2: 빛이 나죠.
1: 또 우리 0903님도 똘똘씨
2: 옆모습이 예술이네요. 조각이시당.
1: 어쩜 좋아.
2: 조각인데 제발 이렇게 왜 어깨 목 라인을 각도를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3: 다양한 각도 동서남북으로 보여주려고요.
1: 진짜 잘하신다. 네. 자 우리 손정은님은 노래 즐겁고 좋아요. 기죽지 마세요. 역주행 가자. K-TOP STAR
2: 역주행을 매년 바라봅니다만 안 네. 가더라고요. 네. 예, 역주행이라는 건.
1: 저희가 좀 종종은 아니고 가끔 한번 들어드릴게요.
2: 네네.
1: 자, 아 맞아요. 제가 사실은요 너튜브 이제 개인 채널을 이제 막 파기 시작해가지고
2: 진짜?
1: 완전 신인 너튜버예요.
2: 네. 나는 주현영이면 너튜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1: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구독자 수도 아직 조금밖에 안 되고 그렇긴 하거든요.
2: 얼마나 돼요 지금?
1: 지금 구독자 수가 제가 너무 안 올라서 이제 확인을 안 한 지도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몰라요. 자, 아 얼마 전에 1만 됐을 거예요.
2: 잘한 거야.
1: 네. 진짜요?
2: 요즘에 구독을 잘 안 누르셔가지고
1: 네.
2: 많이 보시긴 하는데
1: 네.
2: 구독 누르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근데요.
2: 이름이 뭐예요? 채널 이름이?
1: 주연은 주현영.
3: 주연은
2: 주현영.
1: 이 뭔가 딱 안 꽂히는구나.
2: 아 주현영이란 발음이 쉽지 않은데.
1: 그렇죠, 주현영. 근데 주연은 그 주현영 이래야 되니까.
2: 그러니까 또 쉽지 않네. 예.
1: 그러게요.
2: 채널 곧 닫게 생길 수도.
1: 오 마이 갓. 나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2: 아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저희가 네. 길을 불어넣어주고
1: 네.
2: 게스트 필요하면 저희 부르세요.
1: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우리 홍석천 씨가 보석함 그리고
2: 네.
1: 또 홍석천 이원일 이 홍석천 TV까지 해서 세 채널의 조회수를 모두 합산해 보셨더니 4억회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2: 오. 네. 그리고 아 진짜?
1: 네. 또 김똘똘 씨도 이 개인 채널 구독자가 42만 명이에요. 그리고 오. 누적 조회수는 3억 4천만이고요.
2: 와.
1: 정말 엄청난 너튜브 선배님들을 모셨네요. 박수! 와. 자, 일단 그 유명한 홍석천의 보석함부터 저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게이, 올드 게이 홍석천 씨와 보조 게이, 뉴 게이 김돌돌 씨의 합이 진짜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 두 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2: 그렇죠.
1: 진짜 완벽하죠.
2: 예. 합이 좋아서 잘된 프로그램입니다. 예.
1: 또 3월에 이제 이 보석함 시즌 4가 끝났고 시즌 5를 기다리는 우리 자기자기 보자기님들이 정말 많은데 네. 어디까지 왔어요 시즌 5?
2: 글쎄요, 이게요. 이게 보석함이 사실은 굉장히 좀 큰 프로젝트여서 제작비가 좀 꽤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네. 아니면 뭐 몸짱 얼짱 뭐 운동하시는 분들 뭐 약간 인플루언서 분들 다 문을 열어서 그분들을 가지고
1: 좋다
2: 재밌게 만들어 볼까. 네.
1: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인별그램에서 아직 팔로우 수가 안 많으시고 되게
2: 그렇죠.
1: 완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안 알려졌는데 이렇게 또 캐치 해가지고
2: 그래서
1: 캐치한 그런 분들
2: 파고파고
1: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도 나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럼요. 그쵸? 그리고 가끔 보면 인별그램에 한 350명 뭐 팔로워가 요 정도밖에 없는 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되게 내향적인 시즌 5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네 기대해 주시고요.
1: 자 그리고 우리 김자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똘똘 씨가 소개해 주세요.
0: 보석함이 안 올라와서 삶의 낙이 없어진 보자기예요. 시즌 5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분이 보석함 시즌 5 꼭 모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누군지 궁금해요. 12시에 내서 널리 널
2: 폰을 했거든요.
1: 맞아 봤어요.
2: 그분은 낚시를 이렇게 던지면 물까 말까 물까 말까 나랑 밀당하자는 거야 뭐야 GD 이럴 거야.
1: 그러니까

0: 댓글도 다시고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요. 사실 뭐 GD는 워낙에 보석이시기 때문에 제 채널에 놔주는 게 감사한 건데
0: 네.
1: 하여튼 GD도
0: GD님
1: 뭐 아니 제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요.
0: 어머나 어머나
1: 저도 그렇게 목맨 사람은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직 박보검 카드가 있고 박보검 카드가 있고 네. 네, 서강준 카드도 남아있고 위 카드도 남아있고 다들 뭐 부르죠. 뭐 아직 보석들 많이 남아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전 세계 팬들이 난리 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0: 네. 아, 그래도 지디님이 이걸 또 다시 보셨으면 좋겠네요.
1: 아, 그러게요. 네. 뭐 지도 뭐 귓구녕이 뚫렸다면 뭐 들리겠죠. 주변 사람들이. 석천이 형이 또 언급했다더라.
0: 그러니까. 네. 아우 진짜 한번 성사 되기를 기대해볼게요.
1: 지디 한번 나와주십시오.
0: 네. 아, 또 다음 문장 우리 석천 씨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1: 드라마 신설이 어이구야. 신설이님이 네.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 푹 빠져서 허남준 덕질을 시작했는데요. 와 역시 허남준 씨도 진즉에 보석함에 담아두셨더라고요. 야. 석천 어르분이 성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0: 야 요즘 제일 핫하시죠.
1: 아 저희가
0: 작년에 부르셨잖아요. 근데
1: 허남준 불렀을 때 네. 우리 자기 보자기들이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0: 왜요 왜요?
1: 어? 갑자기 그 라인업이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허남준 그러니까 허남준이 누구지? 약간 자기 보자기들이 약간 당황했어요.
0: 그 당시에는
1: 제가 아니 이 배우 정말 뜰 겁니다. 이 배우는 다 갖췄어요.
0: 네.
1: 일단 보이스가 기가 막히고 맞아요. 눈빛 연기 다 좋아.
0: 그렇죠. 네.
1: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외쳤는데 조회수가 꽤 많이 안 나왔거든요.
0: 그랬어요?
1: 그때
0: 이때?
1: 한 30만 가까이밖에 안 나왔나?
0: 아 네네네. 원래는 더 가야
1: 더
0: 되는데.
1: 더 가야 되는데 저희가 한 100만 200만 찍던 때인데
0: 네.
1: 그래서 약간 야 이거 허남준의 매력을 모르나 사람들? 야 모른다.
0: 모른다.
1: 이랬는데 바로 뜨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멋진 신세계로 엄청
1: 난리 났지.
0: 맞아 맞아.
1: 다시 들어오더라고. 우리 보자기분들이 다시 봐. 허남준 편을.
0: 왜냐면 저도 사실 허남준 선배님 팬이에요.
1: 오.
0: 그래서 이때 이거 작년에 딱 올라왔을 때
1: 네.
0: 진짜 너무 이 컨텐츠를 잘 뽑아주셨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 팬분들의 그 니즈를 딱 이렇게
1: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드라마 캐스팅하는 분들께서 저희 보석함을 정주행 하시나 봐요.
0: 안 보실 수가 없어요.
1: 네, 여기 우리가 소개한 보석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
0: 그쵸. 맞아 맞아 맞아.
1: 네. 이채민.
0: 선고 아니. 아 채민 씨도.
1: 우리 거 나오고 폭군의 시프 나왔어.
0: 진짜. 근데 모르셨었죠. 이렇게 더 잘 되실 거라고.
1: 그쵸. 저희도 이렇게 뽑아놓고 네. 막 했는데 우리 거 나온 다음에 다 막 너무 잘 되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김재원.
0: 재원.
1: 유미 세포들. 와 김재원 대박이더라.
0: 진짜로 GD 네. 선배님도 꼭 나오셔야겠네요.
1: 더 잘 되려면.
0: 더 잘 되려면. 우리 민정님도 라이즈 원빈도 신인 때 샤라웃 해주셨는데 성관이 있으셔요.
1: 어마무시했죠 제가.
0: 네. 보내주셨는데
1: 예.
0: 맞아요. 또 허남준 씨 포함해서 진짜 많은 보석들을 모아 오셨는데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분의 기억에 남는 알짜배기 보석 게스트가 있다면 누굴까요?
1: 한 분 한 분 다 저는 기억에 남는다.
0: 그렇겠지만
1: 누구 있을까요?
2: 일단은 저는 최근에 기리고에서 엄청 핫해지신 백선우님이. 요즘 다시 그 역주행을 해가지고 네. 제가 예전에 백선호님이랑 이제 보석함에서 찍어서 이제 올린 사진 있는데
0: 네.
2: 거기에 다시 막 좋아요가 막 눌리는 거예요.
1: 네.
2: 예전에 찍은 건데
0: 기리고 때문에
2: 너무 멋있게 나오시더라고요.
1: 우리 선호가 또 군대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바로 또 군대 가셨다고.
1: 제가 그래서 또 문자까지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0: 나오셨어요. 뭐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1: 선호야 군대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 기리고 너무 축하했더니 오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휴가 나오면 꼭 찾아뵐게요. 그래서 그래 내가 똘똘이랑 맛있는 밥을 사주마. 연락해라. 아직 연락은 없어요.
0: 그러게요.
1: 네. 왜 휴가를 안 보내주는지 몰라.
0: 휴가 없나 보다.
1: 대대장님 미워 죽겠어. 우리 선우 휴가 좀 빨랑 보내주세요.
0: 와 진짜 휴가를 지금 안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1: 안 받았겠지.
0: 휴가 안 받았을 거예요.
2: 아직일 거예요.
0: 아직일 거예요. 받았는데 연락을 안 하진 않았을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네. 자, 또 우리 민동영님은요. 똘똘형 혹시 보석함에서 좀 더 사심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2: 저는 안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석천 선배보다 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0: 네.
2: 근데 그 이번에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샤워신에서 몸매가
0: 먹었어요, 이번에.

0: 근육이 아주 그냥. 근데 원래 탈깔 그랬어. 나도 업혀 보일 걸.
1: 야. 그 어깨 등에 막이 음영이 어마무시하게.
0: 야. 아주 썩나 있더라고요.
2: 그래도 와. 그 당시에 석천 선배님은 한번 이제 올라타셨었고. 네.
1: 버티시더라고요.
0: 네, 그게 아쉬워요. 저도 해볼 걸.
2: 나중에 어떻게 또 기회가 받기를.
1: 제가 허배우님 허리 상할까봐 제가 이렇게 한쪽 발로 얼마나 제가 모르시는데 이제 보석함을 너무 바쁘게 하다가 잠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 저한테 형 계속 보석함을 계속 그렇게 하면 분들 지인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인데 유익함 하고 있고요. 좀 많이 봐주세요.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2: 유익함.
1: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유익함에서는 약간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과 관련된 것들 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얘기를 하려고 만든 거여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여행함은 똘똘이가 되게 잘해요 여행.
2: 맞아. 네. 엄청 즐기고 오셨고 거기서
1: 저 디제잉 하고.
2: 아 디제잉을 아예 하셨구나.
1: 디제이를 하러 간 거예요. 아, 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물축제 막 좋아해서 갔는데 이제
2: 재밌었겠다.
1: 어느 소녀가 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제가 얼른 좀 도와줬는데 그게 또 뉴스에 나가지고
2: 맞아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
1: 태국 정부에서 뭐 훈장 같은 거 주실 예정이신가 모르겠어요.
2: 아 모르겠다고. 아 진짜로
0: 바램
2: 네네네. 저스트 바램이
1: 원래 제가 네. 태국 대사관에서 무슨 네. 행사하면 저만 좀 매 초대하거든요. 똘똘이한테 뺏겼어요.
2: 진짜 가치가 아니라.
1: 태국 대사님 저 되게 서운합니다. 저한테 연락 안 하시고 20년 가까이 했는데 태국 대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를 이런 식으로 내팽겨 주시면요. 저 제 돈으로 태국 계속 다닙니다. 이러시면 제가 제 돈으로 태국 계속 제 카메라 가지고 홍보해 드립니다.
0: 태국 대사님 미워.
2: 미워.
1: 태국말로 너무 잘하신다. 미워 죽겠어 뭘까?
2: 뭘까? 이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작가님.
1: 미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2: 맞아. 꼭 태국 대사관님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거 다 닿았으면 좋겠고.
1: 우리 직원분들이라도 듣고 꼭 전해주세요.
2: 꼭 전해주세요.
1: 제가 연락번호 따겠다고.
2: 아니 또 우리 8681님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똘똘씨가 처음으로 단독 MC 맡았던 웹 예능 파자마카티를 너무 좋아했어요. 파자마.
0: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명 MC로는 지금 뭐 섭외 중인 게 있긴 한데
2: 네.
0: 조금 단독 MC도 탐이 나긴 해요.
2: 그렇죠. 뭔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건

0: 마음이 착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똘똘이하고 뭔가 작업을 한번 하면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대충 봐서 주현이 형의
1: 네, 뭐 이래가지고 뭔가 같이 꼭 나중에 뭔가
0: 그래
1: 해보고
0: 니들끼리
1: 싶다.
0: 잘하고
1: 해보고 싶다.
0: 오빠는 이제 은퇴하겠다. 이제 은퇴하겠어. 야 이런 식으로 후배 잘 키워놨더니 이제 내 자리를 다 지가 먹네.
1: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똘똘이 미워 죽겠어.
1: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맺고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난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감사.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도.
9: 아니, 제자리 아깝긴 하죠.
8: 네. 진짜 아까워 보이긴 네. 해요. 네.
9: 근데 언제까지 제가 쥐어 네. 잡고 있을 순 없으니까 네. 이왕에 뺏길 거 똘똘이가 가져가면 그나마 아유. 예 괜찮다.
10: 아유, 선배님 좋아 죽겠어.
9: 아이고.
8: 잘하신다. 예. 자, 이렇게 또 홍석천, 김똘똘 씨와 함께한 주터뷰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어때요? 오늘 어떠셨는지 편하게 한번 또 소감 얘기해 주세요.
9: 아, 저는 현영 네. 씨가 항상 네. 뭐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네. 저한테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8: 감사해요.
9: 대박 나세요, 유튜브.
8: 네, 연락 드릴게요.
9: 주연은 주연형.
8: 화이팅! 오. 자, 그리고 또 똘똘 씨도
11: 아니 한 시간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어요.
8: 그쵸?
11: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8: 네.
11: 아쉬워요. 집에 가기 싫다.

0: 교태 진짜 교태가 교 진짜 와 끼가 어머머 어떻게 이렇게 어머머
1: 안녕
0: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저희는 4부에서 만나요 안녕

0: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
1: 수입차 전용 상심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깊
4: 왁부볼인데요. 왁스로 코팅한 말랑한 볼의 겉면을 눌러 부수는 촉감 장난감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는 촉감이 긴장감을 낮춰주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왁부볼은 장난감을 넘어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오늘 오전 박정현 님이 헬스장에 찾았다는데요. 오늘따라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헬스장을 전세낸 줄 알았던 정현 님은 신나는 마음에 거울 앞에서 춤까지 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뒤편에서 회원 한 분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자칭 연애고수 주주님들은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 거다. 오늘부터 연애운 주파수 대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빨래가 너무 많은 나머지 빨래대는 물론 의자와 책상, 방문 손잡이까지 옷을 가득 널어놨다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빨래가 남아있어.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다니에이어서 아이브의 After Like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6월 17일 개봉 예정인 영화 토이스토리 5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려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름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4508님이요. 주디 남편과 투표하고 왔는데 너무 더워요. 점심은 냉면으로 먹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제 전 실내에 있으니까 잘 느껴지진 않는데 밖에 어때요 서울? 서울도 지금 많이 더울란가? 그쵸? 다들 수분 충전도 잘 하셔야 되고 시원하게 몸 그냥 냉해지는 거 냉면 같은 거 이런 거 드셔야 돼요. 또 우리 0303님도 주디 오늘 동생이랑 같이 투표하고 왔어요. 저랑 동생은 13살 차이가 났는데 동생은 이번이 첫 투표라 엄청 긴장하더라고요. 그런데 투표를 마치고 나오더니 아 뭐야 별거 아니네 하면서 웃더라고요. 제 동생 귀엽죠? 주디도 첫 투표했을 때 생각나요? 진짜 가물가물하긴 해요. 너무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되게 설레고 떨렸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투표를 못할 때 언니들이 투표하는 걸 보면서 뭔가 저게 진짜 어른으로서 뭔가 하는 것이다 라는 주고 다른 칸에 막 옮겨진 건 아니겠지? 아 방금 나 이렇게 접었는데 아 그거 무효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이렇게 접는 거였나? 아, 한 번 더 접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예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매번 이게 잘 그 투표해서 투표함까지 딱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우리 8639님은요. 모든 휴일을 즐기고 모두 휴일을 즐기고 있겠지만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

합니다. 집에서 얌전히 공부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중간중간에 맛있는 과일이랑 음료랑 먹으면서 살짝 뭐 낮잠. 벌써부터 너무 덥고 뜨거워서 청량의 근본 샤이니의 신곡 애트모스를 들어야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덥고 뜨거웠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차갑게 찬물에 좀 끼얹어 드릴게요. 저는 5473님이 신청해주신 샤이니의 애트모스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샤이니의 애트모스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은하님께서요. 홍석천, 김똘똘, 여운이 남는 두 분의 시간이었어요. 투표하고 집에서 참외 먹으면서 재밌게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정여경님도 공휴일인데 저도 일하고 신랑도 일하고 이게 뭔 쉬는 날이야 싶네요. 일하다 혼자 먹는 점심 뭘 먹을까요? 주디 점심은 뭘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밖에서 일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틀어놓고 일했는데 딸아이랑 동시에 로그인하면 자꾸 멈춰서 라디오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영순이가 라디오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신나는 선곡과 토크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뭐 선곡도 선곡인데 진짜 토크가 거든요. 주디 좋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한 달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되게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많이 귀여운 거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와중에 저희한테 공유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또 한 번 또 문자 보내주세요. 사진도 찍어서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정초희님께서는 남편이 주재원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나가 있는데요. 3개월 만에 남편 만나러 아들이랑 왔어요. 출발할 때 한국도 정말 덥다 싶었는데 역시 차원이 다른 온도와 습도네요. 올해 말부터 아들과 하노이로 이주해서 남편과 같이 지낼 예정인데 이 더위 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적응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우리 뭐 베트 이런 동남아 쪽 가면요 되게 더운데 우리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보면은 더워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냥 땀 이렇게 흘리시는데 그거 뭐 닦지도 않으시고 그냥 별로 안 힘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평생을 그런 습도와 날씨에서 살아서 하셔서 그게 적응이 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처음엔 힘들어도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또 우리 이수연님은요. 혼자서 멍때리면서 라디오 듣네요. 덥지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쇼리 실라!

0: 주문 간편한 에르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7: 구르네.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초이,
9: 난 조디다 냐옹.
10: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1: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0: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2: 그쵸, 우리 희철님 시원한 커피 한 잔 저희가 또 보내드릴게요. 또 우리 희철님도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희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달하시는 모든 분들 다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시 주연영 여기서 또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리센 느

0: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1: 영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달팽이가 절치공학 100% 정민의 유산균. 여러분의 해피바이러스를 잠깐 사랑하게 만들어드리는 여러분의 유산균이 오늘은 이 친구와 함께 또 든든하게 여러분을 웃겨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컬트쇼의 수요일이면 나타나는 치열한 남자, 줄여서 소타치남 이열철 황철입니다.
0: 야하! 야하! 와, 오늘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1: 야. 야, 뜨겁습니다.
0: 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 그래요.
0: 자, 오늘이 좀 뭐 또 예, 쉬는 날?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1: 쉬는 날은 아니죠.
0: 예, 법정 공휴일입니다. 아, 그렇죠. 왜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이미 뭐 어디 떠나서 여행을 가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1: 그렇죠.
0: 그리고 오늘 투표 당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내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예, 예. 해야죠.
0: 저도 하고 왔고요.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6시 전까지 가셔서 여러분의 투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아. 자, 그리고 엄청 행복해지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 이열철, 아하. 우리 황치열이가, 우리 율디가 7월 4일 토요일 한여름에 황치열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자, 우리 여름이라는
1: 우리
0: 타이틀.
1: 여름, 네, 땡하우스.
0: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랑 섬 타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니꺼 네 아닌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예예. 섬을 타는데요. 낮 2시 오후 6시 이렇게 2회 공연이 잡혔습니다.
0: 티켓은 예. 언제 오픈이 되나요?
1: 아, 티켓은 내일.
0: 내일.
1: 아, 예. 6월 4일 오후 2시 5시에 티켓 예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0: 아, 오늘 이렇게 방송할 때 딱 여기서 티켓 오픈을 딱 이 시간에 해버리죠.
1: 아, 그럴까요?
0: 아, 아 예. 그러지 그랬나 왜?
1: 예. 아이고 뭐 직원들이 이렇게 잡았나 봐요. 예. 근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일단은 요번 콘서트 때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약간 제 입담이 좋아졌잖아요. 예.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야, 네. 2시, 5시 여러분 티켓 야, 빨리빨리 치어리가 또 네. 콘서트쇼에서 이렇게 익힌 또 특유의 입담이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0: 아마 콘서트가 감동과 웃음이 함께할 거예요.
1: 아, 그럼요. 막 울다가 웃다가 막
0: 울다가 예. 울다가 막 어디 털 나고
1: 예, 막 털러 수북해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0: 자, 할 건 해야죠.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 오늘 알렉 볼드윈.
0: 볼트원. 볼트원은 볼트가 예. 한 개란 얘기.
1: 아, 그렇죠. 볼트원. 자, 알렉 볼드원.
0: 윈. 예? 윈.
1: 아, 월드윈.
0: 나 예?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한글인데 못 읽는 거예요, 지금.
1: 자, 앞에 한글이에요.
0: 이게 한글이야 지금.
1: 오히려 제목이 영어인데. 팝 빌리빈.
0: 자, 이 노래 듣겠습니다.
1: 자, 이 노래 나갑니다.

0: 자, 문자를 하나 소개할게요. 2130님 투표사무원으로 오늘 일하고 있는 쇼단원인데요. 투표소 잘못 찾아오시는 분들, 신분증 두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4시간 남았는데 집에서 나오실 때 잘 챙기시고 내 투표소 찾기로 잘 확인하고 오시라고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한 꼭 가져가시고 투표를 소중한 투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
0: 나이스.
1: 네, 좋습니다.
0: 자, 이제 3, 4분은요.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중간만 가자. 분명히 운동을 하는데 도무지 이놈의 살이 빠지질 않는다.
1: 아, 능력이에요 그것도.
0: 예, 시간이 지날수록 예. 팔에
1: 네. 팔 당겨도
0: 누가 자꾸 끄집어 당기는 네. 것 같아.
1: 자꾸 끌어 당겨 이렇게.
0: 중력의 힘을 거슬러 계시는 것 같고 네. 언제 들어오는 적이 없던 배 주위의 햄들이. 아 짜증나.
1: 아, 대단한 친구죠.
0: 그런 친구. 아, 이 친구는 심지어 매일 거의 러닝을 하는데도 그렇죠. 살이 점점 더 찌는 친구.
1: 마라토너.
0: 멧돼지 러너.
1: 야, 이거 예전에도 그 비디오도 찍으시고.
0: 그뭐 이거.
1: 아, 그럼요.
0: 그뭐 이거 대본 뭐.
1: 원투 원투.
0: 예, 예. 예. 그쪽에는 일가에 있는 친구죠.
1: 그렇습니다.
0: 친구래 누나죠.
1: 네. 네. 네 누나요.
0: 예. 노래를 또 발표해서 진짜 바쁘게 살아 있는 거 보면.
1: 아, 그렇죠. 안 할까 안 할까 안 할까. 예.
0: 하나까나 다나까나.
1: 예. 아, 혜련 누나 오시면 진짜 텐션 완전 업이네요. 자, 2부에는 행반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가 있습니다. 균디 열대랑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0: 신청해 주세요. 내립니다.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추시면 백화점 상품권 정립! 너무 좋죠?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골라는 안 된다고 했잖아. 고릴라 싫어.
1: 발라드 같습니다, 여러분. 발라드 가수예요.
0: 콘서트가 예. 콘서트를 앞둔 발라드 같습니다.
1: 예예. 자 이제 여러분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50원, 100원, 150원 무료. 네. 자 준비됐죠? 네, 정신 차리세요. 자 이거 하러 오신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0: 갑니다. 샵에 1077.
2: 50원.
0: 긴 문자.
2: 100원.
0: 합쳐서.
2: 150원.
0: 오늘 나는
2: 무료.
0: 좋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잠깐 쉬어요.
0: 네.
1: 자 광고 듣고 레꼬무 가겠습니다.
0: 갑니다.
1: 문자 아니 문자로 많이 주시고요. 광고 주십시오. Here we go.
0: Here we go.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4: 건강기능식품
5: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이렇게 안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4: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어.
1: 다시 들어도 저항 없이 터지는 바로 그 가슴.
0: 벌써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곳단 시간입니다.
2: Let it go, let it go, move, let go, move,
1: let go, move.
0: 자, 컬트쇼에서 방송될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베스트 레전드 사연들이 있죠.
1: 어마어마합니다.
0: 너무 깔깔낄낄 전국민을 웃게 만들어드리는 곧단 사연들 중에서 한 편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무는 문자 주제를 드리면 거기에 어울리는 문자를 여러분들이 보내면 선물을 드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형님이 소개해준 사연이라고 합니다. 컬트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자 가자
3: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 가자 가자

0: 이화순 씨의 사연입니다. 일요일 아침 큰아들, 둘째 아들 포함 네 가족이 느지막히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둘째, 5학년 둘째 아들이 너무 급하게 방정맞게 후후 불면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제 아들이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 밖에서 음식 먹을 때도 그렇게 급하게 먹니? 물어봤더니 작은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면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1: 밖에 세상은 이곳처럼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0: 형하고 라면 먹는 게 네. 치열한 거예요.
2: 내면서 같이 먹으면 술이라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3: 우리 밖에, 집이 더 치열해요.
4: 예, 집이 더 그냥 아주 식욕들이 많은 식탐이 많은 집안인가 봅니다.
3: 맞아요.
4: 예, 밖에 세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치열인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열철 황치열.
5: 자, 꼴찌쇼 레드는 사연은 라면을 먹다가 사연이었는데 이 사연의 꼬리를 무는 문자 주제를 우리 열디가 줍니다.
6: 네,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도대체 왜 그렇게 먹는 거야?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을 제보해주세요.
5: 이쪽
6: 쩝쩝쩝쩝.
5: 쩝쩝대는 거. 아, 예, 쩝쩝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뭐를 넣을 때 혓바닥이 길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
2: 별로야. 혓바닥이 먼저 음식을 마중 나온 사람. 먼저 혓바닥 마중 나온 사람이죠. 아, 별로야. 그런 사람 봤죠? 아, 봤어.
6: 있어, 있다니까. 있어, 맞아. 있어.
2: 너무 별로야.
6: 소리 막 많이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잡잡잡잡잡. 이렇게 내시는 분들.
2: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 먹어야 되는 거에 자기 숟가락 막 담갔다가 먹었던 거 담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6: 합의 없이.
2: 뭐 엄청 뭐 계속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먹는데 방해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것만 먼저 챙겨놓는 사람들도 있어.
6: 막 쌓아놓는.
2: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막 이렇게 막 욕심 부리면서 막 이렇게
6: 탕수육 여기 두 개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와.
2: 그런 사람 있어. 예.
6: 아 미워.
2: 이게 중집에서 단무지 욕심 많은 사람들 있죠.
6: 아 그렇죠.
2: 짜장면 그릇에 단무지가 여기 이렇게 쭉 둘러갖고 다섯 개 다 붙어 있는 사람들 있어. 자 문자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들 네. 그런 유형들 여러분들 문자 보내십시오.
6: 그렇습니다.
2: 4577
7: 50원
2: 김문자
7: 내가
2: 합쳐버려
7: 150원
2: 우릴레는
7: 무라.
2: 자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제가 치게 되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꼴불견들 얘기를 할 거니까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밥알이 잘 안 붙는 스탠드 밥주걱 3개.
6: 야 이 늠름하게 서 있다.
2: 야 이 토끼.
6: 원래 밥 주걱 저도 뭐 밥은 잘 안 해 먹지만 하고 나서 이 주걱을 어디다 놓지?
2: 그렇지.
6: 고민을 해요.
2: 고민하지만
6: 이걸 놓으면 밥풀이 밑에 붙으니까 예.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2: 당당하게
6: 있습니다.
2: 서 있어요. 토끼 세 마리가요. 예. 주걱을 머리에 이고 있는 토끼 세 마리.
6: 귀엽네요.

0: 나는 그 항공기 그냥 다 먹지.
1: 예, 저는 요새 그 저 뭐야 냄비밥. 그,
0: 어, 냄비밥.
1: 그 1인용으로 나오잖아요. 네, 밥솥, 어어. 돌솥처럼 해가지고 어어.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0: 그게 그 즉석밥이 정말 완벽한 밥이래요. 어, 정말 잘된 밥이래요.
1: 아하. 어쩐지 맛있더라.
0: 그거에다가 어 바삭바삭한 그 김 조미김 아. 해갖고 김치 이어가 딱.
1: 맞아요. 김만 있어 다 먹어요.
0: 자 도대체 요, 왜 그렇게 밥을 먹는 거야?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을 제보해 주세요.
1: 네.
0: 자 딩동댕을 받으시면 스탠드 밥 조각 세 개가 갑니다. 착불로요.
1: 네. 자 첫 번째 1254님입니다. 노란 계란찜에 고춧가루 잔뜩 묻은 수저로 퍼먹어서 아하. 뻘겋게 만드는 사람 아~ 너무 싫어요.
0: 진짜 계란찜 아, 거기에 뭐 묻어 있으면 진짜 손이 안 가죠.
1: 안 가죠.
0: 아 계란찜.
1: 하하 상상했어요 방금.
0: 아니 계란찜을 한 숟가락씩 퍼먹은 사람 있어. 그게 아니라 좀 이만큼 써서 앞접시에다 덜어서 먹으면 되잖아.
1: 그렇죠 그렇죠.
0: 계속 이렇게 퍼먹은 사람 있어.
1: 아 상상했어요.
0: 예 네, 드리고요. 네? 주걱 세 개 드릴게요. 네? 주걱으로 계란찜 퍼먹으세요. 신문아 씨.
2: 저희 부장님은요 밥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치실로 바로 일을 쑤셔요.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 가시면 되는데 귀찮으신 건지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드네요.
0: 예, 진짜 어,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아저씨는 그렇죠. 밥을 먹으면서 바로 일을 쑤시고 나가면서 그 식당 문 그 거기에 그 문턱에 딱 걸쳐갖고 이렇게 막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1: 피가 막 나죠.
0: 아 피가 정말 열정적으로 쑤셔.
1: 네. 그러니까 아 1872님 어, 상상했어요.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는 친구가 있어요. 치즈 스파게티 먹으면 치즈만 골라 먹고 갈치는 도톰한 부분만 치킨은 무조건 다리 두 개 다 냉큼 본인 접시에
0: 두는데
1: 진짜 짜증나요.
0: 진짜 짜증나지 이런 분들.
1: 아 이건 좀 그렇다. 어. 왜냐면 치킨은 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0: 그렇지.
1: 근데 그거 두 개 다 가져간다는 건 정말 싸움 날 일이죠.
0: 예.
1: 네. 아니면은
0: 다시 보지 말자는 얘기지.
1: 콤보로 시키면 되는데.
0: 예. 그러니까 다리 치킨만 시키면 되잖아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시키면 되지.
1: 드리고요.
0: 박지영 씨.
2: 저희 팀 팀장님은요 설렁탕 먹을 때 깍두기 국물 자기 마음대로 제 설렁탕에 막 넣고 어, 콩국수 먹을 때 마음대로 제 거에 막 설탕 넣고
1: 이거지.
2: 냉면 먹을 때 마음대로 제 그릇에 면을 막 잘라요.
1: 어. 야, 이 친구 설렁탕 먹을 줄 모르네. 이걸 넣어야지.
2: 자꾸 자기 방식대로 먹으라 강요해서 싫어요.
1: 오호, 이 콩국수
0: 야, 이거 진짜 별로다.
1: 설탕을 넣어야지 이렇게.
0: 아니 소금을 넣는 사람한테 설탕을 넣어버리면 그리고 면 먹을 때 면 안 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어, 면치기 좋아해갖고
1: 그것도 있고
0: 근데 그걸 다 난도질해 놓으면 그거 누가 좋아해.
1: 그것도 설렁탕에 또 약간 깍두기 국물 넣으면 약간 시큼해지거든요.
0: 난 별로야. 나는 안 넣어.
1: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
0: 어,
1: 넣는데
0: 난 안 넣어.
1: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별로야 박지영씨. 아 별로시겠네요.
1: 아. 드리고요.
0: 밥 두고 세 개 드릴게요.
1: 네, 2906님 직장 동료가 밥 먹을 때 한 숟갈 한 술 할 때마다
2: 와우
1: 이러면서 먹어요. 진짜 왜 그러는지 신경 쓰이고 듣기 싫어요라고.
0: 이게 버릇이야. 이 습관이고 자기는 몰라 아마 이거 자기 모르고. 참 별로인 사람들 많네.

0: 그리고요.
1: 자, 5402님.
2: 저희 아빠는요, 상추쌈을 싸먹을 때도 중간중간 발가락을 쪼물쪼물 만져요.
0: 우리 앞에 아이가 아 싫어! 아이 짱!
3: 와, 이거는
2: 그거 네. 보면 밥맛이 확 떨어져요.
1: 아, 발가락을 왜 만지는 거야?
0: 상상했어요.
1: 아, 이 좀 간을 가미하는 건가? 간을? 더러워 죽겠네, 진짜.
0: 아, 이거 좀 그렇다. 예.
1: 자,
0: 2990님. 밥 다 먹고 물 마시면은 물 가글하는 사람이야.
1: 아.
0: 난 아직 다 안 먹었는데 입맛 뚝 떨어짐.
1: 아.
0: 밥 다 드고 나서 혼자. 아, 비명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1: 자, 2부 와서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유형 문자 예. 몇 개 더 보고 나서 예, 행보 행전으로 갈게요.
0: 갑니다. 2부로 갑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라미란입니다. 30년 넘게 연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면 설렙니다. 최근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분장을 한 판타지 작품을 했는데요. 낯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마법 같은 순간들에 흠뻑 빠져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낯선 것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도전 앞에 먼저 겁먹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0: 알고 있네.
1: 왜 밥을 그딴 식으로 먹는 거야? 짜증나게. 같이 맞아. 밥 먹기 싫은 사람을 제보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제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 되는 법이란 에세이를 제가 출간한 적이 있죠.
2: 그렇습니다.
1: 네, 그 책 좀 읽어주세요.
2: 네. 베스트셀러. 네.
1: 자 이제 문자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2: 네, 111님 롯데리아 가가지고 감자튀김 한 곳에 모아놓고 먹는데 감튀만 먼저 먹는 사람이요.
1: 아 이거 진짜 알며.
2: 햄버거를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자기 햄버거 놔두고 감자튀김만 먼저 먹는 이렇게.
1: 그래 있어 네. 이런 사람 있어.
2: 나중에 다른 사람들 다 먹었을 때 그때 지 햄버거를 먹어.
1: 먹자. 아, 아우 정말.
0: 아 너무 더러워요.
2: 어 상상했어.
1: 아 진짜 개별로다. 아니 이게 밥 먹을 때 머리에 땀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제 근데 그걸 만지면 안 되지.
2: 그죠. 그냥 휴지를 이용하던가.
1: 그렇지.
2: 아 예, 좀 그렇네요. 예. 6219님 우리 회사 팀장님이요. 저는 좀 천천히 먹는 편인데 말도 안 하고 제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제 반찬들을 집어서 나눠줘요. 진짜 매번 이래요.
1: 아

0: 먹은 줄 알고 이렇게 어 이거 이거 먹어 어 이거 너 먹으면 되겠다 이거
1: 나 어 다 먹었니? 라고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0: 그러니까요
1: 아
0: 이거 좀 서운하다
1: 팀장님 왜 그러는 거야 팀장님 에이.
0: 기다려주세요.
1: 자, 7087님. 저희 회사 과장님은 같이 식사할 때마다 음식 원가를 따지세요. 아니 이걸 왜 9,000원이나 받는 거야 이거? 원가 1,000원도 원가 1,000원도 안 들게끔 이걸 뭐 9,000원이나 받아? 아이 지금 항상 비싸다고 투덜거리십니다. 너무 불편해 죽겠습니다. 아하. 어차피 회사 카드로 드시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아하 이게 원가도 원가지만 거기에서 다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 노고가 들어가잖아요.
1: 뭐 인건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지.
0: 그럼요 그럼요.
1: 아, 예. 아니 과장님은 왜 월급을 그만큼이나 받아요?
0: 어, 이건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행번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로 가겠습니다.

0: 행번 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1: 정말 컬투쇼의 래퍼, 컬투쇼의 산소통 대단하십니다.
2: 네,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방송놈들 마음대로 함으로 뽑아갖고 전화를 걸어버릴 겁니다. 오늘 네. 노래 이어부르기를 할 겁니다. 자, 균디와 요울디가 노래를 부르고 거의 끊긴 부분부터 뒤를 멜로디와 가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곧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빠밤 시간이 돌아왔군요. 자, 노래를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포장 빠밤! 선물 보장!
3: 빠밤!
2: 선물 보장!
3: 빠밤!
2: 누군지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3: 빠밤!
2: 익명 보장!
3: 빠밤!
2: 믿습니까?
1: 믿습니까? 빠밤 나왔어요. 자,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되고요.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입니다.
2: 나이스.
1: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도 모두 3만 원.
2: 나이스.
1: 7명이 성공하면? 7만. 10명이 성공하면?
2: 10만. 나이.
1: 너무 많죠?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2: 선물이요.
1: So sad! 너무 슬프잖아! 최대한 들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는 그냥 불러 제껴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2: 지금 도전하세요!
1: 지금 연습하세요! 김태균은?
2: 자, 난 빠밤이었구만.
1: 예예. 예.
2: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전화 왔다고 생각해 보시고, 자 리허설 한번 해봅니다.
1: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2: 아,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만 원 적립되는 거예요.
1: 이렇게 되면 적립되는 겁니다.
2: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세요. 예. 시청도 안 하고 자기 끝번호가 나왔다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떨리는 사람들인데 미친 사람들이죠.
1: 네. 그럼 너무 무서운 분들이에요.
2: 예. 네.
1: 살짝 무서워요.
2: 신청하세요.
1: 예, 예.
2: 자, 첫 번째 번호 돌려주세요.
1: 갑니다. 첫 번째 번호. 첫 번째 전화번호 끝자리입니다. 첫 번째 전화번호 끝자리. 3번.
4: The first number is number 3.
1: 3.
2: 3번입니다. 그렇죠. 3번 number 3.
1: 3.
4: 누가 넘버 3래?
1: 3. 뚜리 크리스마스 뚜리
4: 넘버 뚜리 뚜리 뚜리 뚜리 뚜리 마뚜리
1: 역시 많이 배웁니다. 아, 거기까지 갈 줄 몰랐어요.
2: 뚜리 전화 받으세요. Pick up the phone.
1: 전화 받으란 얘기죠.
5: 여보세요.
2: 여보세요.
5: 네.

0: 바다야 이건데.
1: 어 맞아 맞아 맞아.
2: 그래 그거야.
3: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0: 어 저게 우리 바다야.
2: 저게 우리 아니야.
1: 저게
2: 야,
1: 우리
2: 이상하다 가자. 저게 우리 바다야. 이상하잖아요.
0: 네. 어 어떡해.
1: 자 한번 따라 같이 불러보세요.
3: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0: 죄송해요.
1: 죄송합니다.
2: 아니 뭐 죄송할 거 없죠. 모를 수도 있지 뭐. 예. 근데 그게 우리 바다야는 아니에요.
3: 예. 예. 되게 좋겠다. 그럼 우리 바다면 되게 좋겠다. 우리 거잖아요.
2: 바다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니까. 바다의 왕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우리 거. 저 바다 어디 거야? 우리 거.
2: 자, another number three로 I'll call you.
3: 예, 전화를 걸겠다.
2: Take the phone call, please.
3: 바다란 얘기죠.
2: 예, come on. 갑니다. 다른 넘버 3로 갑니다. 예,
3: 갑니다. 3, 3.
2: 누가 다른 넘버 3로?
3: 오늘의 유행도 달라. 요새 날씨에 바다 보러 가면 정말 그렇죠.
2: 알았으니까 빨리 전화 나 받아. 네. 이 정도면 저작권 나가겠네. 빨리 전화 받아. 있어요.
3: 야, 여기서 막혔어요. 처음인데.
2: 처음인데 이게 네. 처음부터 지금 첫 단추를 못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자 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빨리 얼마 안 될 텐데 지금. 자 3번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보세요?

0: 푸른 바다야.
1: 그렇지.
2: 아니야. 어? 아니야? 뭐라, 뭐, 어떤 바다라고요?
1: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2: 3134님이 지금 우리가 행번행전인데 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자로 노래자랑 신청이라고 하셨는데. 노래를 잘하신 모양이에요. 예? 노래 좀 불러봐요.
1: 자신 있는 노래.
0: 자신 있는 노래.
2: 네, 예, 노래 자랑이래매. 뭐야, 뭐야 갑자기 목소리가. 뭐야 이거 2인 1조야 뭐야.
0: 2인 1조 맞아요.
1: 예, 한번 들려주세요. 예.
2: 자, 노래 한번 해봐요.
0: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났어.
2: 바로 아무 노래나 해봐. 애국가라도 하든가. 이봐요.
0: 네.
1: 서로 미루고 있는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나비를 불렀잖아요.
1: 톤이 되게 좋으시다.
2: 예예. 예. 나비를 불렀으니까 나와야죠.
1: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선물 하나 출발.
1: 예. 나비가 뽑아드립니다. 나비. 예. 파리채.
2: 파리채.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가던 길 가세요.
0: 네.
1: 행복하세요. 4번.
2: Number four. Second number is number four. 구매 강요 번호죠. 사사사사사사 빨리 사.
3: 사. 고민은 배송 만드실 분. 사사. 장바구니에 들어 있는 거 사. 사사사사사. 사사 빨리 사사.
1: 아, 사고 싶네. 너를 기억하고 널 그리워하는 사.
2: 잘했으니까 빨리 전화 받아요.
1: 자, 오늘 전화를 다 늦게 받네.
2: 신청해놓고 뭐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건지.
4: 고객께서 전화를 받았어.
5: 고객께서 왜 신청해놓고 전화를 안 받는 건지 고객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1: 자, 다른 4번으로 갑니다.
2: 예, another number 4로 갑니다. 4, 4. 전화들을 안 받아.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기운 좀 내요.
1: 없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2: 몇 살이에요 네? 지금? 컬투쇼예요 컬투쇼.
6: 아.
2: 몇 살이야?
6: 중학교 2학년이요.
2: 중2?
1: 중학교.
2: 아유 막 하면 안 돼.
1: 그럼요.
2: 중2. 네, 지금 세상의 중심에 있는 아이예요.
1: 그럼요.
2: 자, 노래 부른다. 잘 들어.
6: 네.
2: 많이 지친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니?
6: 아니요.
2: 지금 문자를 숙제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문자를 보냈어.
1: 예, 힘들죠.
2: 예, 숙제가 다 인생의 전부.

0: 너에게.
1: 중이?
2: 그 책상 앞에 포스트잇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0: 너에게
1: 어떻게 할 쓸래?
2: 옆에 찰싹.
3: 그렇지,
1: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노래하면 돼. 그거
2: 가사 뭐야? 맞았어. 가사 맞았어요.
1: 자, 가사 맞았어.
0: 바바리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4: 붙어 있을래.
2: 붙어 있을래. 아, 약간 뮤지컬처럼 끝났어요.
1: 지금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2: 그럼요.
1: 중학교 2학년생이니까
2: 그렇죠.
1: 음은 전혀 다른 음이었지만
2: 다르지만
1: 너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맞는 걸로
2: 그렇습니다.
1: 해줄게.
2: 네네.
4: 감사합니다.
2: 지금 많이 힘듦이 몸에 가득 찼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너에게 붙어 있을래.
1: 노래를 끝냈어요.
2: 끝냈어요. 네. 아니, 굉장히 멋진 넘버였어요.
1: 그래. 숙제가 뭐가 그렇게 많어?
4: 네, 수학 숙제요.
1: 수학 숙제?
4: 네.
1: 어?
4: 네.
1: 그래, 너무 힘들어? 숙제 때문에?
4: 네.
2: 귀여워.
1: 그렇구나. 아유, 숙제 잘하고.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4: 김태균이요.
1: 오! 예, 다른 선물 하나 더 줘. 아, 나를 좋아하는 중2라니.
2: 태균 형이 직접 뽑아드립니다.
1: 나를 좋아하는 중2. 아유, 이거 어떡하냐. 너 남자지?
4: 네.
1: 아하. 나를 좋아하는데 인상적인 선물이 될 것 같다. 왁싱 상품권.
2: 태균 형이 털을 뽑아드립니다.
1: 그래, 숙제 마저 하고 방송 들어.
4: 네.
1: 그래, 고맙다.
4: 감사합니다.
2: 파이팅!
1: 나를 좋아하는데, 아유. 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뽑아야 되는데.
2: 다른 번으로 합니다. 다른 번으로. 다른 번으로. 5번.
1: 5번입니다. 5번. Number 5. 네. Surprise. 놀랄 때 쓰는 번호.
2: 오!
1: 어? 번.
2: 오!
1: 번.
2: 오!
1: 감동할 때 쓰는 넘버. 오! 번. 5번.
5: 여보세요?
2: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이 답이 다 나왔는데요.
1: 네.
2: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
1: 야.
2: 정말 저희가 답을 다 알려드렸네요.
1: 그 안에 가사 중에 답이 있어요.
2: 그렇죠.
1: 다시 할게요.
2: 제가
1: 다른 5번 갈게요.
2: 알려드렸습니다. 예. 세 번째 부를 때쯤 되는 사투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전화들을 다 신청하시고.
1: 야, 컬러링들이 아주 다양하다.
2: 예.
1: 아우, 힘들어. 씨. 자, 다른 5번으로 갈게요. 오. Another number 5. 5번.
2: 5번. 지금.
1: 지금 2만 원이야, 적립된 게.
2: 나 2만 원 지금 적립됐어요. 빨리 오늘 많이 조정한 겁니다.
1: 아, 지금 47분. 48분으로 넘어가는데. 뭐 하는 거야 다들 신청해 놓고.
6: 여보세요?
0: 널 향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6: 오늘부터 우리는.
2: 의미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1: 네, 괜찮아, 괜찮아. 네, 네, 이 정도면 돼. 오늘 네. 빨리 넘어가야 돼. 네. 자, 3만 원 정리. 다음 번호.
2: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다음 번호. 다음 번호.
1: 7번. 7입니다. 7. V바람 중요하죠. 7. 자, 따라해보세요. 7. 7. 몇 분이 오셨어요? 7.
2: 7.
1: 7.

0: Ne yapayım?
1: Dövün, yaradın.
2: Ya bu ne ya?
3: Tümey börer ilk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2: Ay
4: jim çi. 얘기하지 말고.
0: 자, 문제 답 있습니다.
4: 정신 차려, 정신.
0: 자, 갑니다.
4: 이봐요. 네, 네. 노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2: 아, 네, 좋아요.
4: 캄다운, 캄다운. 그렇지.
0: 아, 이분이 요양병원 매점 직원 쇼던 언니라고 합니다. 아, 손님 있어도 항상 컬투쇼 틀어놔요, 이렇게.
4: 아유, 잘하셨네. 항상 컬투쇼 틀어놓는 쇼던 언니구나.
2: 네, 저 그래서 저번에 방청도 세 번이나 가가지고.
4: 어, 그랬구나.
2: 네, 그래서 저번에 그 인터뷰도 많이 했고, 어, 그래서 찜닭도 먹었어요 어제. 그 상품권 받아가지고.
4: 상품권 찜닭을 받았어?
2: 네.
4: 와, 진짜 찐쇼다.
2: 식당도 있거든요.
4: 어.
2: 그래서 아까 피칭하러 장례식장 가족들이 다 오셨는데 그때 저 나올까 봐 땀나고 있었는데. 방금 나가셔가지고 다.
4: 그러셨구나. 아이고, 그때 딱 전화해서 다행이네 우리가. 그죠?
2: 네.
4: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0: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4: 또 방청하러 와요.
2: 네. 네, 또 갈게요.
0: 9번. 우리 중복 방지 시스템 가동 중이거든요.
4: 9번입니다. 비둘기 넘버 9번.
0: 비둘기. 비둘기 다 쪼사 먹어. 그 땅이 떨어지면 그. 내가 다 먹을 거야. 빵가루 좀 주세요.
4: 미쳤어. 발라드 가수입니다.
0: 아, 빵가루를 좀 주세요는.
4: 새우 꽝도 아니고 빵가루를 줘. 전화 받아요.
0: 이거 이제 나를 좀 더
2: 사랑할 거야.
4: 그렇지. 성공.
2: 아, 감사합니다.
4: 아, 지금 뭐 하다 듣고 있어요?
2: 아, 집에 있었어요.
4: 투표했어요?
2: 네, 사전 투표했어요.
4: 사전 투표 잘했어요. 전화 오니까 좋죠?
2: 헐, 네.
4: 헐, 와.
2: 진짜 안 믿겨요.
4: 안 믿겨요?
2: 네.
4: 그럼 믿지 마요.
2: 아, 믿을게요.
0: 귀여워.
4: 귀여워, 귀여워.
0: 귀여워요.
4: 그래요.
2: 네, 감사합니다.
4: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0: 네.
2: 네, 감사합니다.
4: 좋은 하루 되버려요.
2: 네.
0: 해피데이.
4: 안녕, 안녕. 자, 광고 듣겠습니다.
0: 광고요.
4: Here we go.
0: Here we go.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7: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8: 케어 원해요?
9: 케어 원해요.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 원해요.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원 케어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0: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자,
1: 예.
0: 저희가 이제 7월 4일 날 우리 요일디가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오프닝 말씀을 드렸는데,
1: 그렇습니다.
0: 우리 여름 예, 예. 지금 내일 티켓이 오픈한다고 하는데,
1: 네네.
0: 약간 좀 낚아주세요 우리 손님들.
1: 아, 좀 낚을까요?
0: 약간 노래 좀 예. 이렇게 그 개그스러운 모습 말고, 예. 아, 난 발라드 가수다. 이걸 좀 보여줘야지.
1: 아,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아는 노래들도 저희 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노래 중에 하나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매일 듣는 아니면 바뀌었다?
1: 아니,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의 노래를
0: 다른 분의 노래
1: 경연에서 한번 해서 한번 싹 편곡을 해요.
0: 빨리 지금 빨리 해야 돼.

0: 그 사람 그대라는 거.
1: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0: 그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방청 신청 문자 번호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땡큐.
1: 예, 샵1088번이 핸드폰으로 방청 신청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샵1088 예. 샵1077로 하면 생방 중인 DJ한테 문자가 가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컬투쇼 앞으로 소포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근데 너무 반가운 소포예요. 2023년 그러니까 한 3년 전입니다. 딱 6월 20일에 제가 가끔 하는 특집인데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소상공인 방송정보원의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하는 방송을 저희가 했었는데 네. 그때 우수 소상공인으로 출연했던 부산 대국 라면 사장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이 편지인데요. 예. 두스타치 컬투쇼 김태균 DJ님, 우리 연출 뭐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안녕하세요. 부산 대국라면 개발한 대표 정의근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상공인 방송 정보원에 판에서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마트나 편의점에서 만나보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죠? 지금 딱 3년이 지났는데 노력을 하셔갖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땡24시 그리고 지땡25
0: 어허.
1: 여기 편의점에 입점이 됐다고 합니다.
0: 와! 거기 옆에 있는 요거죠.
1: 그때 해주신 응원의 말씀이 그 3년 동안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약속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이렇게 출시가 진짜 됐다고 저희한테 두 박스나 보내주셨어요. 먹어보라고.
0: 요렇게 상품이 요렇게
1: 부산계 돼지국밥식의 라면인 거죠. 돼국라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끓여와봤어요. 이제 이거 돼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러더라고.
0: 네. 젓가락 여기
1: 그래서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조금 이렇게 먹어보고 색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나 색깔이? 색깔 안 보이지 잘.
0: 부산 대국 라면.
1: 야. 냄새 한번 맡아볼까?
0: 사실 저처럼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기대가 될 거예요.
1: 우와, 냄새가 너무 맛있어. 냄새 봐, 냄새.
0: 와! 뭐야?
1: 이 대국 라면. 우와, 대박이다. 와, 한번 먹어볼게요. 면도 면발이 아주. 야, 나 얇은 면발 좋아하는데. 적당한
0: 아 적당해요. 아 맛있어 보입니다.
1: 자. 너무 맛있어.
0: 저는 국물
1: 너무 맛있어.
0: 맛있어요?
1: 오 대박이다.
0: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1: 그럼 줘봐 나도.
0: 맛있다. 맛있다. 이거 처음에 약간 묽은 돼지국밥에서 다대기 넣었을 때.
1: 그치. 맞아.
0: 다대기 넣고 딱 그 해가지고 딱 먹을 때 딱 그 지금.
1: 그러니까 연구하셨던 느낌이 딱 나오는 거야. 모두의 입맛에 맞게 딱 이렇게 알맞게 양념이 되어 있는 돼지국밥 국물에 네. 면치기. 자, 면치기. 소리 들려야 돼. 나이스.

0: 너무 잘 만드셨다. 와, 이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마땡 24시, 지땡 25시 거기로 가시면 지금 만나볼 수 있답니다. 적당히 매콤해요.
1: 아, 적당히 매콤하고 그리고 국물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0: 최형숙 씨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2: 네. 어, 우리 편의점에도 입점됐어요. 아저씨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다른 라면 안 먹겠더라고요. 한 끼 식사로 최고입니다.
1: 야,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국밥에 밥을 말아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다 먹고 나서 와. 쌀밥 하나 딱 넣어가지고
0: 와,
1: 아, 너무 맛있죠. 김치랑
0: 적당히 매콤하게 진짜
1: 오, 맛있어.
0: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을 만한 매운맛이에요. 돼지국, 부산 돼국 컵라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게 소상공인 특집에서 한 거니까 잘 되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1: 그러니까 어, 야, 기가 막히네요.
0: 예. 아, 3년 동안 이렇게 연구하신 보람이 있으시겠다.
1: 맞아.
0: 저도 잘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래도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0: 너무 뿌듯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때 출연했던 분 중에 제가 오늘도 선크림을 바르고 왔는데 그 선크림은 제주에서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1: 야, 맞아요. 아, 예.
0: 그분께 계속 저는 선크림을 시키고 있습니다.
1: 아,
0: 예, 네, 그분.
1: 어. 분 따갑지 않은.
0: 예, 맞아요. 예, 맞아. 예, 예. 기억하시는구나.
1: 네, 네. 어,
0: 그분도 대박나시. 김태호 사장님.
1: 예, 대박나시죠. 예. 예.
0: 위셀 호프라는 데인데 WSH. 네, 네,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1: 예.
0: 자, 일단은 똥꼬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를 드립니다.
1: 오늘은
0: 급똥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급똥한테 여러분들 처참히 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1: 그렇죠. 자, 근육 훈련
0: 막아낼 수 있는 똥꼬의 근력을 키워드립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다시 줬다 뺐다 따라 입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똥꼬의 힘을 주라는 얘기예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뺐뺐줘줘줘줘줘줘
1: 아, 힘들어요.
0: 줘아
1: 이거 힘들어요.
0: 뺐줘
1: 수축이
0: 뺐다가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뺐뺐줘줘줘줘줘줘줘아
1: 이거 힘들어요.
0: 줘줘줘뺐아
1: 이거 힘드네요.
0: 자, 이거 계속 운동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주문 자동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드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나미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머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벤처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서
0: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기능식품,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노즈에서 캐노피 신발.
1: 응?
0: 예, 디자인을 담은 바를 빼먹었네.
1: 아,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리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아,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광고요!
1: 광고요!
0: Here we go!
1: Here we go!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1: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0: 머리둘레 61cm 핵 대두 내 머리 내 머리
1: 변체 지방 11% 복근 있는 남자 자기 관리 잘하는 스타 1위
2: 핫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몸매 인플루언서 1위
3: 격성껏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힘 웃음을 위해서라면 골룸 분장도 마이 프레셔스 200% 소화하는 뼈그맨 아나까나까나리 누구보다 까나리를 가장 맛깔나게 불러대는 초등부터 직딩까지 좋아하는 국민 애창곡을 만든 가수 방송사에서는 수준 미달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20년 만에 심의를 통과한 전설의 명곡 띵곡이구나 결혼식, 백일잔치, 고향의 생일 이제는 장례식장에서도 축하를 부르는 인기 개가수 1위
1: 평균 인생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0: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자 함께할 패밀리입니다 네. 아, 우리 멧돼지 러너입니다 열심히 아, 네.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점점 찌는 희한한 아이러니한 예, 러너입니다
1: 능력입니다 아,
4: 그래도 예. 5kg 뺐어요 지금
0: 뺐어 네. 어 다행이다 너 그러네 저 얼굴 살 좀 빠졌네
4: 얼굴 좀 5kg 빠졌습니다
0: 5kg 빠진 멧돼지 러너
4: 네네네 오, 이제 살이 좀 빠져나가니까 멧돼지 러너 구독자님들이 좀 좋아하실 거예요.
0: 아 그래 그래 알겠어요. 아, 자,
3: 희망이지.
0: 예, 네. 뛰는데 안 빠지니까 사람들이 뛰고 싶겠냐고.
4: 맞아요 맞아요.
0: 자 깡재준.
5: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멧돼지 러너 예 현주 아빠 강재준입니다. 아 귀엽네. 오늘 뭐 정갈하게 머리를 넘기고 왔네.
4: 왜냐면 한 5kg 빠진 기념으로 좀 약간 경건하게 이렇게 왔어요. 예,
1: 깔끔하게 왔네요. 오늘.
0: 10kg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10kg 빠지면은 이제 덤블링 하면서 들어와야 돼. 아하, 근데 덤블링. 죄송하지만 저는 라면 혹시 안 주세요?
0: 뭐 이따가 가져가서 뭐.
4: 지금 드시던데?
0: 다 먹었어.
1: 다 먹었어.
4: 다 드셨어요.
0: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우 대국 라면 이거 진짜 맛있다.
1: 네, 이걸 담대다니. 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컬투쇼 네. 이분 떴다 하면은 방청객분들도 긴장합니다.
0: 긴장해야 됩니다. 아.
1: 앞줄 방청객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3: 왜요,
1: 됩니다.
3: 왜요 왜요 왜요.
1: 무대로 불려나옵니다.
3: 그렇지.
1: 네, 예.
3: 그렇지.
1: 자 웃음 감동 희망 응원 하여튼 전부 다 되는 노래하는 개그우먼 만능 엔터테이너 개가수 조해. 예.
3: 저 그렇게 안 부른 거예요. 전 정확하게 가사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4: 죄송합니다.
3: 예예 예, 멧돼지.
4: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3: 예 멧돼지. 어,
0: 아 근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네. 예뻐진 거야? 살이 쪽 빠져갖고?
3: 아 제가 그 리타 길들이기 연극하면서 그거 저 공효진 씨하고 전도연 씨가 했던 거라 그거 하려면 좀 이제 리타가 돼야 되니까 치타가 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8kg를 빼고 그거를 유지 중입니다.
0: 작품 때문에?
3: 작품 때문에 뺐는데 젊어졌어요. 그죠? 예,
0: 그러네. 어려 보인다.
3: 어려 보여. 56세로 안 보여. 50.
0: 반말해도 될 것 같아. 혜련아. 어, 혜련이 왔니?
3: 어. 기분은 좋지는 않네요.
1: 어금니를 깎여무셨는데요. 예, 예.
3: 지금 입술이 촉촉해 대국라면을 네. 먹어가지고.
0: 아 맛있어.
4: 제가 옆에서 봤는데 살은 빠지셨는데 주먹 크긴 그대로예요.
3: 아, 그럼 네. 주먹은 줄어들지 네. 않아요.
4: 조심하셔야 돼요.
3: 그리고 저기 아이가 그 저 광고 나가는 동안 계속 먹었잖아 대국라면을. 네.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고. 언제까지 먹을 거예요?
6: 다 먹었어요.
0: 요요는 그러면 아직 안 오신 거네.
3: 요요는 앞으로도 안 올 거예요.
0: 옆에 계신 분이 요요 전문가거든요.
3: 아 요요 전문가. 예예 예.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 요요 전문가 옆에 강재준. 예, 예.
3: 근데
4: 네.
3: 요요가 되어서 뜬 사람이 있어요. 김신영이라고.
4: 맞아.
3: 신영이 돌아왔어.
0: 나 너무 반갑다.
3: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러면서 웃음도 몰래 해도 터지지 않아.
0: 그러니까 재밌더라.
3: 근데 나는 재준이도 네. 먹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 얘.

0: 치룩치룩거리면서
1: 맞아요.
0: 그거 네. 먹으려고 뛰는 애거든.
2: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맞아요.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예뻐. 먹고 안 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관절이 무거워져가지고.
0: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1: 어, 근데 진짜 이뻐지셨어요.
0: 너무 늦게 만났다.
1: 갑자기 그쪽으로 간다고?
0: 아, 안 갈게. 그쪽으로 안 갈게.
1: 예. 너무 늦게 만났다. 너무 늦게 만났다는
2: 정말 늦게 만난 게 다행이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저도 순간 애드립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해야 되는 예, 예. 죄송합니다.
2: 자, 예. 조혜련 씨를 모신 이유가 네. 우리가 지금 팍팍 밀어줘야 할 좋은 반가운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다.
0: 네, 네,
1: 사실
0: 네.
1: 너무 충격적이에요.
3: 뭐야 이거?
2: 예, 예. 예, 바로 신곡 누나가 노래를 새로 냈습니다.
0: 네, 네.
2: 독수리에게를 발매했군요. 예.
0: 그
1: 아니 진짜 저거 뭐야 저거?
2: 왜 갑자기 이딴 노래를 낸 거예요?
0: 아니
2: 지금 여기서 몽골 그
0: 아니에요. 몽골은 아니에요. 예, 몽골은 아니고 좀
3: 약간 응원 단장 복장.
0: 예, 응원 단장. 네. 아, 역시 네. 황치열.
3: 응원 단장 복장을 입고
0: 예.
1: 뭐 아니면 하나의 글쓰 뭐
0: 아, 그런 느낌, 연세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지만 예. 저는 전 국민을 응원하는 겁니다.
1: 아하.
0: 예, 독수리에게 약간 야. 이렇게 뭔가 기세가 있어 보이잖아요.
2: 예.
0: 송은이 대표가 저걸 보더니 그러더니 네가 독수리 잡아왔냐? 이렇게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제가 잡는다고 잡히는 애가 아니잖아요. 예. AI입니다. AI. AI로 저 독수리를 옆에 엮어 놨고
2: 네.
0: 쟤도 발을 약간 떨더라고. 내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서.
1: 독수리가 기가 죽었는데
3: 근데 어떻게 독수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0: 그렇죠.
3: 누나가 더 세 보여.
1: 맞아요. 예.
0: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월드컵도 있고 우리가 아시안 게임도 있고
2: 그렇지.
0: 뭔가 모르게 좀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2: 그렇죠.
0: 여러모로 힘드니까 예. 응원하는 차원에서 야. 1년에 한 번씩 이제 음반을 내는데 이번에는 응원가로.
2: 응원가로.
3: 아,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2: 아,
3: 예.
2: 뭐 어떤 노래인가요?
0: 어떤 노래냐면 응원곡이에요.
2: 예,
3: 예. 예 그거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2: 뭐 스타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0: 독수리를 저는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주로 이제 많이 읽는데 예. 거기를 보면 기상. 어떤 진짜 예. 의젓함 이런 기세 그쵸.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3: 이런
0: 그래서 그 독수리 같은 그런 에너지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2: 아~
0: 해서 예,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2: 그렇군요.
0: 왜냐면 또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도 있었죠.
1: 그렇죠.
0: 저쪽에 치켰나요? 예.
1: 저거 유명하죠. 한 번 더 너에게 지금 같은 향기.
3: 아니. 누나 독수리에게 홍보하는데
0: 아, 괜찮아.
3: 단어를
0: 괜찮아요.
3: 아, 괜찮아요.
0: 예.
1: 아니 역시
0: 어찌됐든 저는 SBS 인기 가요를 나갔어요.
2: 너 진짜 와
0: 그렇습니다.
1: 와
0: 예예예 예.
1: 대박이다.
0: 이제 앞에 이제 투바투 뭐 이런 여러분들도 이제 출연했고 저도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2: 어.
0: 그 앞에가 비비였어요. 비비.
2: 비비가
0: 비비한테 살짝 비볐죠.
2: 예.
0: 팬들이 와가지고 응원을
2: 예.
0: 해주더라고.
2: 훌륭한 멘트예요.
0: 그래서 비비 팬들한테 몇 살이야? 2006년생이야. 그래서 제 딸보다 더 어린 애들이서 응원 좀 해도 이렇게 이렇게 노래. 근데 오늘 MR로 내가 이제 오리지널 노래를 할 때 여러분들도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2: 좋겠어요. 해줄 거야. 해줄 거야. 이분들 한 시간 동안 저랑 하면서
0: 네.
2: 예, 아주 잘 길들여져 있어요.
0: 예.
3: 에너지 좋으세요.
0: 컬투쇼의 애청자라면 그건 그냥 무조건 들이대시죠.
3: 아, 그럼요.
0: 예, 예.
2: 자, 독수리에게란 노래 전 국민 응원송을 낸 우리 혜련이 누나가
0: 예.
2: 아, 라이브를 해 준답니다.
1: 야,
2: 무슨 거예요? 자, 무대로 모십니다.
1: 야하.
2: 예.
1: 빠지 마세요. 와. 선배님 살 진짜 많이 빠지셨다.
2: 아니, 저 어느 부분을 뭐 빠졌다. 이렇게 연호하면 됩니까? 우리 방청객들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0: 중간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수리수리 수리수리 이글이글 이런 게 있어요. 딱 느낌이 있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응원하는 민족이죠.
2: 좋죠.
0: 네. 그러니까 다 가능합니다.
2: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1: 독수리에게
2: 우후!
1: 파이팅!

0: 야, 그나저나 너무너무 신나고 네. 막 응원을 받은 기분이네요.
1: 맞아.
0: 네. 아, 든든해졌어.
1: 그러니까.
2: 뭔가 함께한 느낌.
0: 아, 네. 있어 있어. 이거 응원곡으로 짱이네.
1: 응원곡으로 짱이고 네. 그리고 뭐 행사가 막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0: 예. 누나만 돈 버는 거 아니야?
1: 어. 예?
0: 누나만 돈 버는 거 아니야?
1: 어, 그거는 또 나라가 돈을 버는 거.
0: 아, 세금을 내니까.
1: 네, 세금을 내고.
3: 아. 그 행사하실 때 제 옆에서 독수리로 따라하면
1: 너무 좋아. 야, 야, 한번 돌아봐. 애, 애가 이렇게 진짜 여러 개를
0: 근데
1: 이봐봐.
0: 근데 이거, 제, 쟤는
1: 어, 대본 독수리 느낌이 있고.
0: 아니, 날지 못하는 독수리잖아.
1: 날지 못한.
0: 날지
1: 지금
0: 못하는.
1: 이제 날명을 준비하는 거지.
2: 아니,
1: 너무 많이 먹은 거야.
2: 김소영 씨께서 네. 살찐 독수리 대수리다라고.
0: 대수리, 대수리.
2: 대수리.
1: 대수리. 그러니까 비둘기들도 막 이렇게 강남역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은 쪘잖아요. 그러니까 가려 먹어야 돼.
0: 예, 가려.
1: 대수리가 야. 너무 먹었네.
0: 와,
3: 아, 너무 힘들어요.
2: 야, 정말.
0: 얘도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 네가.
3: 그러니까 저는
1: 아니, 아니 하라고 안 했는데.
3: 저 행사 안 가겠습니다.
2: 제주 씨가
1: 갑자기
3: 너무 힘들어.
2: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0: 그래. 네.
1: 갑자기 행사를 캔슬을 하네요. 아직 들어온 것도 없는데.
3: 아, 무릎 나갈 것 같아요, 이게.
0: 어, 뭐 저기 워터밤 막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2: 오.
1: 워터밤 뭐 나쁘지 않죠. 뭐든지 환영이고
0: 예.
1: 응원할 수 있는 곳이면 가겠습니다.
2: 우리 제주 씨 어깨 이렇게 딱 얹고.
1: 예예. 예.
0: 아니 뭐
1: 얹을 수 있어요.
0: 월드컵 뭐 아시안 게임.
1: 아시안 맞아. 게임 뭐 어디든 응원해서 힘만 낸다면.
0: 아니 또 워낙에 저 이글스 팬이잖아요.
3: 저 완전 팬.
1: 저도 팬이에요.
0: 어 이글스 오. 응원곡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지금 약간 시구랑 또 겸해가지고 대전에 한번 갈 것 같아요.
0: 아
1: 그래 갈래?
3: 저 독수리로 갈게요.
1: 어 그래 그래. 좀 그때는 좀 날 수 있게 좀 만들어 와요. 너무 무거워.
0: 시구할 때 누나 어깨에 재준이 얹고 해요.
1: 야, 좋아 좋아. 근데 지금 상태는 너무 무거워요. 조금 줄여 오세요.
0: 네,
1: 예, 예.
0: 공을 던지고 네가 입에 물고 노수한테까지 가.
3: 글로브로 달려갈게요.
1: 너무 좋지.
3: 어, 재밌겠다.
1: 독수리 하나 되는 마음. 예.
2: 네, 여기서 전희경 씨께서
1: 네.
2: 누가 자꾸 곡을 주는 거예요?
1: 아니 저한테 아니 알아 나도 글이 써 있는 걸 봤는데 그걸 너무 살려서 읽었잖아요.
0: 아, 누나 아니, 아니 누나 누나 마이크 써.
2: 아 죄송합니다.
1: 아, 죄송해요. 아, 마이크가 따로따로네요. 예, 예.
2: 희경 씨가
1: 아니, 이제, 아 희경 씨 예예 예,
0: 누나 이거 아시잖아요. 개그맨이니까 예, 예. 웃음이 터진다는 것은 아,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0: 누가 자꾸 공을 줍니까?
1: 아 남편이 줍니다.
2: 작사 작곡의
1: 초콜릿가 누냐면 네. 조씨랑 고씨를 만들 땐 초콜릿으로
0: 활동을 하는데
1: 네. 제가 그냥 그랬어요. 아, 그 작년에는 우리 페퍼톤즈하고 같이
0: 어, 그쵸,
1: 메커니즘 고장난 타임머신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0: 예.
1: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서 올해는 남편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0: 아, 저 작곡에 욕심을 네. 좀 있으시구나.
1: 네.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원하고 싶다.
0: 아,
1: 네. 그래서 독수리에게를 만드신
2: 맞아요.
1: 거예요.
0: 대단하네. 이제 페퍼톤즈는 곡을 더 이상 안 주나 봐요?
1: 예, 이게 우리가 단체 카톡이 있는데 사랑의 엄마 연극 보러 오라 그랬더니 일시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0: 예, 아, 그래서 아 이거 벌써 시간이 다
1: 됐네. 뭐야, 이렇게도 안 했는데?
2: 예. 3부가 벌써 끝났어요.
3: 아, 나 독수리밖에 안 했는데?
1: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0: 예.
1: 누가 자꾸
3: 안 했어요.
1: 누가 자꾸 곡을 주는 거예요?

0: 재준이 좀 쉬어라 쉬어.
1: 땀이 너무 많이 나. 런닝보다 더 힘들어요. 네, 4부로 이어집니다.
2: NH농협 손해보험과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길,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3: 오후 4시 황제 파워!
4: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홍콩간장 풍미 영양 담백한 감칠맛 요리조리 모든 음식 순해 콩간장
2: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의 풍미를 살렸다.
0: 대표 순할 콩간장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SBS 생활정보.
4: 우리나라에서는 겸손함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는 자신이 남보다 특별하다고 드러내지 말자라는 얀테라겐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소설에 등장하는 작은 마을 얀테의 규칙에서 시작된 표현이 북유럽 사람들의 생활에 녹아들어서 지금의 얀테라겐 문화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회사에서 직급보다 협업을, 학교에서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며 과하게 자랑하기보다 팀워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내려다보기보다 함께 서기를 선택한 얀테라겐 문화였습니다.
5: 저는 백원입니다. 네.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답 보내주십시오.
6: 듣기 싫다.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7: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8: 허경환이다.
7: 허경환. 잔소리. 잔소리.

0: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0: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1: 손 떼!
2: 손 떼! 손 떼! 손 떼!
0: 어, 재준아 그건 아닌 것 같아.
3: 그래.
2: 오늘
3: 그 독수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2: 뭐가 꼈어? 아니 이거 2주를 짰는데요?
0: 어, 이
2: 독수리 기운이 꼈어요.
0: 손 떼! 손 떼! 손 떼! 이런
2: 2주를 짜온 거예요. 2주.
3: 어? 왜 그걸 2주를 걸려?
2: 손 떼! 손 떼! 손 떼! 하면서 빵빵 터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짰는데
0: 너 이 코너에서 손 떼라.
3: 다른 코너로 가면 되잖아요. 다른 코너로 가면 되잖아.
0: 귀여워. 자, 좋아요. 자, 문자는 3시 50분 17초까지만 보내시는 분들만 인정!
2: 인정! 안 했어.
3: 난 뭐야 이게?
0: 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남들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날까지 계속 저희는 인정을 외칠 겁니다.
1: 인정!
0: 그럼! 잘한다 귀여워. 확신의 고모상 연예인은 자 세 분의 답을 공개합니다.
2: 네. 자 저는
3: 빠밤 한우 하는 거 아니야? 아 예, 각자 제, 하는 거야? 예,
0: 그냥 하는 거면 예, 돼요.
2: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미인 그 개그우먼으로
0: 어 그렇죠.
2: 네, 제가 인지가 되어 있는데
3: 저예요?
2: 죄송합니다. 예, 예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혜경 씨.
3: 이혜경 씨.
0: 영실이 누나 아주 똑부러지면서
2: 맞아요.
0: 뭐 자기 말 다 하시고 뭐 아니, 되게 세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되게 따뜻한 누나.
2: 저희 고모랑 실제로 좀 닮았어요.
0: 아, 진짜.
2: 예. 네, 그 톤도.
3: 아니 근데 중간만 가자라며 이분은 탑이지.
2: 그쵸.
0: 아니 해보면
3: 예.
0: 알아요 누나.
3: 예, 예, 예, 예.
0: 자 우리 혜린 누나 답 공개해 주세요.
3: 예 이분은 고모상으로는 제 미칩니다.
0: 오, 아 맞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3: 아, 뭘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0: 저는 봤잖아요, 아까 쓴 거.
3: 아 그래? 네. 김숙.
2: 김숙. 김숙 선배님.
3: 김숙도 고모상인데.
0: 아, 고모상이긴 하지. 네. 센 고모상이지, 걔도.
3: 맞아요. 네. 중간만 가자.
2: 저는 이분은 연기인가 진짜인가 할 정도로 항상 헷갈리고 그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3: 맞아요.
2: 진심으로 팬인 분입니다. 엄혜란 씨.
3: 엄혜란. 왜 그러냐 독수리야.
0: 아 진짜 엄하다 엄해.
3: 엄혜란.
0: 엄혜란 씨가 누구예요?
2: 아 여기 프롬포트에서 이렇게 엄혜란.
3: 프롬포트가 뭐야?
0: 모니터잖아 모니터.
3: 모니터.
2: 오늘 죄송해요 독수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3: 아, 예.
2: 오늘 독수리 예. 많이 뭔가 꼈어요 지금. 예.
0: 염혜란 씨.
3: 염혜란. 염혜란. 아 너무 좋아.
0: 어 이거 박빙인데요.
2: 예.
0: 누가 중간을 가게 될지. 자. 자 먼저 우리 이경 실 누나를 적어준 치열이가 네. 과연 몇 명이 실시간으로 적었을지
2: 이경 실 선배님을 적어주신 분
3: 바로
2: 바로 64명
0: 와
2: 중간에.

0: 좀
1: 아 적당한데요?
2: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네.
3: 자
2: 많이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1: 아니요, 아니요. 중간
3: 2등간 중간을
1: 가. 셋 중에 중간. 이해를 못했구만.
3: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
1: 지금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아예
2: 너무 어렵게 만들었네요 코너를.
1: 그리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
2: 없어. 나는 어차피 오늘하고 떠나요. 다음에 부를 때는 또 다른 코너로 가겠지. 아. 우리는 뜨내기야. 보부상 같은 거 보부상.
1: 보부상.
2: 네.
1: 자 김숙님을 적어주신 분은 과연 실시간으로 몇 명인가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2: 뭐야? 어. 뭐 71명?
1: 71명!
2: 그럼 뭐야? 그러면 황치열이 나보다 더 확률이 있는 거네?
3: 모르죠. 재준 씨가 높거나
2: 아. 아하.
3: 낮으면
1: 그렇죠. 만약에 네. 누나, 누나보다 여매라는 적은 사람이 더 많으면
2: 그러네. 그러면 강재준이 더 많이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네?
1: 그렇지. 그게 중간에 가는 거지.
3: 이제 저 이제 이해하셨어.
1: 코너가 끝날 무렵에 이제 코너를 이해하신 우리 조혜연 씨.
3: 예. 정말 늦게 이해했어요.
4: 누나가 이제 이해했어요.
2: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오늘 또 투표하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1: 그럼요. 안 하신 분들 다 투표하실 겁니다.
2: 예. 예.
1: 자,
2: 가자 가자.
1: 64와 71 사이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너무도 확률이 낮지만 제가 중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메라님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2: 바로!
1: 바로! 바로! 5명.
3: 5명? 어?
1: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4를 적어주는 황치열의 이름으로 64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3: 아니 우리나 정말 우리 선배님께서 중간에 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최다 득표로 생각하고 썼는데
1: 했지만
3: 아.
1: 자 우리 해련이 누나 목격담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사랑의 엄마 연극 티켓을 저희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네. 네.
1: 받으실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에 써둘 테니까 들어와서 쳐다보세요 궁금하면. 신곡 독수리에게도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사랑의 엄마도 네. 무사히 연극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자 제주 씨 고생했어요.
5: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수리였습니다. 네. 네, 네.
1: 열디 고생했고요.
3: 아, 네. 대교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1: 와이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방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에드피아.
5: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인 시도지사부터 교육감, 구, 시, 군의 장, 각종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비례대표까지 우리 손으로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황제파워에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후 낭독회 코너도 하면서 이번 선거에 주의할 점들 자세하게 알려드렸잖아요. 저 그날 낭독도 1분 안에 아주 나이스하게 성공했습니다. 생색입니다. 이어

투표 마감 시간이 6시니까 다들 황급하고 들으면서 슬슬 투표장으로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다면 일단 지금 신발 신으셔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6월 3일 수요일 황제파웅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쿨의 운명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선거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그냥 한 움큼 이렇게 줍니다. 투표용지가 원래 이제 도톰한데 그걸 손을 쥐니까 묵직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국민의 권한과 책임이란 것도 이렇게 묵직한 것이구나. 참 근데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제 어릴 적 꿈 그리고 저의 인생에 이 정치인이라는 꿈은 아 어렸을 때 대통령 적은 적 있었다. 대통령 이렇게 그냥 누구나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랑 과학자랑 뭐 있잖아요. 몇 개. 그 통속적인 거를 제가 한번 적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투표를 받을 때 후보들은 얼마나 떨릴까. 아니 진짜 내가 후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떨리지 않겠습니까? 한 분 한 분 그 투표가. 근데 전국에 있는 투표를 내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투표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이야, 네. 일단 황제파워 끝나고 개표방송 보면은 시간 딱 맞겠죠. 개표방송은 뭐 누가 뭐래도 컴퓨터 그래픽 천재들이 모여있는 SBS 스브스다 라는 말씀. 이향선님 첫 곡부터 신이 나는구나. 빵디 저도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향선님. 3083님 빵디 아니 오늘 복장은 이장님 선거에 출마한 이장님 같네요. 꼭 당선되기를.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어딘가에 이장이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님 가게 문 닫고 강릉에 1박 2일 놀러 갔다가 집에 가는 중이에요. 빵디 부럽죠? 킥킥킥 출석합니다. 민경님도 어서 오십시오. 세상에 1박 2일로 강릉에 참 맛있는 거 많을 텐데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경님 일단 집에 가는 중이면 운전하는 중일 테니까 꼭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운전 빔. 자 5250님 빵디 메론을 보낸 혜선이에요. 아산 공방 때 호두과자도 드렸어요. 기억납니다. 그 애기 안고 있었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호두과자를 주셨거든요. 남편이 진짜 부끄러운데 빵디에게 호두과자 주려고 큰맘 먹고 빵디 불렀다고 꼭 전해달랬어요. 거의 그 프리미엄 호두과자여서 제가 기억이 진짜 집에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세상에 근데 오늘 또 메론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라로 보시면은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거 타조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매끈하고 깨끗해가지고. 야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메론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그 다른 때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방해할까봐 보라로 들어오세요 얘기를 많이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진짜 와서 이 메론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본 메론들 중에서 예쁘기로 따지면은 얘도 탑클래스네요.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제작진들과 함께 맛있게 잘 나눠 먹겠습니다. 네, 우리 혜선이님 그리고 남편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이번 여름 썸네일은 어느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1번 할머니 집, 2번 할아버지 집. 자 썸네일을 보시면 대문짝만하게 누구 집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게요. 광고 잇츠 까고.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오늘도 황제팡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김한선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0: 장영님 그리고 김성애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님, 정지수님, 이혜영님도 어서 와요.
1: 좋았어.
0: 조은혜님께서 하하하 꼭 서리에서 먹는 사람 같아요. 크크크. 아 아까 광고 나갈 때 저희 제작진이 이거 멜론을 커팅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우와 정말 맛있네요. 와 출첵 이거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멈출 수가 없었다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이 계속 탄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잘 먹겠습니다. 서기원님, 야 정말 우리 빵디 식복 대왕이다. 크크크.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저는 식복인 것 같습니다. 역시 먹을 복 있네요. 아 이거 좋은 기운들이 모이니까 이거 그냥 복을 받아버리지 않니?

아버지는 혹시나 저에게 메론을 깎아주실 때 제발 껍질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살이랑 껍질이 색깔이 이게 너무 하얘가지고 이가 싹 나갈 뻔했어요. 껍질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껍질을 그냥 깎아서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가 깎아라고 하지 말고 껍질을 좀 깎아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살도 하얗고 껍질도 하얘서 이가 싹 나갈 뻔했어요. 이거 청취자가 보내주셨으니까 이거를 또 저희가 안 먹을 수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호님, 강재구님, 김재원님 어서 오십시오. 노은지님, 안직환님, 오형그님도 입장! 자, 9909님,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요. 죄송한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껍질이 아닌데 보니까 좀 담당합니다. 우리 다행입니다. 제가 저한테 보냈다는 이 음모론이 지금 잠잠해서 다행이고요. 다음 곡 이승철, 오늘도 난 출발할게요.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이번 여름 썸네일은 어느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1번 할머니 집, 2번 할아버지 집. 썸네일을 보시면 대문짝만하게 누구 집인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요.

출첵부터 신나버리지. 박형인이 친정 엄마집 대청소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린님. 그냥 청소도 아니고 이치 대청소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보라보는데 빵디 얼굴이 세 개다요. 동글동글 씨. 야 근데 진짜 잘생겼습니다. 이번에 진짜 도착한 이 메로는 진짜 박제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진짜 잘생겼습니다. 와서 구경하시라잉.

한서영님, 모지우님도 어서 와버려. 이혜경님, 동네 마트 아이스크림 8개 3,000원 행사에서 56개를 사들고 집에 갑니다.

간호조무사 실습 나가는 46살 아줌마입니다. 힘을 주세요. 경민님, 제가 힘을 드리지 않아도 경민님은 무조건 잘 해낼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깨니. 하지만 경민님 그래도 황제파워가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경민님 화이팅! 다음 곡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

0: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1: 박태훈님, 이근창님 어서 오십시오. 이미수 안경도 출제. 7097님, 빵디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다가 못 얻어 먹어요.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껍질을

자, 어떻게 하나? 김경주님, 아침에 투표하고 러닝하고 헌혈하면서 입장. 와, 경주님 오늘 하루 알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당직이라 일하는데 평소 시끌시끌하던 곳에서 혼자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그래도 황제 파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사실 그 혼자 있을 때 뭔가 그냥 기분 나쁜 정적이 그럴 때 라디오만 한 게 없죠. 1186님 채널 고정스. 정진선님, 도리몽실님, 진은경님, 김현일님, 박수진님, 정아셀님까지. 자, 이렇게 정아셀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출첵에 도전을 해버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정아셀님께는 부침여름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성함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아셀님. 김치전은 여기 계세요. 자, 녹색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자, 이번 썸네일 어느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문제 내드렸죠. 1번 할머니 집, 2번 할아버지 집. 정답은 1번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그랜마. 네, 그랜드마더. 아, 1번 할머니 집을 골라주신 분 중에 추첨했습니다. 문호정님, 유명한님, 6837님, 8968님, 2091님 축하드립니다. 1부는 여기까지. 1부 빨리 마치고 저는 밖에 나가서 메론 먹을 겁니다. 편하게. 1부 끝고 샤이니의 애트모스.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메론 먹고 2부에서 올게요. 어?

한국수자원 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아 쓰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레노.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레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몇 개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명희님, 저희 어머니가 저번 주부터 황제파워 듣고선 옆 채널보다 더 잼나고 더 잘한다고 그냥 환호성이세요. 60대도 끌어당기는 황제파워 최고시다. 아, 저도 큰 누님께서 저희 방송을 또 들어주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황제파워 관람 연령가, 네, 청취 연령가는 0090입니다. 네, 0세부터 태아부터 90세 누님까지. 네, 아니 뭐 이제 100세로 올려야겠어요. 100세 누님까지, 형님 누님까지 다 들으실 수 있다. 네, 어머님께 꼭 감사하다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시고 만수무강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무강 빔, 늘 건강하십시오. 자, 그 와중에 메론 이행시가 엄청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론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0390님, 메간폭스 론, 론산훈련소 전속모델
1: 좋았어!
0: 뚫었네요. 0431님, 사극톤으로 해달라고. 메이야 론, 런인천하
1: 좋았어!
0: 아, 론인 전화는 진짜 거의 깡이죠. 어거지로 그냥. 8452님, 메시가 부릅니다. 론, 런리나잇
1: 좋았어.
0: 네, 가장 정석이죠. 0752님, 메가 만약 왜 론, 론 울 때며. 저 0752님이 약간 이거 억지를 와, 이거 앞글자 쪼개가지고 론 울 때면으로 잘했습니다.
1: 좋았어!
0: 김현정님, 메라이어 캐리 론, 론리나인
1: 좋았어!
0: 아, 이게 웃긴 게 여러분 별게 아니어서 웃겨요. 아니, 저 별것도 아닌데 이거 혼자 있는 방에서 이런 거 혼자 읽잖아요 여러분. 그냥 괜히 웃음이 납니다. 유치할수록 웃음이 좀 나요. 네. 그러다가 그 저희 가끔 게스트 오잖아요. 게스트 올 때 여러분들 이행시 보내주면 가끔 가다가 중간에 살짝 창피할 때도 한 번씩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이행시 팬이에요.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제파워 2부, 저랑 여러분이랑 왔다 갔다 세 글자 끝말잇기를 하는 시간이죠. 우리 어린이 친구 둘 다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쿵쿵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즐겁습니다. 서기훈님, 매. 메리아스 입었냐? 론. 런닝구. 좋았죠? 7097님, 매. 매주 만드는 론. 런다리 김영과자. 0202님, 아, 괜찮아요. 아, 우리도 창피해요. 기세죠? 창피한 걸 다 같이 하면 창피함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개인적으로 시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어딜 내놔도 창피한 DJ와 이행시를 창피하게 짓는 청취자가 만들어가는 여기는 SBS 파워 FM.

0: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끝말잇기 신나는 쿵쿵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취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코너죠. 황제 파워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취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세 개다.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은 동심, 그리고 미술관도 있죠. 미술학원 코너도 있죠. 세 개 신나는 쿵쿵따. 이러니 전체 청취 연령가가 00100이지. 00100 0세부터 100세까지 네. 자, 지금부터 노래 두 곡이 나가는 동안 저 한 번 그리고 여러분 한 번 교대로 세 글자 단어로 끝말잇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별거 아닙니다. 자, 일단 쿵쿵따 주문부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reless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다리 쿵쿵따 쿵쿵다리 쿵쿵따.
0: 자, 단어 나갑니다. 성수동 쿵쿵따. 성수동 요즘 가장 핫하고 힙한 동네 성수동. 원래는 구두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서울숲에 한강뷰라는 입지가 부각이 되고 공장지대에 힙한 가게들이 들이서면서 서울의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죠. 자, 뉴욕의 브루클린과도 비교가 되면서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죠. 저는 브루클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자, 이번에 내한하는 젠슨 황. 저의 부캐 존슨 황. 우리는 아마 친척이 아닐까요? 같은 황씨잖아요. 황 젠슨 씨도 이번에는 성수동에 가서 삼겹살에 쇠주를, 소주를 먹는다고 하죠. 젠슨 황도 거부할 수 없는 동네 성수동으로 쿵쿵 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동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두 곡의 노래 중에 첫 번째 곡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만 할 거예요. DJ DOC 여름 이야기, 이유빈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출발!

뚜둥 쿵쿵따에. 자, 바로 받아치는 말이 도착했네요. 동동주 쿵쿵따. 자, 윤재식님께서 동동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러면 또 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제가 가야겠죠? 주사위 쿵쿵따. 자, 그럼 위로 시작하는 세 글자 보내주십시오. 어린이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모르면 물어봐요. 위로 시작하는 세 글자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주사 위 쿵쿵땅 7988님 위인 전 쿵쿵땅 전 그렇다면 전 아 우리 또 형님 소환해야겠네요. 전현무 쿵쿵땅 자 전현무 출발했습니다. 무

끝나는 말에 모리 수 쿵쿵따 2916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수로 시작하는 대결자 수 수영장 쿵쿵따 방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다시 출발. 자, 오늘 스피드 한대요 여러분.

기만 잘 이어주시면 선물을 많이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 다음 곡입니다.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요.

시작하는 세 글자. 요거 어렵습니다. 일부러 난이도를 좀 올려봤어요. 네, 스로 시작하는 세 글자. 뭐 나라 이름도 있고, 나라 이름도 많네. 자, 스로 시작하는 세 글자, 가몽.

아, 힌트 나라 이름 중에 있다고 줬어요. 네, 나라 이름 중에 있잖아요. 뭐 정답을 알려달라는 겁니까? 아,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재미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감바스 쿵쿵따의 스위치 쿵쿵따. 어, 우리 박현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치. 치가 더 멋있네요. 치. 치트키? 네. 치트. 아, 근데 치트키 좀 어려운데. 치트키?

지혜로 시작하는 세글자. 자, 도착했습니다. 치트키 쿵쿵따 키토 산 쿵쿵따 0773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윤재식님, 7988님, 2916님, 유정숙님, 박현주님, 0773님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 쭉 이어볼게요. 성수동, 동동주, 주사위, 위인전, 전현무, 무리수, 수영장, 장난감, 감바스, 스위치, 치트키, 키토산. 네,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요. 이걸 또 이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무지성 스토리로 이 단어를 엮어서 제가 단어를 한번 짝스토리로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성수동 가서 동동주 할까?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은 동동주 먹고 홀수가 나오면 전을 먹자. 어? 무슨 전? 설마 위인전? 맞아. 오늘 전주는 전현무 형이야. 형이 계산을 할 거고 전 먹다가 목 맥히면은 물 먹자. 무슨 물? 혹시 무리수? 맞아. 정답이야. 너가 다 맞추는구나. 어디서 또 왔니? 수영장에 장난감으로 뜨고 내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간 봤어. 간 봤어. 내가 간 봤어. 이 녀석 말마다 장난을 치는 게 내 분노의 스위치를 네가 껐다 켰다 하는구나.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우리 한강으로 가가지고 보트 키를 찾아. 키를 저어야 되니까. 무슨 키? 치트키? 이 녀석이 지금 말만 하면은 이게 장난이네. 그럼 다 때려치우고 우리 키토산 대게나 먹으러 가자. 아, 급하게 좀 마무리를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제 실력이. 5744님 동문서답 스토리인가요? 이상한 대답으로 묘하게 연결하네. 오늘은 스토리가 좀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또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 기워서 스토리를 기워서 만들었다라는 말씀. 842 하나님 정말 아무

마을 대잔치 스위치를 끄고 싶다. 근데 이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를 제가 막 억지로 이어가면서 끝까지 돌파하려는 그 재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0752님이 우를 4개 보내주셨는데 이럴 때 참 아쉬워요. 우! 우! 이건지 우! 이건지. 하지만 저는 0752님 우! 우! 우! 이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 분명히 우! 이걸로 보내셨을 테니까. 저도 이제 뭐 도가 텄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뭘 보내는지. 이주영님 빵디 천재 뿌이 뿌이 뿌이 고래. 감사합니다. 김동준님, 아 왜 자꾸 눈치를 봐요? 이겨내, 이겨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스스로 이렇게 주절주절하면서 이렇게 멘탈을 추스리는 거예요. 저도 짓고 현타가 옵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 황제파워를 몇 명이서 듣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사실 좀 많이 창피하지만 이거 저 나름 이겨내는 루틴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발표해드릴게요. 윤재식님, 7988님, 2916님, 유정숙님, 박현주님, 0773님 축하드립니다. 자, 2부 끝곡 10cm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윤지연님 신청곡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3부 진실게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할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자, 황제팡어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사연 중에 진실 사연을 찾는 코너, 진실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도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저 못 맞췄죠. 지금까지 이거 백전백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맞췄는데 제가 못 맞춰가지고 그런 거라서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가짜 AI 사연이 등장할지 기대해보면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눈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딸이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렛츠 고!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수많은 거짓 중에 진실된 문자를 찾는 외로운 여정. 사실일까? 아닐까? 정답을 아는 건 오직 당신. 진실 게임. 자, 진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씩 쏟아지는 문자들. 그 중에 사실일까 아닐까 의심이 되는 문자들 정말 많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문자를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은 이 세 개의 문자 내용을 잘 들으시고 과연 어떤 게 실제로 황제포항에 도착한 진짜 문자인지 진실한 문자 하나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김소율님, 백전 백패 가보자. 제발 1승만 좀 한 번만 맞추고 싶다. 7097님, 아, 이 코너 어렵긴 해요. 유유. 아니 AI가 진짜 글을 잘 써요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김동주님, 아, 이 코너 너무 어려운데 오늘은 꼭 잡고 말 거야. 네. 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고 싶어하는 코너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게 황제 파워에 실제로 도착한 진짜 문자인지 진실한 문자 하나를 골라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세 개의 문자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중에 진짜를 골라내면 됩니다. 자, 세 개 중에 한 개는 샵 1077로 도착한 진짜 문자라고 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AI가 창작을 해낸 문자고요. 들어보면 다들 그럴듯합니다. 과연 어떤 게 진짜 황제파워에 온 문자인지 골라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이디 내가 네 동창이야 님.

0: 재야. 아니 이제는 재성이라고 불러야 되나?
1: 어 이거 뭐야 처음부터.
0: 아 이거 뭐야? 나 네 초등학교 동창인 임은정이야. 아마 같은 반이 아니어서 기억은 못할 텐데 라디오 듣다가 용기 내서 문자 보내본다. 몇 년 전 네가 순천시 홍보대사로 순천 왔을 때 나도 순천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 와 소름 돋는다 진짜. 동창이라고 아는 척 할까 말까 한참 망설였어. 그때 아는 척 좀 할걸. 순천의 자랑 내 동창 황재성 앞으로도 우리 순천 홍보 잘 부탁한다.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황재성의 초등학교 동창 임은정씨의 사연 진실 혹은 거짓. 와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칩니다. 제가 옛날 여러분 이름을 제 개명한 거 아시죠? 원래 이름이 황제였어요. 거기서 황제성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재야라고 불렀단 말이야. 재야, 재야. 이건 정말 옛날 내 친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야. 너 뭐야? AI 너 뭐야? 은정아, 은정아 너 맞니? 너 진짜 내 친구니? 와 지금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의심스러운 걸 찾는 게 아니고 아 일단 나머지 걸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 읽어볼게요. 와 진짜 방금 너무 무서웠어요. 재야 하는데. 자 두 번째 문자 큐. 아이디 내가 너네 집 도배했어님. 남양주 살면서 도배하는 봄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출근해서 도배를 했는데 아 알고 보니 거기가 빵디 집이더라고요. 빈집이라서 처음엔 누구 집인지 몰랐는데 우리 반장님이 빵디 사인을 받으셨더라고요. 퇴근길에 맨날 황제 파워 들으면서 에너지 얻고 했는데 빵디 집 도배를 담당하게 됐다니 괜히 기분이 으쓱해지고 좋습니다. 빵디 팬으로서 영광입니다. 꼼꼼하게 예쁘게 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차. 빵딩인데 빵디 집 도배를 하게 됐다는 사연. 진실 혹은 거짓.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진짜 실제로 저 도배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도배를 했어.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진짜 이거 100점 100패 가나? 아니 야 이거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막 벽지가 찢어지고 막 그러니까 아직 도배를 했는데 이거를 사연으로 보냈다고? 그때 사인도 해주고 막 했는데 내가 해드리고. 자, 이거 마지막 문자를 보고 냄새가 아, 이거 근데 첫 번째 재야 이것도 진짜 제 동창들만 아는 거고 두 번째 저는 도배를 했고 세 번째 마지막 문자 가겠습니다. 큐. 아이디 내가 황재성 사장입니다. 빵디 저는 평택에서 황재성이라는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가게 이름 때문에 손님들이 자꾸 개그맨 황재성 씨랑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팬이에요 하고 웃으면서 말한답니다.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무조건 기억나는 중국집 이름이라고 좋아해 주셔서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빵디 언제 한번 평택 들려주세요. 빵디한테는 특별히 탕수육 서비스 나갑니다. 평택에 있는 중국집 황재성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 진실 혹은 거짓. 큰일 났어. 진짜 여러분 평택에 황재성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중국집 조사하는데 진짜 평택에 있을걸요? 아 큰일났네. 9909님은 1번 2번 모두 거짓 냄새 가득. 이양서님 아 오늘도 어렵네. 이정현님 오늘 지인 특집인가요? 크크크 알면서도 모르겠는 크크크. 김서율 다 실제래 크크크. 오늘도 망했네 이거. 근데 실제 사연 하나를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총 3개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순천시청에서 근무하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임은정 씨의 사연. 빵댕인데 우연히 저희 집 도배를 하게 됐다는 봄이 아빠 2번. 평택에 있는 중국집 황재성의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 3번. 이 중 두 개가 거짓. 하나의 사연만 진실.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근데 아, 이게 정답을 일단 제가 맞추면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6분을 추첨할 거고요. 틀리면 딱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미심쩍은 부분을 찾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유정수님. 아, 어머나, 어떻게 맞춰요 이걸.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너무 디테일해 사연들이. 근데 실제 평택에 황지성이 있으니까 제가 검색 그때 해본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하나 그냥 소고해 보자면은 그냥 황지성 사장입니다. 이 마지막 사연이거든요. 아 이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도배를 한 것은 맞다. 자 일단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과연 어떤 사연이 진실 사연인지 딱 하나를 골라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진실 게임 노래 듣고 와서 어떤 문제가 진실인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엠플라잉. 아 진짜요. 듣고 올게요.

아, 지금 노래 때문에 더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자, 진실 게임. 오늘 세 개의 문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순천시청에서 근무하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임은정 씨의 사연 1번이었고요. 빵댕인데 우연히 저희 집 도배를 하게 됐다는 봄이 아빠님 2번. 그리고 평택에 있는 중국집 황재성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 3번. 일단 우리 빵댕이들의 의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곽경민님 1번 순천시청 진실. 왠지 친구분의 그리움과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1번 가자. 심지어 초등학교 친구들만 부르는 저의 이름으로 불러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9596님 다 진실 같은데 그냥 찍어요. 진실은 2번.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맞을지. 3번 7524님 3번 이게 제일 일상 사연 문자 같아서 찍어봅니다. 평택에 실제로 중국적 황지성이 있을 텐데. 아, 좋습니다.

0: 자, 일단은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진실 사연을 찾았습니다.
1: 자, 진실의 문자를 찾는 진실 게임. 세 가지 문자 중에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한 문자는 바로 저희 집에 도배를 하게 됐다는 도미 아빠님 2번 문자입니다. 맞습니까? 오! 그죠? 맞죠? 제가 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네, 보미 아빠님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1: 아, 이럴 때 도배를 다 해주시고.
2: 아, 아닙니다.
1: 아, 너무 잘 됐던데요?
2: 아, 그랬습니까?
1: 아, 진짜 다행이네요. 저희 집 도배해주신 분이군요.
2: 네, 맞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저희 집인지 아셨어요?
2: 그게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1: 네네.
2: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현장 소장님이랑 저희 도배 반장님이랑.
1: 네네.
2: 여기가 이제 황재성님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네. 이게 진짜 맞나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네. 형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네, 그래서, 못 갔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2: 네, 맞아요.
1: 가서 저기 음료수라도 그치고, 좀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2: 아니면 아니, 손이 졌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1: 그죠, 그죠.
2: 네, 맞습니다.
1: 아니 거기 예, 말씀하십시오.
2: 네, 그때 좀 긴가민가했었는데.
1: 네.
2: 이제 그때 형수님께서 얘기 다 끝나시고 나서.
1: 네네.
2: 저희 도배 반장님한테 이제. 사인하신 거를 주시더라고요.
1: 그래요. 그날 저녁에 뭘 사인을 갑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제 거를.
2: 네. 그때 제가 여기가 정말 황선생님 집이 맞구나 하고 확신했었죠.
1: 저희가 이사갈 집이었는데 그 전집 주인분이
2: 네네.
1: 그 애기방을 노란색 벽지로 이렇게 다 꾸며놓으셨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 벽지가 방마다 색깔이 다 달랐잖아요.
2: 다 달랐습니다.
1: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배를 했는데 아니 정말 잘 됐더라고요 도배가.
2: 아닙니다. 신경 써서 했는데 잘 됐나.
1: 진짜로 흠잡을 데 없이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2: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또 만나니까 네. 괜히 쑥스럽고 그리고 반갑고 합니다.
2: 저도 정말 반갑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1: 혹시 그 도배를 하시면서도 황제 파워를 좀 틀어놓으셨습니까?
2: 제가 그 항상 퇴근하는 시간이
1: 네네.
2: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인데
1: 네네.
2: 그때 항상 듣고 있습니다.
1: 하고 퇴근하실 때 들으시는구나.
2: 네, 맞습니다.
1: 평소에도 좀 잘 들으시죠?
2: 네, 맨날 맨날 듣고 있습니다.
1: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선물도 네. 보내드리고 혹시 사인 보내드릴까요?
2: 제가 너무 감사하죠.
1: 보미 아빠님 그러면 사인을 제가 동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 항상 몸 잘 챙기시고요. 건강하게 일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
2: 네, 빠이.
1: 드디어 오늘 아주 달콤한 1승을 올립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도배의 이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는 이런 현장들은 대부분 진실일 확률이 높네요. 보니까 이 디테일이 확실히 다를 수가 없어요. 제 사인을 그 전날 무슨 가져갔거든요. 고생하신다고 그 음료수 사드리러 내일 갈 건데 누가 사인을 요청했으니까 하나만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역시나. 자, 오늘은 그래도 1승을 올려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많이 드리게 됐네요. 2694님, 9971님, 심재인님, 남지연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직접 겪은 일 중에 거짓말 같았던 일들, 내가 겪고도 믿기 어려운 알쏭달쏭한 사연이 있으면 진실게임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제 다른 분들이 내용을 보면 안 되니까 진실게임 문자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만 보내주십시오. 제작진만 살짝 보겠습니다요. 자, 일단 박재범의 좋아 한 곡 듣고 올게요.

0: 3083님. 아, 내일 AI 관련주 싹 다 팔아야겠다. 악재다, 악재. 빵디가 드디어 맞췄다.
1: 악재라니요. 잘 되고 계시는데 더 잘 되는 호재입니다, 호재. 이상철님. 아, 전 평택 사는데 황지성에 가봤는데요. 거기 사장님께서는 라디오를 안 들으세요. 상철씨.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제성에 가서 빨리 황제성을 전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202님, 안녕하세요. 대전 황제성 중국집 황제성입니다. 저희도 맛있습니다. 0202님을 제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아는데 자꾸 이렇게 사칭을 또 문자를. 대전 중국집 황제성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공개 방송에 참여 못 하시는 우리 그 지역 빵댕이 분들이 모여서 그날 거기서 회식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42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화사의 굿굿바이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4부로 넘어갈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지구가 푸른빛을 잃는다면 아픈 건 지구가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도 때마다 돌아오는 계절도 전부 잃어버리게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지구를 아껴주세요. 지구를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SBS.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1: 투표하셨나요?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철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초읽기, 포섭, 복기 모두 바둑에서 온 표현들입니다. 초읽기는 남은 시간을 초단위로 세는 것으로 일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말하죠. 포석은 초반에 돌을 벌려두는 전략으로 앞날을 위해 미리 준비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 복기는 바둑을 다시 되짚어보는 일로 선거를 마친 정치인들에게도 필요한 과정이겠죠.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면 오늘 우리의 선택도 그 한 수일 겁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결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황재성의 황제 파워.
5: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3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귓가에 모기 소리에 허공에 대고 박수를 치고 계시는데요. 네, 순간 소림사 무술 훈련인 줄 알았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341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며칠 전에 연남동에서 같이 사진 찍었던 팬이에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1: 어머, 빵디 저 팬이에요, 저 빵빵이에요.
0: 그랬더니 빵디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셨죠. 빵댕입니다. 빵빵이가 아니고 빵댕이. 와, 이건 뭐 내 귀에 캔디도 아니고 내 귀에 빵댕이를 당할 줄이야. 킥킥킥킥. 빵디 덕분에 이제 빵댕이라는 이름이 뇌리에 아주 콱 박혔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우리 빵디 오늘도 힘내시고요. 빵디의 영원한 빵댕이가 빵빵한 응원 보냅니다. 하트 빵. 아, 정말 제 라디오에 제 삶이 다 녹아있네요. 어디 가나,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지금. 네, 얼마 전 우리 3412님을 만난 얼굴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진짜 얼마 안 됐고요. 제 친구 빈티지샵 사장들이랑 함께 네, 야장에서 피자 맥주를 정말 네, 저도 좀 조용히 움직이고 싶은데 하필이면 또 거기가 맛집이어가지고 네, 정정해드린 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요. 라디오로 다시 콜백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도 기가 막히네요. 리쌍의 회상. 그때 날씨도 좋고 진짜 피자에 맥주, 와, 끝내줬네요 진짜. 그 연남동에 기찻길 끝부분에 아주 맛있는 피자 가게 있는데 거기 야장이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꼭 가서 근처에 계신 분은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3412님 다시 봐서 반가웠고요. 그날을 회상하며 우리 이 노래 듣죠. 리쌍 회상.
2: 게리게리.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따따따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자, 오후에 간식 많이 먹은 분들, 점심 먹은 게 아직 소화가 안 됐다는 분들, 오늘 저녁에 과식 예정인 분들, 저요! 일단 소화 좀 시켜봅시다. 월요일에서 흔들어 보자고요. 흔들어! 오늘은 NCT 127 영웅으로 출발합니다. 7195님, 황디, 저 계곡에서 놀고 지금 치킨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지? 네. 물놀이하고 먹는 치킨은 왔다지? 이지은님, 소피하라고 사장님이 1시간 일찍 퇴근시켜줬어요.

1284님 오늘 공휴일이라 오늘은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와 같이 장사를 도와드립니다. 시장 안이 제법 더워요. 여기도 쿨링빔을 쏴야겠습니다. 쿨링빔. 다음 곡은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 붐바야.

0: What are you? 맛있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볶음밥에 김치를 얹어서 먹어버리니깨니. 김치 볶음밥 좋아. 거기에 소세지 넣으면 좋아. 70들들 아들과 캐치볼하고 쥐소바 먹으면서 집갑니다.
1: 좋았어!
0: 이게 행복이죠. 자, 박정은님, 헬스장에서 5km 뛰었지만 원유패드 뛰면서 즐겨보자. 오케이, 접수
1: 출발!

0091님, 오늘 상현 아드님과 광명 동굴을 다녀왔네요. 동굴 안에 너무 시원해서 더위가 싹 날아갔는데 밖은 덥네요. 네, 여러분 덥다고 너무 화내

공식 자세로 임명합니다. 우리는 퍼질러서 듣는 게 제맛이라고요. 송서현님, 아 오늘 쉬는 날이지. 참 출근의 방정이 여기 있어요.

보고 모습 보고 왔어요. 아우 너무 맛있게 드신다.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 이유는 메론이 실제로 너무 맛있기 때문입니다.

0: 저는 치즈까지 같이 얹어서 먹을 거라고요.
1: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다 뺀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자, 오늘도 덕분에 두 시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박주룡님, 빵댕이들 내일 출근 모두 파이팅이다. 자, 이게 이제 의도가 있냐 없냐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따져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주룡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황제파워의 우리 임팔라 PD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톰슨 가젤 PD가 잠깐 왔었죠. 톰슨 가젤 PD는 지금 이제 다시 출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임팔라 PD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우리 팀이 방송을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다 같이 모이니까 또 재미나네요. 내일도 우리 팡댕이들 다 같이 황제파워 완전체로 만나요.

0: 나냐고요. 사실 마지막 멤버 여러분들이 와주셔야지 또 우리가 완성이 되죠. 응?
1: 앙?
0: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행 하십시오. 자, 끝곡은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김재현님께서 아주 고급스러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퇴근할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잘?
7: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몸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어른들이 도장 선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귀한 나무나 질 좋은 옥에 핵 하나하나 정성껏 새겨서 만든 묵직한 도장. 손에 쥐면 괜한 뿌듯함과 함께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받았죠. 오늘 또 한 번 도장을 남겼습니다. 손보다 손가락 마디보다 작은 자국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대와 바람은 어마어마하죠. 투표는 이제 끝. 지금부터 바빠질 곳도 많겠네요.

0: 김동률 황금 가면 박소현의 러브게임 수요일 첫 곡이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장세정님 라송 투표 마감 시간 간당간당하게 투표했네요. 은근 저처럼 급하게 뛰어오시는 분 많더라고요. 더운데 뛰었더니 땀이 줄줄입니다. 오늘 뛰면은 땀이 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죠? 이게 일찍 미리부터 하고 하루를 좀 여유롭게 쓰시는 분이 있고 계속 집에서 뭉개고 뭉개다가 아 이제 6시면 아니 나 이제는 안 나가면 못한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다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조금 전 6시에 끝이 났습니다. 예, 근데 또 지금부터 시작이란 생각도 들어요. 단체장의 광역의원의 기초의원의 교육감에 뭐 선거를 우리가 7개나 했으니까 개표 상황 체크할 것도 아이고야 예 너무너무 많겠구나 싶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당장 예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때까지는 2시간 동안 박선의 러브게임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투표 일찍 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셨는지 소비 내역 좀 보내주세요. 오늘의 영수증 평소보다는 조금 다른 소비를 하셨을 것 같아서 그죠. 일찍부터 투표하신 분들 오늘 하루 어디서 누구와 뭐 하면서 지출하셨는지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지금부터 받아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인증샷도 환영합니다. 3, 4부에는 러브 119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연애 고민 상담 이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양,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양,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고아 공중정원 이어드렸습니다. 4179님 병원 원무과장입니다. 오늘 근무였어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 쉬게 해주려고 사전투표하고 제가 근무한다고 했네요. 덕분에 밥도 원내식당에서 다 먹고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느라 영수증도 없습니다. 오늘 일하신 모든 분, 투표하신 모든 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 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방송국도 사실 다 이제 일을 했죠. 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제작진들도 엔지니어 우리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 앞서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오늘 또 근무하신 분들도 또 꽤 계시는데요. 투표도 하고 근무도 하신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4179님께 선물 갑니다.

내 돈 내가 쓰는 건 나만의 권리. 하지만 그 뒷감당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내 몫입니다. 오늘은 어떤 권리와 책임이 뒤따랐나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딸아이와 둘이 제부도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 타고 왔네요. 어우, 시원하고 좋았다면서 367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중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8731님 강원도 여행 중입니다. 메밀전병과 올챙이 국수를 먹고 오일장도 돌아보며 좋아하는 시장 구경도 많이 했네요. 날이 더워도 공기가 정말 좋아요. 저녁은 또 어떤 맛있는 걸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세상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네요. 이성경님 점심 먹기 전에 투표하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근처 대형 약국에서 상비약 쇼핑을 했더니 밥 시간을 놓쳐서 늦은 점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배가 안 꺼졌네요. 그래서 이런 날은 또 늦은 저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예. 1043님 오늘은 투표하고 엄마랑 영화 보고 왔다고, 예, 와일드싱을 보셨다고 보내주셨네요. 이종현님 아침에 투표하고 복권을 두 장 샀어요. 평상시에는 한 장만 사는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는 비밀입니다. 이정현님의 아내는 예, 지금 같이 안 계시는 거죠? 예. 6424님 아침 일찍 투표 끝내놓고 오전 내내 텃밭에서 부추를 뜯고 다듬었어요. 마트 가서 오징어를 두 마리 9,900원에 사서 지금 부추전을 굽굽하고 있는데 깜빡하고 막걸리를 안 샀네요. 인증샷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사진을 물론 촬영을 잘한 걸 수도 있지만 너무 바삭하게 구워진 게 보입니다. 겉에가 노릇해서 저도 부추전을 좀 구워봤잖아요. 이렇게 바삭하게 굽기가 어려운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오징어 두 마리가 들어갔어요. 선물 갑니다. 0083님 생각만 하다가 유기견 보호소에 드디어 사료를 기부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2128님 사전투표 완료하고 친정엄마와 연년생 아이들과 함께 강화도 민머루 해수욕장 와서 조개잡기를 하셨답니다. 야, 밖에 이 어깨는 뜨거워도 발은 또 정말 너무나 시원했을 것 같아요.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이주연님 외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이오아이 갑자기

요즘 큰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주연님 신청곡 아이오아이 갑자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갑자기 3415님 오늘 남대문 갔다가 아이 옷 사고 컬투쇼 방청 다녀왔어요. 오 스부스 구내식당에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제육이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늘 점심이 제육이었군요. 예, 저도 가끔 이제 구내식당 내려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SBS 구내식당 맛있거든요. 예, 오늘 컬투쇼의 생방 때 우리 그 엔지니어분이 지금 러브게임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었네요. 3415님 예, 퇴근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생방을 한다는 우리 민선 프로듀서. 예. 3415님 선물 갑니다. 9623님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생일이라서 즐거운 데이트를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QWER 마젠타 생일 카페에 다녀왔고요. 뿔바투 팝업? 아 스토어.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 아들, 아침 먹고 가야지. 너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해놨는데.
0: 늦어요.
1: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는 아들. 크게 엇나가진 않지만 품 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달랠 겸 SNS에 접속을 했죠. 평소엔 확인도 잘하지 않는 DM창을 열어봤습니다. 굵은 색으로 표시된 새로 도착한 메시지. 안녕.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순간 지난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고3 무렵. 소개팅도 미팅도 아닌 어정쩡한 모임에서 우리는 짝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그저 서로 달떠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우리끼리 느끼고 정하고 만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대학에 갔고 저는 메이크업을 배우며 취업을 했죠. 광고 일, 방송 일, 바쁘게 일했죠. 그 사이 그는 군입대도 하고 우린 7년이란 시간을 예쁘게 만났습니다. 그러다 그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는데 얜 누구야? 누군데 이 시간에 연락을 해? 아유, 그냥 후배야. 아유, 신입생. 그니까 그냥 후배가 왜 이 시간에 너를 찾냐고. 얘는 너 여자친구 있는 거 아냐? 알면서도 이래? 아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어? 휴대폰 없애? 그래?

저는 매일이 의심과 불안에 갇혀 있었고 그는 그런 저를 지긋지긋해 했죠. 이별을 했습니다. 너무나 흔한 이별을. 그리고 5, 6년쯤 지났을까 분장을 맡았던 영화 촬영장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걔 너랑 헤어지고 극단에 들어갔더라. 연기한대. 아직은 단역이지만. 아, 그리고 걔 결혼했대. 언젠가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마주칠 줄이야. 서로 애써 못 본 척하며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영화 촬영 내내 7개월을. 그리고는 바로 영화 일을 접었죠. 혹시라도 다시 마주칠까 봐요. 방송국으로 이직을 하고 그 사이에 한 남자를 만나 늦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술에 빠져 사는 그 남자를 피해 아이 하나 들쳐왔고 몸만 나와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는 고3, 내 나이는 중년. 이런 상황에서 그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고민하다 답을 남겼죠. 안녕, 오랜만이네. 잘 지내. 그는 잘 못 지낸다고 했습니다. 안 풀리던 연기 생활을 접고 시작한 사업이 망하기 직전, 결혼 생활도 아내의 바람으로 파토가 났고요. 이대로 삶의 마지막까지 생각하다가 제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인사. 그 인사에 제가 답을 한 거였죠. 그렇게 우린 재회를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게 그리고 애틋한 법칙. 지금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는 꿈을. 아직 아이들한테 말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날 당당하게 말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하는 꿈. 이 꿈만은 꼭 이루고 싶습니다.

다비치 괜찮아 사랑이야 이어드렸습니다. 힘들게 다시 만난 인연이 행복의 여정으로 이어지길 1476님 주셨고요. 8883님 가장 힘들 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네요.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랑이 찐 사랑이죠. 이지은님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아이들도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아들이 아까 고3인데 문 닫고 나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3이면 곧 성인이 되잖아요. 이제 꿈을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김정희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을 돌아서 근데 첫사랑인데 또 이제 이게 또 마지막 사랑이 되는 이런 정말 드라마 같은 또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정희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응원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예, 편안하게 긴 글로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새드엔딩 해피엔딩 모두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시고요. 럼블피쉬 그대 내게 다시 이어집니다.

반드시 웃는다. 데이식스였습니다. 1681님, 저는 투표 참관인, 남편은 개표 참관인으로 내일 새벽까지 근무하게 됐어요. 우리 부부 오늘이

0: 결혼 15주년 기념일인데 어머어머 이렇게 일하게 돼서 밥 한 끼 같이 못 먹지만 그래도 보람스럽긴 해요. 우리 남편 윤지환 씨 결혼 기념일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아니 두 분 다 이렇게 새벽까지 그죠? 두 분 다 일을 하시게 돼가지고 결혼 15주년 아마 평생에 기억에 남는 좀 특별한 결혼 기념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러브게임에서 제가 선물 쏠게요. 앞으로 또 오래오래 좋은 날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81님 축하 축하.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5: 해피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7: 매콤 누룽지 팝. 바람
8: 가격, 맛은 취향 저격. 빠져든 데 점점 덤부치고.
9: 와, 건강한 데 맛있네.
10: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부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9: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1: 레노.
12: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1: 레노.
1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6: 박지현님 신청곡입니다. 포레스텔라 함께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허영지, 이진혁 함께합니다. 러브 119 보는 라디오 꼭 함께 들어와 주세요. 포레스텔라의 함께라는 이유 2부 끝곡입니다.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그 삶의 무게를 알기.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0: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1: 골반 틀어져요. 어. 네,
2: 골반 틀어지면 진짜 힘들어요. 어, 척추 수술 10,000원이에요.
0: 맞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요게 정말 소소. 나는 누가 내 신발 뒤꿈치 보는 줄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하네.
1: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런 게 너무 섬세하신 분들 네.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발 패디 그 발가락에 막 그 조금 각질 있고 약간 이런 어. 것까지 보시는 분들이 어, 네? 있어.
0: 근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딴 것까지 있어. 다 예민하진 않아요. 그것만 또 어, 예민하게 봐. 그리고 다른 거는
2: 하는 거 맞죠.
0: 이거 맞아요. 집었으면 그냥 가져가야 되는데 뒤척뒤척하고 안 가져가고 놔두고 이건 이제 매너의 문제죠. 맞아, 사실.
1: 저 아기 때 저는 많이 혼났었던 그쵸. 것 같아요. 이건 아버지한테.
2: 네. 네, 아버지한테. 저는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0: 그렇죠. 이거 보통 집에서 이제 엄마들이 많이 알려주죠. 오유님.
1: 화장실 휴지거리에서 꼭 빼서 쓰는 여친.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져서 어, 포기했네요.
0: 그러니까 빼서 둘둘둘 쓴 다음에 안 꽂아놓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빼서 쓰는 거야. 오, 이런 분이 또 있어요.
1: 근데 만약에 진짜다. 빼서 쓰셨는데 다 썼는데 갈아서 꽂아놓으시면 괜찮은 거죠?
0: 어, 그럼 괜찮죠. 그건 괜찮죠. 꽂아놨으니까.
1: 다 썼는데. 그러니까.
2: 아, 안 꽂아놓으면?
1: 그 이제 그거
2: 이게 문제인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0: 김은희님.
2: 바닥에 습관처럼 침 뱉는 남자. 아, 절대 못 참아요.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못 참아서 다시 주우라고 한 적도 있어요.
0: 아, 그렇죠. 이거는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지 사실.
2: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저도 이해 안 가요. 바닥에 침을 뱉는 게 네. 물론 아파서 뭐 이렇게 침을 질질 흘려본 적이
0: 아 그게 아니라. 담배 피는 분들이 주로 담배 흡연자들이 아. 침을 그렇게 길거리에 뱉죠. 아, 근데 이거는 아파서 흘리는 거는 이해해줄 수 있지.
1: 아, 근데
0: 보통 흡연자들이 침을 곳곳에다가 이렇게 뱉는 네. 경우인데 그리고 본인들이 몰라요. 왜냐면
1: 습관이어서
0: 네. 흡연자들이 여자고 남자고 침을 곳곳에 뱉는 이게 가끔씩 보입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많더라고.
1: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 옛날 고등학교 때 그 이제 허물 벗듯이 예를 들면
0: 네. 옷을
1: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단체 그 가족방에 이렇게 그걸 찍어서 찍어요. 올려줬어요. 너의 허물이다 아, 이러면서 그렇지. 너무 보기가 안 좋구나 어, 어.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했던
0: 맞아.
1: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아예 고쳤어요.
2: 아니 근데 네. 그거는 뭔가 되게 철학적이네요. 네. 너의 허물이다.
1: 너의 허물이다.
0: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잔소리를 하면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주는 거죠.
1: 고쳐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배려인데
0: 맞아. 그렇죠? 맞아.
1: 남녀 사이에서
0: 그렇죠. 박선우의 러브게임 잠시 후 4부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 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FM.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2: 에이,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3: 맞아, 진혁이가 그런 애가 아니지. 그냥 빨리 화해해.
2: 그래 그래, 캠핑장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야 다 같이 놀러가지.
4: 아, 이러면서 남친 편을 더 들어요. 이제는 남자친구랑 둘만의 시간도 좀 더 가지고 싶고, 그러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싶은데.
2: 아니 그리고 이분은 네 친구들인데 왜 친구 정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 이분이 정리를 해주셔야지. 자기 친구인데.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야죠. 여자친구의 특권이 뭡니까? 남친인데, 아니 나는 너랑 단둘이 만나고 싶어, 둘만 알아가고 싶어, 이거를 여자친구의 특권인데 이거를 남친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죠.
4: 아니 우리, 나 넷이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둘이 데이트하자. 그치.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나는 이게 남자들의 친구 쪽이면 내가 좀 나서기가 좀 그래. 근데 이분은 자기 친구들인데.
4: 맞아요. 여자분의 친구들이야.
2: 그럼 그러면 정리를 본인이 해주셔야지.
4: 맞아요. 이거를
2: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야 내가 그럼 정리 다 해볼게, 그럼 욕먹지.
5: 이상하지.
2: 왜냐면 본인이 얘기 정리.
5: 이게 왜냐면 이런 얘기를 슬쩍 남친한테 하면이라고 하셨는데, 해도 남친은 못해요.
2: 남의, 그렇지.
5: 제 친구들이 아니라서.
2: 그래, 못해요.
5: 뭐라고 얘기를 해요.
4: 마냥 잘 보이고 싶겠죠 남자친구는.
5: 그럼,
4: 친구들한테.
2: 당연하죠. 네, 그래서 나는 이분이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4: 맞아요. 네. 아니 이 와중에 김지훈님이, 근데 남친이 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아,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인가 보다.
2: 그래.
4: 아,
2: 그런 사람 있잖아.
5: 레크레이션 강사인가 봐요.
4: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 캠핑장에서
5: 자,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면 된다.
4: 자 이거 네, 다 선물 가고요.
2: 네네. 그리고 아, 4818님은 남자친구랑 친구들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4: 근데 이제 또 이런 의견도
2: 근데 이제 있죠. 본인의 친구들인데 남친도 같이 오고. 그러니까 원래 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알아왔던 관계라 예, 특수 관계긴 합니다. 맞아. 0752님
5: 헐, 헤어져도 남친 따로 만날 애들이다.
2: 이야, 쉽지 않네요.
5: 예.
4: 진짜. 근데 이, 아직은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봤을 때 여자분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본인의 친구들은 본인이 정리를
5: 맞아요.
2: 해줘야 돼요.
5: 맞아요. 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생각하면,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2: 네.
5: 아, 굳이 애들끼리 놀 때 안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2: 여자친구 빼고 와요.
5: 네, 네. 그냥 항상, 왜냐면 저희가 중요하니까.
2: 그쵸?
5: 저희의 모임이 중요한 거고.
2: 맞아요.
5: 너의 여자친구 너의 여자친구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쵸. 이런 느낌이어서
2: 네네네.
5: 저희는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한 번은 데려와라. 네네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2: 그래가지고 또 막 고민 사연이 와요. 내 남자친구는 나랑 3년을 만났는데 왜 본인들의 그 친구들 만날 때는 나를 한 번도 동행하지 않나. 이걸로 또 많은 고민들이 옵니다. 근데 진혁 씨의 입장을 대변해 드릴게요. 본인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5: 맞아요.
2: 여친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4: 맞아요.
5: 그리고 너를 어떻게 얘기하려고. 절대 안 되지.
4: 친구들끼리 약간 그런 게 있어.
2: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5: 아무리 친해도 살짝 무섭긴 하거든요.
4: 맞아. 근데 이제 그렇지. 아까 남친분이 이렇게 대답했다 했잖아요. 네. 네 친구들이니까 나는 친하게 지내면 좋지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근데 네. 이거에서 이제 사연자분은 아마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서운할 게 아닌 게
5: 맞아요.
4: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2: 아, 앞으로 여러분 이런 사연 보내지 마요.
4: 그러니까,
5: 여러분.
2: 야, 잠시만요. 보내지 마 이런 사연.
4: 기승전 보내지 마요.
5: 보내야죠. 보내야죠. 그래도.
2: 왜냐면 이거는 이분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이거 본인이 아니야. 고민이
4: 오늘따라 서현이가 좀 척척 박사여서 그래요.
5: 척척 박사.
4: 오늘 박사님이 오늘 김건수님도 서현 누나 박사다라고.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입.

0: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쌀 수 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넷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7: 그 보내지마였음이라고.
6: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8: 아니요. 오늘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7: 진짜 멋있었어요.
8: 정말로. 네. 러브 게임이 조금 변화가 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6: 아니 1년에 2번 이 컨디션이라니까요.
8: 아 근데 과연 전 다음 주 살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7: 다음 주도 이렇게.
6: 다음 주에 우리 수요.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3: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허전함을 오늘 한 번 더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휴일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잖아요. 또 뭐라도 할걸 하는 후회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으로 이 소중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더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가장 마지막 감정을 기억한다고들 하잖아요. 이럴 때 그래도 라는 말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행복했다. 그래도 즐거웠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이제 영수와 함께하며 부족했던 행복을 채워서 그래도 즐거웠던 하루로 마무리해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하현상이 피처링한 유다빈 밴드의 털어버리자였습니다. 아쉽고 후회가 많이 남는 날이 있죠. 그럴 때 그냥 그렇게 반성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래도 라는 말과 함께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영님께서 그래도 오늘 하루 끝자락에 영스 팝업이 있어 다행인 모습 들으시면서 또 족발 맛있게 드시고 소화도 잘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완디와 완소가 함께하는 영스 팝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퀴즈 팝업이 열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완소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을 영스에 남겨주세요. 내일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입
2: 건강한 데 맛있네.
3: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4: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뵙고 싶을 때도 뭐 시간 날 때마다 갈 수도 있고 또 귀여운 또 강아지도 보러 가. 진짜 그 어떤 누구보다 제일 알찬 하루를 보내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러닝 안전하게 또 다치지 않길 잘 뛰시고 또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251님 내일부터 다시 출근이네요.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저희의 결혼식입니다. 정말 쉴 틈 없는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잘 해낼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정신도 없고 뭔가 기대도 되면서 긴장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잘 해내실 수 있고요. 그날 결혼식 당일날 엄청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없이 막 후루룩 지나가고 막 시골집에 아이들과 놀러갔다가 올라가는 길을 듣고 있어요. 5살 딸이 완디 목소리 듣더니 이 언니 목소리 참 예쁘다. 뭐하는 사람이야? 이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시골집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네, 나는 영 스트리트 DJ 완디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노래하는...

네, 어른들도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네, 애기들은 더 얼마나 또 좋아할까요? 아, 오늘은 모기가 없는 그런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70님, 완디, 저는 사촌동생이랑 공기놀이하면서 영스들어요. 사촌동생이 까르르 까르르 너무 신나해서 저도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공기놀이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동생분, 사촌동생분도 엄청 재밌어할 것 같고 재밌는 시간 네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사님, 아내는 놀러 나가고 6살 막내딸이라니였군요. 네, 대화를 그래 아버님 좀 해보시지. 네, 아버님께서 요새 뭐 학교는 괜찮니? 뭐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완소들의 이야기를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Bruno Mars의 Versace on the Floor.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순대볶음 좋아합니다. 오라 왜요? 안 먹으면 줄 알고? 여러분 제가 순대국밥은 안 먹어봤어도 순대볶음은 먹어봤어요. 예, 심지어 맞습니다. 오, 박수. 여러분 놀라셨죠? 네. 네, 저는 다 좋아요. 야!

0: 잘 자요.
1: 성시경이 피처링한 싸이의 뜨거운 안녕 듣고 왔고요. 이제 퀴즈의 정답은 안녕이었습니다.

였습니다. 우리 7933님께서 차에서 4학년 딸아이가 가르쳐주네요. 안녕. 오, 똑똑한데요. 7487님 정답 안녕. 날이 너무 습하고 더워요. 이제 시작인 여름인데 여름아 그만 안녕하고 싶네요. 아 진짜 정말 이제 6월 7월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될지 너무 오 믿습니다. 화이팅! 우리 4506님 안녕 1시간 넘게 걷기 운동하면서 라디오 시청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건강한 또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영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마지막 퀴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춤이죠. 정답 아시겠나요?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받아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노래로 가수에 대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Devil.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3: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4: 유니클로.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르노.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웬디의 영스트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두 손을 맞댄 후 왼쪽에서부터 비비면서 바운스를 타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 춤은 바로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였습니다. 쏘리쏘리쏘리쏘리 내깐내깐내깐내깐내깐내깨내깨내깨 빠져 베베이베 우리 2208님 정답 쏘리쏘리 그 시절 손바닥 한번 안 비벼본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춤 그쵸 한 번은 근데 이게 다들 달라져 뭐 왼쪽으로 가던 아니면 딴딴딴딴 이 안무는 적어도 한 번은 해보지 않았나 네 8078님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요 몸치라 잘 못 추는데 항상 노래 나오면 몸이 움직여지는 노래예요 맞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예. 3759님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안무 남편 내가 힘들게 해서 쏘리쏘리 미안해 같이 차에서 듣고 있는데 말해주고 싶어 김현진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성함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남편분께서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뭔가 사르르 이렇게 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완소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3부에서도 계속해서 퀴즈 팝업이 이어집니다. 3부는 여러분의 사연과 노래 끝말잇기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영수를 듣고 계신지 오늘 있었던 일과 함께 저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0: 예뻐진 감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네,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4: 가평이 송상이와 떠나는 힐링 여행, 가평군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3: 에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의 꽃잡는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퀴즈 팝업으로 함께했는데요. 우리
2: 아! 제 말이 통한 분이 계셨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맛있게 또 드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셔주세요.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0: 칠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SBS 생활정보.
4: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꼭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에어컨 점검이죠. 한여름이 되면 에어컨 수리나 점검 예약이 몰려 오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점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모컨에 소음이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우리 집 에어컨 상태를 미리 확인해 올여름은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8827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0: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 없다 입니다. 1번 있다, 2번 없다.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없다. 이제 또 멤버들과 함께 또 활동 준비도 해야 하고 열심히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또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니 이번 여름은 네,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6367님 2번 없다. 원래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이번 여름 휴가를 추석까지 미뤘어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추석 때 더 좋은 휴가의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아은님 1번 있다. 아들이 고등학교부터 입시 준비하느라고 중3부터 4년을 휴가 못 갔거든요. 그리고 올해 안 가면 군대 가느라고 또 못 가니까 올해는 무조건 기필코 반드시 꼭 갑니다. 아 이거는 우리 사연자님도 그렇지만 우리 아드님께서도 제일 그리워하는 걸 것 같아요.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지금 휴가이실 것 같아서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네. 또 0813님 2번 없다. 저희 네 가족 모두 대문자 피입니다. 누구 하나 계획 짜고 예약하지를 않아요. 즉흥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가게 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가끔 만약에 시간이 하루 1박 2일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2박 3일 그리고 연휴가 조금 같이 껴있다 하면은 주말 연결해가지고서 대문자 피이신 분들도 다녀오셔도 될 것 같아요. 목적지만 정한다면. 뭐 여기 강릉이던 대전이던 국내 여행도 좋잖아요. 네. 또 9252님 1번 있다. 저희는 매년 친정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희 식구 여행을 가요. 이번엔 대구로 대구 또 맛집들도 많이 있는데 몇 박 며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도영님 2번 없다. 첫째가 고3이라서 가족 모두 첫째 눈치만 살피면서 눈동자만 굴리고 있거든요. 첫째가 변수라서 아무 계획 못 세우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마음 편안히 갔다 오는 게 아마 첫째 분도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게 가족들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다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은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 42% 없다, 58% 여름 휴가 계획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호, 그래도 거의 반반이네요. 와, 있다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네. 아, 다들 휴가는 언제든지라도 시간을 내서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이번 리서치 주제는 1002님께서 의뢰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여행에 관한 밸런스 게임을 보게 됐는데요. 주제는 가장 친한 친구와 텐트에서 숙박하기 대 싸운 친구와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하기였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친한 친구와 텐트에서 숙박하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정말 오지에 원터치 텐트 하나라면 짜증지수 올라가는 더운 날씨에 친한 친구랑도 싸워서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히려 5성급 호텔에서 힐링하면서 이번 기회로 싸운 친구와 화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후자로 마음이 기울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스랩스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여행 밸런스 게임인데요.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한다면 입니다. 1번 친한 친구랑 텐트에서 숙박, 2번 싸운 친구와 5성급 호텔에서 숙박.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BTS의 Dance Night Away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싸운 친구와 5성급 호텔에서 숙박!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해보세요. 싸운 거 말고. 예. 싸운 거는 장소가 다 해결해 줍니다. 예. 5성급 호텔에서 저는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친구와의 그 사이가 불편하겠지만 호텔 자체는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편안함이 있고 그 친구도 아마 행복할걸요? 상대방도? 그래서 그 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얘네 친구야 미안해. 제가 먼저 사과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야 우리 이렇게 또 좋은 호텔 왔는데 아, 안 즐길 수 없잖아. 아, 좀 같이 즐겨보자 하면서 내가 진짜 미안해 하면서 사과도 저절로 나오지. 분위기도 좋지. 호텔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요렇게. 2번 1391님 2번 싸운 친구가 5성급 호텔에서 우아하게 화해할래요. 분위기가 캠핑을 안 가봐서 2번을 더 고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핑이 얼마나 이 조립 원터치 텐트면은 편하겠지만 이 환경도 그렇고 뭔가 내가 도움을 못 주는 부분에 있어서 친구가 거기서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필요한 게 계속 뭔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준비된 것도 많이 없고 그러면은 이거 좀 가져와봐 이거 좀 해줘 나를 감싸주는 베개든 이불이든 그런 느낌. 네, 서의령님 1번 친한 친구랑 텐트 더 낭만있지 않을까요? 밤새 놀며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호텔에서도 너무 가능한 일이니까 밤새 놀고 진솔한 대화 나누고 베개 싸움도 할 수 있고 침대 위에서 뛸 수도 있고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승윤님 1번 텐트요. 좋은 사람과는 텐트에서 라면만 먹어도 미친듯이 행복해요. 어머 얼마 전 여사친이랑 갔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우리 승윤님이 1번을 고를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요런 좋은 결과물이 있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텐트를 고를 수밖에 없네요. 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2번도 좋은데요? 라고. 네, 1번 좋습니다.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나는 반대로 나올 것 같았었지? 약간 싸운 친구는 잘 보이지 않아. 그냥 5성급 호텔이라는 것만 너무 잘 보여. 아, 그렇구나. 아, 여기서 갈라지네요, 저희가. 아하,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왔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개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 청조사.
2: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3: 하이마트로 가요.
4: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3: 하이마트로 가요.
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5: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7: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르노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멘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무장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예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 티저 마칠 시간입니다. 8593님, 오늘 동생과 목포 여행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동생이 왕복 7시간 운전 중인데 집까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했는데 와 7시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목포 여행을 우리 사연자님과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피곤하실 때는 휴게소 들려서 잠깐 쉬어가시고 꼭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왔나?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0: Six, five, four, three, two, one.
1: 숙보. 나갓경. 앵크리 그리 팽팽. 느크크. 야르. 이지깎아. 동결건조. 거제야호. 모르면. 대화 못 따라간다.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3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빈첸 Flying High With You 드렸습니다. 오늘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나갓경 앵그리그리 뱅뱅 느크크 야르 이지까까 동결건조 거제 야호 모르면 대화 못 따라간다 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나요? 요즘 신조어입니다. 나갓경은 이제 줄임말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뜻이고 앵그리그리 뱅뱅 너무 화가 나서 뱅뱅 돌 것 같을 때 쓰는 말이고 느크크는 이제 영 크리에이터 크루 영크크의 반대말이고요. 야르는 그냥 신날 때 야르. 예. 이지까까는 아주 쉬운 일 식은 죽 먹기 이런 뜻이고 동결건조는 순식간에 감정이나 표정이 굳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주 직관적이죠. 거제야호 이거는 뭐 신조어라기보다는 요즘 밈같이 돌고 있는 건데 그 리센의 미나미 씨가 거제 야호를 외치면서 뭔가 신날 때 뜬금없이 야호를 붙여서 외치는 거고 코소리를 섞어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뭐 신조어나 밈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예, 또 이게 신조어나 밈일수록 금방 또 유통기한이랑 수명이 있어요. 예. 오히려 이제 클래식한 우리의

0: 언어들을 많이 쓰면은 그거는 또 몇백 년을 가고 합니다. 근데 또 잠깐 또 탑승해서 즐기기는 좋죠. 알아두면 느크크 소리 안 듣는다 이겁니다. 자, 어차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도야지 야호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그래요. 오늘은 개표 방송이라는 꿀잼 방송이 있지만 그래도 오전 방송 본다. 의리를 지키는 예, 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할 거고요. 가수 오존 씨가 조곤조곤 존소리로 재워주듯 상담해드리니까 노곤하게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남겨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면서 들을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창으로 마음껏 참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도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1: 닭찌개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레노.
6: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0: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0192님, 여주 아울렛에 갔다가 집에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배텐 들으면서 가는데 졸음운전 안 하게 도와주세요. 네, 졸음이 오면은 그 방송 들으면 안 되고 졸음쉼터라는 좋은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휴게소 가서 뭐 좀 맛있는 거를 하나 때리면 그게 잠 깨는데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오전도 방금 하품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모두가 졸릴 시간입니다. 5900님, 베디가 맛있다고 했던 치킨 띱띱 크런치를 먹으려고 봤는데 저희 집 근처 매장에 아예 없더라고요. 단종인 걸까요? 서운하네요. 단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먹으려고 진짜 몇 달 만에 큰맘 먹고 치킨 주문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달을 받으면 이제 치킨 그 주머니를 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주머니를 그 신발 주머니로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헐어가지고 매니저가 형님 띱띱 크런치 하나 더 시켜드릴 때 됐습니다. 그래서 시켰는데 아쉽게. 물론 같은 업체에서 다른 갈 길이 멉니다. 2898님 왼쪽 발이 부러졌습니다. 발을 디디면 흔들거리고 내 발이 말을 안 들어요. 걸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발이 흔들거리면 병원 예 빨리 가셔야죠.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제가 예전에 발 부러진 줄 모르고 AC밀란 시베리안 십장생님 아이디 읽지 말걸. 아, 베텐에 뼈를 묻는다고 했던 오조는 베텐 티셔츠 왜 안 입고 오는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티셔츠 예쁘긴 한데 베텐 티를 아직 안 입네요. 예, 저도 아직 안 입었습니다. 예, 게스트 DJ PD들 꿀 출연하고 있는 성덕 오존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요즘 침투부에 오존 씨가 자주 등장합니다.
1: 예, 저번 예. 주에 다녀왔습니다. 예, 베텐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0: 침착맨 대신에 넉살과 함께 불침번 방송도 했는데
1: 맞아요.
0: 베텐에서 미디어 훈련한 게 거기서 도움이 좀 되던가요?
1: 도움 많이 되죠.
0: 그래요?
1: 왜 거기도 이렇게 채팅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어떤 방송을 베텐으로 처음 배웠으니까 연습이 많이 됐어요.
0: 불침번인데 역대 최저 시청자 수라고 나오네요.
1: 맞습니다. 네. 그 알았겠죠. 뭐 제작진 분들도 예. 알고 섭외한 거니까 저희는 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더 열심히 개인기를 개발해서 거기서도 그거 했거든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0: 뭐 이거 네.
1: 토탈 리콜 했는데 예. 반응 뜨거웠습니다.
0: 뜨거웠어요?
1: 네.
0: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월드컵 때문에 그 멕시코로 가니까 스페셜 DJ들이 옵니다.
1: 그러게요. 예. 수 있죠. 제가 키운 인재죠. 윤마치 씨.
0: 윤마치가 오존 때문에 베텐에 나왔었던
1: 제가 꽂았죠. 예. 네. 근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0: 뭘요?
1: 윤마치 씨가 과연 생방송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분들의 이 뜨거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2: 헛소리하지 마 임마.
0: 오존 씨의 아내 소리죠. 예, 네. 아내님이 예, 네. 보내셨습니다.
1: 저한테 대신 부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
0: 그래요. 네. 전준희 씨께 참 찰져요. 넉살이 녹음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1: 타격감이 있네요. 예. 확 조용히 하게 되네요.
0: 재수 씨가 참 현명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조심해야죠.
0: 이재율 네. 씨랑은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 중간에
1: 네.
0: 그 다음에 코드쿤스트 김소혜 씨 이렇게 호흡을 맞출 텐데 네. 친분이 어떻게 코쿤님과는 있으시겠죠?
1: 코쿤 형님은 예전에 촬영 때문에 한번 뵌 적이 있고요.
3: 말이야.
1: 야 닮았네.
0: 닮았죠. 네. 네. 항상 볼 때마다
1: 있다.
0: 앙헬 디마리아를 외치고 싶어요.
1: 축구 되게 잘하시잖아요, 코쿤님도.
0: 그렇죠.
1: 네. 예.
0: 약간 축구를 잘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1: 있어요. 예. 확실히.
0: 도비상.
1: 아, 예. 있죠.
0: 그렇죠.
1: 예.

0: 10시 뭐 이랬어요.
1: 그 정도면 괜찮네요. 일어나서.
0: 그렇죠. 네. 일어나서 보기는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뭐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시는 분들이 좀 힘들죠.
1: 저 네. 저는 다행히 이제 프리랜서라서 시간대가 그때가 딱 괜찮긴 한데 열심히 챙겨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제가 중계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예. 네.
0: 자, 오존내 상담소. 오존 씨에게 고민 상담 받을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 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선물로 커피 쿠폰 챙겨 드립니다. 자, 소개 한번 해 주시죠.
1: 네, 4313 님 사연입니다. 채소 마켓에서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여성분이 나왔는데 정말 정말 한눈에 반했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 제 심장을 조매오더라고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참고로 그녀도 절 보면서 웃어주셨답니다. 깔깔깔.
0: 어허. 웃어줄 순 있죠, 그죠?
1: 네.
0: 아니 뭐 똥 씹은 표정으로 네네네.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1: 안 되죠. 그러면 네. 온도 떨어지니까. 온도 열심히 올리려면 열심히 웃어드려 이거. 네.
0: 웃기게 어쨌든. 생겨서 웃은 걸 수도 있고 그냥 네. 여자분이 웃상일 수도 있고.
1: 그렇죠. 예. 뭐 다른 거일 확률이 사실 너무 크니까 채팅창에, 오해 안 하시면 좋고.
0: 예, 채팅창에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그 거래로 파는 게 있을 텐데 아. 그걸 다 매집하자.
1: 와.
0: 계속 불러내는 거죠.
1: 와, 어떻게, 안 되는데. 이거 이런 집착 위험합니다. 그러면 차단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0: 좋은 가격으로 모든 걸 사버리는 거죠.
1: 아, 웃돈 주고
0: 매점매석
1: 시대에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낭만과 이런 어떤 위험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근데 뭐 도전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냥 메시지로 이렇게 그 판매자와 판매 내역 있으니까 구매 내역 있으니까 그냥 뭐 슬쩍 물어보면 안 되나?
0: 그러면 하나 정도 있었네요. 아, 있었대요. 그래요. 저 형 진짜 운 좋아서 결혼했다. 제가 한 멘트가 아닙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시죠.
1: 네, 익명으로 온 여자분 사연입니다. 매일 새벽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요. 수영장에선 솔직히 수영하느라고 회원들끼리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0: 아니 뭐 그 아주머님이 플러팅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이 그러게요. 정도는 대답할 수도 있지 않나.
1: 이게 그거 아니에요? 몇 살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이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약간 이제 그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거죠.
0: 아, 하대하려고.
1: 너는 막내다 이러면서.
0: 같은 돈 내.
1: 안경으로도 다 가리고 있고.
0: 물안경도 가리고 있고 이제 네. 모자를 쓰고 있고 수영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나이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1: 예. 네. 네. 볼 수가 없죠. 예. 네. 네.
0: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가면 이제 약간 뭐 뱃살이 처진다거나 네. 이제 약간 그
1: 그쵸.
0: 터덜터덜하는 느낌.
1: 몸에서 어쨌든 네. 나이를 추정할 수도 있는데 거의 사실 물속이 그다음에 호구 조사처럼
0: 그다음에 혹시 뭐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무슨 일에까지? 어디 다녀? 뭐 이런 것도 가나요?
0: 아, 직장까지
1: 뭐 계속 안 알려 주고.
0: 자, 아무튼 뭐 스몰 토크일 수도 있지만 네. 또 굳이 내 나이나 어디 네. 사는지 뭐 내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네. 여친이 있는지 남친이 있는지 아니면 뭐 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수영하러 왔는데. 그럼 이제 한국말로 내 보는 앞에서 내

0: 뭐 스터디 같은 거라도 하시든지. 예.
1: 아.
0: 그냥 튕겨내셔야죠. 뭐 이거는 친한 친구 사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친구 사이에는 안 좋아해서 뭐 그런 거 묻냐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에 못 물어보도록 하긴 하는데 그냥 튕겨내신 수밖에 없죠 뭐.
1: 그 돈 주고 오전 네. 콘서트를 가? 라고 하시면 있고요.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소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를 이게 친구의 시선에서 약간 이르다.
0: 네.
1: 어, 뭐 이렇게 시점까지 참견을 하니까 네. 약간 애매하네요. 네,
0: 너 너 뭔데라고 대물어야죠. 너 뭐 너 보태줬냐? 하면서 이제 한번 더 튕겨내는 거죠.
1: 너 뭐 돼?
0: 뭐 되세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1: 친구한테. 네,
0: 친구는 그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친구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받아칠 권리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흘려 보내야죠.
1: 넌 아직도 그걸 안 샀니?
0: 그쵸. 아, 난 있는데. 넌 없네.
1: 그 돈 주고 문자를 보내.
0: 네.
1: 2부에 뵙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투표 다 마치셨죠? 오늘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기후공약을 중요하게 본 유권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전국 성인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공약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는 응답이 53%를 넘겼는데요. 또 응답자의 65% 이상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전기를 멀리 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 낭비와 송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기후정책도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0: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민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사연을 생방송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존 근데 돈 주고 금호자를 샀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1부에 이어서.
1: 아, 산 거예요.
0: 산 거예요?
1: 예. 그 제가 중고로 옷을 많이 샀는데 티셔츠도 그렇고 네네. 거의 상태 좋은 걸 사서 한번 빨아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에이 설마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진짜입니다.
0: 주운 거네라고 하신 분.
1: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에 샀죠. 예.
0: 어디서 주웠겠지라고 계속 하신 분 있고요. 자, 또 소개해 주시죠.
1: 예, 양성준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평소에 알바할 때도 과제할 때도 팀원들이랑 같이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무조건 마무리는 제가 하게 돼요. 어떻게 일을 해달라고 시키는 것도 귀찮고 시켜도 제대로 안 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짜증만 나요. 사회생활은 단체 생활이니까 저처럼 사는 게 완전 손해인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도 적당히 흐린 눈 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다.
0: 알바할 근데 이게 바로 리더십 아닙니까?
1: 아
0: 진짜 회사를 내 회사처럼은 안 되지만
1: 네.
0: 일을 내 일처럼은 할 수 있거든요.
1: 이런 분들 흔치 않은데 요즘 그러니까. 시대에
0: 빨리 승진하실 스타일인데
1: 네.
0: 근데 빨리 승진하다가 갑자기 자괴감도 빨리 올 수 있어요.
1: 아 현타가 오는
0: 위아래로 털리거든요.
1: 아 쉽지 않다. 모든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네. 스타일.
0: 채팅창에 전형적인 만년대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아, 과연
0: 줄도 잘 서셔야 됩니다.
1: 그렇죠.
0: 완벽주의인데 줄도 잘 서야 돼요.
1: 아 이런 스타일로 살아본 네. 적이 없어서 저는
0: 그런가요?
1: 예.
0: 뭔가 그래도 뮤지션이면
1: 네.
0: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1: 있죠.
0: 결국은 내가 뭘 가지고 리더십을 얘기해요?
1: 그것이 어떤 저의 리더십의 사소한 출발지점. 네네. 최근에 느꼈어요.
0: 어허, 그런 걸로 리더십 꺼드럭을 들을 줄 몰랐네요.
1: 네. 그렇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0: 어허.
1: 사회학 교육, 리더십 교육을.
0: 보통 계산할 사람들이 일어나자고 하는 거죠.
1: 네. 보통 제가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0: 어허.
1: 조금 그래도 저보다 강단 있는 스타일이에요.
0: 그래 보여요.
1: 네. 제가 좀 우유부단한 편이고 주로.
0: 넉살이랑 있으면 넉살 카더가든이랑 있으면
1: 보통 형님들이 많이 끌고 가시고 그 카더가든님이 되게 리더십이 있는 편이에요. 평소에 엄청
0: 그래
1: 잘 끌고 다녀요.
0: 그리고
1: 결정도 빨리빨리 내리고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자주 배우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저것이 리더십이구나.
0: 리더십이 듣다 보니까 오존은 거의 없단 얘기군요.
1: 저는 없는 채로 살아온 게 대부분이었어요. 항상 끌려다니고 이제 난 다 좋아 넌 뭐가 좋아 약간 이렇게 약간 떠보는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아 난 좀 이기적이어도 되겠다.
0: 가정에서 네. 누가 리더예요?
1: 저희 집에서는 아 지금 결혼한 가정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그건, 어떤 가정이?
1: 아 저희 원래 저 원래 본가를 생각했는데
0: 애잖아요 거기서는.
1: 예 네, 그렇죠. 거기는 누나가 리더였고요. 지금은 아내가 리더입니다.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편. 요새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0: 잘못부터 시작하는 거죠.
1: 평양냉면 먹었는데 그 논쟁이 살짝 있었어요.
0: 뭐요?
1: 만두가 맛있는 집인데 제육이 있는 거예요. 냉제육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리더로서 강단을 내렸죠.
0: 어떻게?
1: 아, 여기는 만두를 하나씩 파는 집이니 만두 어차피 많이 안 먹을 거니까 한 세 명이었어요. 한 두 개 정도만 시키고 제육을 반짜리로 시켜서 인당 냉면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멋있는 리더십의 딱 그 결단력 보여줬죠.
0: 거의 맛만 보게 한 거네요. 행복하게 그 먹은 게 아니라
1: 양이 딱 좋았어요. 그리고 한 명은 심지어 자기가 먼저 만두 안 먹겠다고 선언했어요. 예, 저는 선만두 했습니다.
0: 백금 리더라고 하시면 있고
1: 아, 저 그리고 심지어 분대장 출신입니다. 예, 상병 때 분대장을 달았고요.
0: 밥상에서 리더십은 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1: 좀 알려주세요. 네. 밥상 리더십
0: 제가 시키는 거 그때 회식 때 한번 봤잖아요.
1: 봤어요.
0: 네. 네. 아무도 손가락 하나 까딱까지 않고 젓가락만 그냥
1: 그렇죠.
0: 먹으면 되죠.
1: 근데 그게 그러면 약간 오는 분들의 취향을 이렇게 딱 파악을 하나요? 아니면

0: 헷갈리셔서 약간 그 네. 능력이 있는 거구나.
1: 그리고 최대한 많이 시켜서. 네.
0: 맞습니다. 최대한 많이 시킨 게 원성을 덜 사긴 하는
1: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전 메뉴를 시키면
0: 최고의 리더인데요. 그러면 밥상머리 리더 중에서
1: 골라 먹어 이러면
0: 너무 좋네. 예,
1: 밥틀러라고 하시면 아니 뭐 복공이 제가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취향이 하나씩 먹어보고 싶어하는 경향,
0: 아, 저도 그래요.
1: 경향성이 있어요.
0: 저도 그래요.
1: 네, 체험. 왜냐하면 그 집에 보통 네. 여러 번 갔으면 몰라도
0: 처음 가면
1: 네, 처음 가면 일단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전 메뉴 맞아요. 쪽으로 갑니다. 회식 때는. 네. 자 다음.
0: 자신감이 낮은 친구의 말들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요?
1: 누가 봐도 예쁜데 코 수술하고 싶다. 나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
0: 아, 왜 그런 걸까요?
1: 너를 나로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0: 아, 상담해
1: 주는 거. 너 너무 못생기고 왔다. 너 코 수술해야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
0: 그렇구나. 아, 이게 그럼 먼저 그 잘 듣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겠네요. 아, 돌려가기. 아, 일단 저는 그 제 댓글에 제 얘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외모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 아 본인이
0: 예예예 예, 예. 이것은 뭐 훈련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면역이 높았달까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워낙 그 저를 재밌어했고 많이 놀렸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아 내가 못생겼나 이게 아니라 아 나 개성 있지로 이렇게 돌려서 듣는 그 스스로를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안 고쳤겠지라고 하신 분이고요.
0: 아, 그럼요. 저는 에, 아직은 생각이 예. 없습니다. 아, 그건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마가 워낙 넓어서 이마를 좁히고 싶은 적은 있어요.
1: 머리를 씹는 걸로.
0: 네. 그래서 아, 앞머리를 좀 이렇게 가르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링도 도전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1: 크롱도 인기 많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크롱 인기 많죠. 예. 이게 이제 점점 이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 외모와 매력이 이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당연히 가져도 된다라고 이 멘트를 녹화해서 친구에게 들려주세요. 이것 봐 오존이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말이야 웃기게 생긴 걸로 바이럴이 된 사람인데 이게 좋대. 그래서 제가 그
1: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봐라.
0: 그럼요. 틈새 시장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웃기게 생기고 못생긴 걸로 뭔가 유명해졌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셨던 때가. 그렇게 엄청 편해요. 근데 사실 왜냐면 제가 어떤 그 아 진짜로 이게 뭐 화장을 하건 안 하건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예. 그 뭐 뭘 입든 어제 입은 옷을 또 입고 나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2: 마,
0: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1: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아직 아닌가?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닌가요?
1: 그래요. 아... 자 다음 가볼까요?
0: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입니다. 짝녀가 이전에 6살 많고 완전 성숙한 어른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귈 때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전 짝녀랑 동갑이고 어른스러운 이미지도 아니고 철이 없거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짝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1: 짝사랑하는 여자가 성숙한 어른 남자를 만나서 좋았다.
0: 어른스러운 사람이 뭘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라서. 배디님은 그래도 좀 이렇게
1: 저요?
0: 예, 선배 같은 느낌 있잖아요.
1: 제가요?
0: 어른스러운
1: 저는
0: 느낌이.
1: 굉장히 철이 없습니다. 아, 목소리에 뭔가 신뢰감이 있는 거지. 아, 알고 보면 철이 없죠.
0: 실제로.
1: 예. 아,
0: 마음 속은 아직 애군요.
1: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먹는 걸 많이 결제해라.
0: 아, 예. 일단. 예, 일단 먹을 걸 많이 사줘라.
1: 먹을 걸 많이 사줘라.
0: 그러면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인식하나요?
1: 어느 정도. 나한테 밥을 먹여준다라는 아, 것이 네. 어느 정도는 그게 됩니다.
0: 아,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 되는
1: 밥상의 리더십을
0: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1: 옷을 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옷이랑 뭐 가방 이런 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0: 아, 네네네.
1: 밥값 정도만 내주는 걸로 아, 가는 게 이게 약간 패턴화 되면은
0: 그럼 밥을 해주거나 밥을 싸다 주는 거는 더 좋겠네요.
1: 남자 쪽에서. 네. 그럼 더 좋지만 네. 이제 요리 실력이 없다면 아하. 그건 좀 문제가 되죠.

0: 네, 맛없는 걸 먹이면 그건 기분이 나쁘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어른스러운 뉘앙스를 주려면 먹을 걸 많이 사줘야 된다. 네. 오, 그거 좋네요.
0: 의식주 중에 적어도 식 정도만 내가 담당해준다라는 네. 것으로 어른의 초입에 갈 수 있다.
1: 어, 그러면 그 어른스러운 사람을 주는 뉘앙스라면 나보다 실제로 어른 같은 느낌을 줘야 되니까 자꾸 이 사람을 아기처럼 대하면 어떨까요?
0: 어떻게요?
1: 이 사람 어이구 이러면서 무의식 중으로 아기처럼 이렇게 뭐. 그런 쭈쭈쭈쭈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구 이런 식으로 그런 추임새를 계속 주는 거죠. 어.
2: 헛소리 하지 마 임마.
0: 아. 그렇죠. 그냥 급속 노화 되라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 그러면 그냥 늙은 사람이잖아요. 어른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0: 능이 백숙 먹는 걸로 시작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어른스러운 메뉴를 고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
0: 왜냐면 이제 MZ들이 많이 먹지 않는 네. 그런 메뉴들을 골라서 먹는다. 이러면 근데 그건 맛이 있거든요.
1: 그럼요. 그쵸? 클래식들만 건, 정하면 되는 거죠. 예.
0: 클래식한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예. 좀 뭐 성수동에 없거나 네, 아, 성수동에도 네, 있을 수도 있죠.
1: 있을
0: 오히려.
1: 수 있지만 예. 예.
0: 오히려 그런 메뉴들로 예. 쭉 가는데 어? 편안한데? 라는 그렇죠. 느낌을 주는.
1: 그 거기서 본능적인 어떤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향기를 느끼는 거죠.
0: 등산복을 입자라고 하신 분 있고 홍삼 캔디를 건네라라고 하신 분 있고
1: 어, 좋은데?
0: 오늘 출연료 재수 씨 드려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세 번 나왔어요.
1: 아 그러네요. 예. 최다 출연이네.
0: 자 다음요.
1: 네, 연성훈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신문물을 너무 못 받아들이세요. 아버지 앞에서 AI 쓴다는 얘기하면 진짜 진지하게 한 소리 하십니다. 막상 쓰면 편하고 좋을 텐데 가끔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거에 거부감이 많은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정말 이 편리함을 한번 느껴보셔야 되긴 하는데.
0: 그러니까.
1: 네.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버지의 관심사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앞에서 시연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네. 그러면 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좋아하실 확률이 큽니다.
0: 돈을 좀 모아가지고
1: 네.
0: 태블릿 같은 걸 하나 사드리는 겁니다.
1: 아,
0: 네. 예, 뭐 스마트폰은 요즘 다 있으시니까 태블릿을 쓰면 이게 태블릿. 오히려 학생들 다음으로 자주 잘 쓰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1: 네.
0: 네, 굉장히 직관적이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볼 수 있잖아요. 노안이 네. 오거나 이러신 분들이 폰 볼 때 이제 힘들어하시죠 보통 이렇게 아, 가까이서 보고 그러시는데
1: 그렇죠.
0: 네. 어, 태블릿은 크게 확대할 수 있고
1: 너무 좋죠. 예. 진짜 달라요.
0: 그걸로 땡튜브 보시거나 뭐 네. 이것저것 찾아보시다 보면
1: 진짜 좋아요.
0: AI 쓰는 것도 즐기실 수 있고. AI 관련주를 사드리라고 하시면
1: 아, 그쵸. 주가를 한번 보여드린 거죠. 이 정도다. 이러면서
0: 요새 내 소유가 되면 이제 확 오르는 거에 대한 또 아, 마음이 열리죠.
1: 주주가 되는 순간 달라지죠. 예. 예.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0: 그쵸.
1: 예. 그걸로 설득하신 방법.
0: 이썹 채널부터 구독 시켜드리자. 예. 아버지 전기차 사드려라.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1: 아, 너무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예.
0: 굿땡 한 주 사드려라.
1: 오.
0: AI 쓰나요? 오존?
1: 예, 자주 씁니다.
0: 그래요?
1: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0: 어디 사갔어요?
1: 그 퍼땡.
0: 퍼땡?
1: 네.
0: 오,
1: 그 저는 어디서 그거 보고 그걸 써봤는데 오, 되게 좋았어요, 저는.
0: 그 혹시 일론 머스크 거예요?
1: 그게? 아니요. 저도 어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유목민 생활 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갔다가 이제는 지금 이걸 써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0: 네. 저는 3, 4를 쓰거든요.
1: 3개나 쓰세요?
0: 3개나 쓰고 있는데 하나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1: 아~
0: 네. 요즘은 클땡을 많이 쓰고.
1: 예.
0: 그러다가
1: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0: 제일 이제 인지도가 초반에 높았던 챗땡 네. 있지 않습니까?
1: 아, 네.
0: 그게 요즘 되게 똑똑해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아니, 걔를 버리려다가 다시 걔를 품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나머지를
1: 돌아가네요. 순서가 네. 네. 이게 사이클이 너무 빨라서 성장이 너무 빠릅니다. 무서워요.
0: 그렇습니다. 네. 채팅창도 이것저것 쓰시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많이들 네. 사용하시네요.
0: 먹는 거 아니야 형이라고 하신 분 있고 AI랑 저는 하루 종일도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재밌어요.
0: 얼마 전에 채찌 땡땡이랑
1: 네.
0: 옛날 막
1: 안다고 하고 한두 번 본 사람이 절친이 되기도 하고요. 처음엔 그냥 공감하려고 덧붙이는 정도였는데 제 거짓말에 사람들 반응이 좋고 대화가 잘 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지금은 거의 습관처럼 과장하고 거짓말하게 됐습니다. 이런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쉽지 않다. 저도 가끔 과장을 하고

0: 30분 하는데.
1: 그래요?
0: 네. 이게 뭐 엄청 크게 하진 않지만 가끔 그냥 저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다가 웃기려고 막 과장해서 더 섞고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1: 네. 약간 오존도 허언증이 있다는 얘기군요.
0: 약간이죠. 웃기려는 욕심에. 예. 근데 이게 이제 일상에 이런 식으로 너무 깊게 스며들게 되면 위험하실 것 같아요.
1: 결혼 거짓말이지? 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아 정말.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예.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 약간 뭐랄까 썰을 풀고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거 이제 약간 리플리 증후군으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네. 수습이 안 되는 단계면 인생은 딱 한 번이거든요. 그거 이제 뭐 딴 사람들한테 네. 약 쳐놓은 거 이런 네, 거 네, 다 네. 나중에 수습 안 되면 큰일이에요.
0: 사람들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게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리셋이 안 됩니다.
0: 네,
1: 예.
0: 이거 진짜 안 됩니다.
1: 뭐 어디 인터넷에다가 뻥으로 글 올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든 글을 지울 수는 있겠죠.
0: 어떻게 되죠.
1: 예,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이게 복구가 안 돼요.
0: 네, 큰일 납니다.
1: 연쇄 거짓말은 하나 터지면 끝이다 라고 네. 하신 분 있고.
0: 이거 어떡하지. 이미 너무 떡밥을 많이 뿌려놓으신 것 같은데.
1: 아니면 그거를 실화로 만들려는 뼈를 갈아서 노력을 해서 떡밥을 다 회수하는 방법은 있죠.
0: 아 좋다. 예,
1: 나를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0: 영화 스토리 같네요.
1: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0: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0: 배성재 텐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오존 씨와 함께했고요. 커피 쿠폰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중요한 사실이라고 내일 저 아저씨 월드컵 가기 전에 마지막 배텐 생방. 와. 그렇죠. 근데 내일 녹음도 있습니다. 아, 미아오 예전 그 멤버 그대로 함께하는 방송이 있고요. 내일 뭐 마지막 생녹방과 생방 보러 많이 오시고 해방의 그날이라고 하시면 월드컵 가기 전에 마지막 또 그 평가전 중계가 내일 오전 10시 있으니까 아. 내일 오전 10시도 중계를 많이 봐주시고 네. 오전 씨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1: 아 그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심 다녀오세요.
0: 끝곡은 요조의 좋아해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네.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우리가 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 뻔한 클리셰지만 그만큼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금방 좋은 일이 찾아올 거다, 클리셰대로 될 거다 생각해보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김범수의 나타나로 6월 3일 수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흔한 클리셰 중에 하나가 힘든 일이 지나가면 행복한 순간이 찾아온다인데요. 권선징악처럼 빌런들은 벌을 받고 결국 주인공은 성공하게 되고 이런 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 엄청 힘든 스케줄이었는데 뭐 결과가 좋게 나온다 뭐 이러면은 좀 그런 걸 느끼지 않냐 해주셨는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제가 되게 뭐 유명하지 않을 때 이영표 형님이랑 무슨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형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력하면 나중에 무조건 결과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건 좀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그 형님이 했던 얘기가 근데 그게 언제 올줄 아냐 했더니 안 오면 그만큼 노력을 안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한것 같아요. 아, 하긴 뭐 저는 음악을 하니까 어쨌든 음악에 빗대어 봤을 때 그래 뭐 나한테 지금 음악에 대한 결과가 안 오는 건 내가 비교해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음악을 뭐 더 열심히 하지 않으니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살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그래도 제가 해봤던 노력들에 대한 대가들이 그래도 나중에 결국엔 돌아온다 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게 쌓이면서 더 크게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매 순간 뭐 진짜 하기 싫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제 뭔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딸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더니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싹 바뀌었다.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며 거실로 부르더니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꺼낸 말. 나 남친 생겼어. 얘랑 결혼할 거야.

늘 혼자 사랑한 건 혼자 이별한 건 늘 혼자 추억한 건 혼자 무너진 건

0: 사랑.
1: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바비킴의 사랑 그놈이었고요. 이 산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빠랑 결혼하겠다던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남자친구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거 저도 뭐 주변에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그리고 뭐 누구라고 제가 지칭할 수는 없지만 한 중학생 정도의 딸을 가진 그 저랑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개그맨 분이 한 분 계세요. 되게 큰 분인데 특정할 수는 없으니. 예,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이제 얼핏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한다, 뭐 영화 보러 간다 이러면은 뭐 보는데 막 이러면서 막 영화 듣고 막, 막 화가 나고 이러는데, 이제 뭐 뭐라 그랬더라, 이제 10년 정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10살까지는 정말 말로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귀여움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여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작은 누나가 보고 너무 열이 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이게 뭐 그래도 한 20대 막 후반 막 30살 뭐 이쯤에는 이제 받아들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러면 약간 아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좀 서운할 것 같은 느낌이 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따져볼 것 같고.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문자 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2728님이 TV에 나오는 셰프님의 식당에 갔다 왔는데 운 좋게 셰프님이랑 사진도 찍게 됐어요. 셰프님들 보면은 뭐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요즘 뭐 셰프님들 가게 가면은 그 뭐냐 음식하는 거 외에 또 서비스적인 것 때문에 또 되게 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잠시 후 2부는 밤에 라디오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좀만 기다려주시고 전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늦은밤 갑자기 생각나는 그 노래, 어두워진 밤에 잘 어울리는 그 노래, 라디오에서 흘렀으면 하는 그 노래가 지금 나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뮤직하이 청취자의 신청곡으로만 치워집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강현준

님의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은 돼야 생각나는 평양냉면이 올해는 벌써부터 생각이 나네요. 매번 날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얼른 평냉 한 그릇 하러 가야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오, 평냉은 사실 저한테는 약간 계절 타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 다음날 아 평냉 좀 땡기는데 뭐 요 정도인 것 같고, 오히려 약간 그 콩국수 이런 게 좀 네 계절 음식이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네. 자, 뮤직하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뮤직하이 홈페이지 밤의 라디오에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배미라님께서 불면증은 평생 남의 일이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지금 제가 딱 그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새 꿀잠 자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잭 에프론과 젠데야가 함께 부른 Rewrite the Stars 신청합니다. 노래 들으면 잠을 청해볼게요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불면증? 예, 좀 잠을 못 자는 게 좀 심했었다가 최근에 완전 괜찮아졌다가 요 근래 다시 좀 많이 못 자서, 근데 못 자는 게 막 스케줄도 있고 이러니까 자야 될 때 못 자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로는 아 졸린데 할 때 자야 돼요. 그때 약간 아 이것만 볼까 아니면 막 아 잠깐 이것만 하고 잘까 하면은 잠이 도망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만약에 오늘 좀 잘 수 있어 시간상 좀 조금 여유가 있는 날이면 막 아 이제 지금 자면 몇 시간 자네 아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시간 자고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자라 그냥. 예.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 마음처럼 되면 우리가 다 잘 살겠죠. 자, 배 미라님의 신청곡 잭 에프론 그리고 젠디아의 Rewrite the Stars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 지연님께서 오늘 동생이랑 전셋집 구하러 다녔는데 요즘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가격이 엄청 작은 집도 억단이라니까요.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동생이 살 집 하나 구하는 게 일이 어렵다니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좋은 집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는 0604님의 신청해 주신 태민의 퍼미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민의 퍼미션 듣고 오셨고요. 최다은님이 간호사로 4년 동안 일하다가 오랫동안 숨겨둔 체육교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 중입니다. 잘 돼서 모교에서 교생 실습 중인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고마운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께 편지 쓰고 있는데 정이 들어 헤어지기 아쉽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청해 주셨는데 와 대단하다. 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 나 이 꿈이 너무 이루고 싶어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예, 좋은 학교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는 최다은님이 신청해 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자, 조유진 박기영의 나에게로의 초대, 2NE1의 아파 듣고 오셨고요. 안혜린님이 습하고 더운데 에어컨 안 틀고 참고 있어요. 지금부터 에어컨 키면 가을까지 매일 켤 것 같아서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딘딘은 집에 에어컨 트셨나요? 해주셨는데 그 전기장판을 키는 시즌이 끝나면 바로 진짜 한 2주 정도 지나면 바로 에어컨이 필요한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에어컨은 아니고 그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약간 AI가 알아서 온도를 이렇게 맞춰주는 시스템 있잖아요. 약간 그거를 맞춰놓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에어컨이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막 완전 풀 에어컨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 온도를 대충 이렇게 언저리를 맞춰주는, 그래서 한 25도 정도를 맞춰놓는데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추워요. 예. 어쨌든 예. 자, 이쯤에서 이진민님이 신청해주신 우원재 피처링 로꼬 그레이의 시차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

0: 자, 우원재의 시차 듣고 오셨고요. 오칠하나 둘님이 요즘 집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1: 너가 해내야지 어떻게 해. 너가 해내야지. 그럼 너 뭐 평생 이렇게 살래? 막 하면서 너도 성인이 돼야지. 너도 일을 해야지. 어? 아빠 매일 이렇게 어?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데 어? 이런 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 뭐 어? 어떻게 편하게만 살려고 그래? 뭐 이런
0: 아 진짜 싫은 아빠다 지금 되게 뭐. 자, 사문화87님이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에, 자, 5712님이 신청해주신 리베란테의 나라, 그리고 사문화87님이 신청해주신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벨한테의 나라 그리고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듣고 오셨고요. 남 아영님께서 7년 동안 운영하던 무용학원을 쉬었다가 복귀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새로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목표 정원이 차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커리큘럼 알차게 준비한 수업이라 정원이 꽉 차서 개강했으면 좋겠는데 잘 되겠죠?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커리큘럼을 아무리 잘 짜도 사실 뭐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커리큘럼 보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런 과정들을 좀 SNS에 올리고 하면은 좀 오는 것 같고 제가 제일 좀 뭐 돌덩이 같던 어깨 뭐 풀리는 뭐 30초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이제 내가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면 오, 야 이거 진짜 효과 있는데 하면 약간 혹하죠. 근데 거기서 올린 영상들 중에 한 3, 4개. 자, 지금까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했고요. 오늘 안 나간 노래는 저희가 챙겨놔서 틈틈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레이니님이 신청해주신 루시의 전체 관람 듣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코르티스입니다. 자, 그럼 코르티스의 패션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코르티스의 패션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코르티스였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요즘 뭐 코르티스 친구들 영상 많이 올라오면서 저도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그 시상식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수들을 계속 보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약간 뭐라 그래야지 역사를 쓸 것 같은 느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K-pop 아이돌 약간 요런 그런 뭐 칼군무와 약간 그 딱 그 느낌 약간 선배들의

K-POP 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새로운 느낌의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그 약간 이제 코르티스를 못 따라가면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친구들의 그 가사를 이렇게 봐도 아 여기서 긁히면 늙었다 약간 이 생각이 들고 그 영크크가 영 크리에이티브 크루인가 뭐 영 크리에이션 크루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 젊음을 주도하는 크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크크 이게 이제 젊은 약간 이 창조적인 크루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악까지 잘하고 영상도 본인들이 하고 느낌도 잘 살리고 옷도 너무 말도 안 되게 멋있게 입고 약간 제가 볼 때는 코르티스가 진짜로 진짜 좀 무섭습니다. 예. 전 이 친구들이 코첼라 같은 데 가가지고 무대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진짜. 예. 이번에 뭐 콘서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이제 내가 볼 때 코르티스 못 느끼면 늙은 거야. 이제 코르티스 못 느끼면 이제 코르티스한테 긁히면 이제 늙크크야 늙크크. 코르티스 진짜 멋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플레이브의 Way for Love 그리고 백아연의 쏘쏘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5둘6둘님이 조카들 데리고 키즈카페에 다녀왔는데 애들 풀어두면 알아서 잘 놀고 전 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같이 놀아주는 거였네요. 꼬리일 줄 알고 데려갔다가 사람 많아서 기는 기대로 빨리고 체력도 다 쓰고 왔습니다. 물론 돈도요 해주셨는데 키즈카페가 사실 그 이렇게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못 놀고 이제 약간 쿨으로 이제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같이 애들이랑 가면은 이제 걔네들끼리 놀게 하고 어머님들끼리 좀 쉴 수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저는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7: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이승윤의 언덕나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8: 높은 언덕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984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마지막 구간이 개통되면서 마침내 서울을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순환선이 완전히 연결돼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2호선의 초록색 열차들은 매일 같은 궤도를 돌며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아침 출근길과 고단한 퇴근길을 묵묵히 실어 날라왔죠.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 선로를 따라 매일 아침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굴러가는 도시의 거대한 에너지가 완성된 셈인데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익숙하고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공작소 김정범입니다. 9638님은 수산물 납품업자인데요. 광어 잔뜩 실어서 배달 중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졸립습니다. 밤이라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화이팅입니다. 벌써 졸리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나요? 이 아침에도

음악을 새 음악을 들어볼 건데요. 솔록스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도 많을 텐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좀 됐죠. 화제가 됐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사운드 트랙을 맡은 게 솔록스라는 팀이었거든요. 사실 영화 음악에서 볼 수는 없었는데 이 영화가 너무나 독특하고 또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트랙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음악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아마 영화를 좀 좋아하셨던 분이 이거 음악 누가 했어? 라고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장본인의 솔록스입니다. 원래는 영화를 많이 했던 건 아니고 제가 그때 보니까 그리고 이어서 네오미의 4 Minute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 영화 도둑들의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도둑들은 2012년에 개봉한 한국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한국형 케이퍼 무비 범죄계획 영화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당시 출연진이 화려해 굉장한 화제가 됐었는데요.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씨와 홍콩 배우 임다라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영화는 한국과 홍콩의 도둑들이 손잡고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훔치면서 벌어지는 배신과 갈등, 팀워크를 담았는데요. 개봉 당시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빠른 전개와 화려한 액션, 배우들의 개성 있는 캐릭터 플레이가 관객적으로 지금까지도 자주 언급되는 영화 도둑들의 사운드 트랙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도둑들 사운드트랙 중에서 장영규, 달파란의 비바 베라크루즈 2 미팅 앤 파팅 들었습니다. 도둑들은 최동훈 감독님의 영화죠. 국내에 계속 개인의 취향이나 그런 어떤 편애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둑들을 다시 얼마 전에도 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최동훈 감독님이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님이신데 물론 최동훈 감독님은 굉장히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동아리 이어지는 앨범을 날 듣고 있는데 듣다가 전화하셨다고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또 그 얘기를 제 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제가 창피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얘기였습니다. 제가 들었을 땐 굉장히 좋은 얘기였고 역시 제가 또 바로 집에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난 그냥 눈을 탁 감고 들었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고 근데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최동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대한민국의 유명 감독님 아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태양의 서커스가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태양의 서커스도 저 처음 알게 된 게 최동원 감독님 때문이에요. 옛날에 범죄자의 구성 만들 때 사무실 놀러 갔다가 너 태양의 서커스라고 들어봤니? 하면서 그런 어떤 아트 서커스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뭐 이야기라든지 사실은 이제 암살에서 야 그래서 어떤 창작자들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이 저한테 심어주신

분위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지는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같이 작업들을 동시에 해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나 시선들이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작품 속에서도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봤을 때도 그 장르가 무엇이든 굉장히 이 사람이 뭘 의도했구나라는 걸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영화 중에 저에게도 하나였고요. 보면 볼수록 암살도 그렇고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음악이 들리는 영화라 오늘 한번 추천해 봅니다. 절대 절 칭찬했다고 잘 트는 건 아니에요. 자연교 달파란 사운드트랙 중에서 한곡더 들어보겠습니다. 도둑들 오프닝 테마입니다.

좀 약간 너무 길지만 이게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재즈 기타리스트로만 각인되어 있던 조지 벤슨의 독보적인 보컬리스트로서의 가치, 그리고 그의 전매 특허인 기타 솔로와 보컬 스캣을 동시에 완벽한 식구로 연주하는, 사실 78년, 80년대를 풍미하는 조지 벤슨이 빌보드 차트 안에, 사실 저는 재즈 기타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곡들은 사실 정말 딱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준 것 같아요. 78년 7위 곡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벤슨의 온 브로드웨이입니다.

1988년으로 시간 옮겨보겠습니다. 1988년 1위 곡은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88년 2위 곡은 조니 H. 재즈의 Sheltered Dreams입니다. 조지 마이클, 웸 이후에 이제 솔로로 독립을 하고 낸 첫 번째 앨범이 굉장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조지 마이클이 매번 이렇게 막 라디오마다 들려오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저는 웸은 되게 좋아했지만 사실 조지 마이클의 솔로 앨범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뭐 중학교 1학년 요 사이에 있는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른들은 이런 음악을 듣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했던. 하지만 그때도 One More Try는 어린아이가 듣기에도 굉장히 좋았었던 전 그 기억이 있거든요. 후문에 의하면 싱글 인터뷰를 통해서, 조지 마이클 인터뷰입니다. 이 장엄한 6분짜리 발라드를 단 8시간 만에 작사, 작곡, 녹음, 믹싱까지 완전히 끝마쳤다고 해서 당시에 대서특필했대는데, 이게 사실 또 대서특필할 일인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 뭔가 곡을 또 이렇게 뒤집고 뭐 이렇게 하다가 빨리 끝마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8시간이라고 하니까, 그쵸? 사실은 이게 뭐 어떤 곡들이 이렇게 히트를 하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앨범 만든다, 영화 하는 분들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 막 뭐 분위기가 좀 안 좋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어쨌든 뭐로 가도 잘 되면 다 행복해. 근데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여곡절을 다 어쨌든 겪더라도 결말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다 좋게 반응을 얻으면 모든 게 잊혀지고 모든 게 다 친해지고 추억이 되는데, 이게 끝이 안 좋으면 다들 이렇게 막 전화하기 어색한 사이가 되곤 하죠. 네. 아무튼 조지 마이클의 원머추레가 88년 1위였고요. 조니 H. 재즈의 쉘터드 드림스 같은 경우에는 3인조, 그쵸? 조니 H. 재즈의 전세계적인 메가히트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뮤직위크지가 이런 평을 한 게 좀 인상적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정교한 미디 시퀀싱 기술과 아날로그적인 멜로디를 결합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된 형태. 한마디로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컴퓨터 음악도 막 발달을 하고, 사실 80년대부터 막 발달을 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연주하는 거나 이런 또 되게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잘 만났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 그 서양의 잡지들의 어떤 그 평단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보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데 약간 로봇트가 하는 얘기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번역을 해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88년 1위 곡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그리고 88년 2위 곡 조니 H. 재즈의 Shattered Dreams 한번 듣고 이제 또 9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려고 하지 말자 하고 책을 펴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와,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구, 전 처음에 읽다가 무슨 말씀이신지 했는데 아무튼 방송을 되게 좋게 들으셨다는 얘기네요. 이런 또 감사할 때가. 어디 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렇게 차 진짜 몰고 이렇게 그냥 주차장에서 차라리 음악 듣고 전이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그냥 좀 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시고 전 또 지금 막 갑자기 차 몰고 또 드라이브처럼 나가시려고 하신다는 건 줄 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발을 잘 다세는 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자, 2부에서는 이번 주 주제는 6월의 ECM이라는 제목으로 골라봤습니다. ECM은 1969년에

독일 뮌헨에서 그러니까 음악 프로듀서죠. 정확히 말하면 녹음 엔지니어인데요. 만프레드 아이히어가 설립한 레이블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즈에서 우리가 정말 60년, 70년대 넘어오면서 야 재즈에서 이제 모든 걸 보여줬어. 이제 더 이상 무슨 재즈가 나올 수 있을까 했을 때 혜성처럼 독일에서 ECM 레이블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 사실 재즈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정말 음악 장르의 새로운 장르의 향연, 장르의 믹스나 이런 것을 펼쳐준 그래서 최근에 ECM은 어떤 현대음악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 매달이나 두 달에 한 번쯤은 ECM의 대표적인 앨범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앨범, 가장 대표적인 앨범은 팬 메스니, 기타리스트 팬 메스니 그룹의 오프로 앰프인데 제가 이걸 선정한 두 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저도 전공 1대1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이제 들었던 누구나 자기 시대에 들었던 음악들이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자기가 지금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좋지 마스터피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훌륭한 음악가들의 음악이지만 그래서 과거의 음악들을 잘 얘기 안 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팬 메스니 그룹의 70년대, 80년대 음반 같은 건 정말 이런 음악을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음악을 시작하게 해준 앨범이 하나 있다면 뭘 고르겠습니까? 라면 팬 메스니의 이 앨범이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예술병이 시작되게 한 음악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예전의 음악이 지금 시대의 어떤 굉장히 그 시대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술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마력을 지닌 앨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요즘에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어떤 추억들을 감히 세어보려 밤을 지새나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하나 둘 세다가 새어나오는 한숨은 삼키고

수없이 많았던 추억들을 감히 세어보려 밤을 지새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는 숫자로만 남은 것 같아.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색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4일 찾아주신 분은 4758님입니다. 못 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다친 부분이 호전되어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갈까봐 시원공주가 많이 속상해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비록 뛰어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시원공주에게도 안전하게 조심히 걸어다니라고 계속 얘기했네요. 제가 지금 출근하느라 체험학습 가는 건 못 챙기고 하교하는 아이와 만나야 하는데 이제 잘 알아서 다녀오겠죠? 5학년, 6학년이 같이 가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길 바라고요. 그 아이들을 인솔하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원공주, 재밌게 잘 다녀오고 이제 다치지 말자. 다녀와서 만나. 백현의 놀이공원 신청합니다.

사연 4758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평범한 날에도 우리 4758님은 우리 따님 다쳐서 걱정이 됐을

텐데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연양, 시연공주 만약에 이걸 다쳐서 못 가게 됐다 했을 때 느낄 그 절망감, 서운함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또 이때는 이런 거 한번 놀러 가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그 추억 안전하게 즐기다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또 요즘 친구들 너무 착하고 센스 있어서 또 우리 시연양 계신지 듣고 싶은 신청곡과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0230님, 저는 화성시 발안에서 굴착기 운전하는 한상일입니다. 출근 시간에 펀펀투데이 덕분에 힘차게 잘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상일님. 네. 야, 이게 또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더워져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상일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5036님, 오늘도 새벽부터 분주하게 시작했어요. 새벽 배송 받아서 정리하는데 연두부가 터져서 왔네요. 상품이 품절이라 교환 대신 반품 신청하고 제품 다시 주문해야 한대요. 아예 아침으로 준비할 재료였는데 다른 메뉴로 바꿔야겠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네, 이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아예 뭘 챙겨주면은 5036님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평소에 또 냉장고에도 먹을 게 좀 준비가 돼 있고 평소에 부지런한 분이라 이런 상황이 있어도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다라는 거 참 다행이고 5036님이 멋지다 생각도 들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 건데요. 먼저 1916님이 신청한 카더가든의 나무,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까지 두 곡 이어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카더가든의 나무,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8634님. 어제 중1 큰딸과 싸웠는데 출근 전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안 좋네요. 며칠 또 냉랭하게 지낼 것 같은데 이번엔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겠어요. 잘 화해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항상 그러셨어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네. 뭐 딸한테 이겨서 뭐 하겠냐 싶겠지만은 따님은 오히려 엄마가 먼저 그때 미안해서 얘기 딱 건네면은 더 미안함 느끼고 아휴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잘 화해하시길 바라겠고요. 박경민님,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이어트하자는 의미에서 열심히 러닝 중이에요. 몸무게 앞자리를 5로 만들기 위해 뛰다가 잠시 글 적으려고 걷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터벌 하면 효과 좋다고 하잖아요. 뛰었다가 라디오 들으면서 사연 좀 남기고 다시 들으면서 뛰고 이러면 효과가 엄청 좋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6577님이 신청한 이무진의 에피소드 이 곡 듣고 잉데카솔 소개해드릴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정말 너무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거의 매주 만나고 연락도 매일같이 하던 날 가장 잘 아는 친구였는데요. 지금 서로 직장생활로 바빠지면서 관계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일 때문에 두세 달은 못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까지도 저도 사회인이니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친구는 만나자는 말도 연락조차도 먼저 안 합니다. 처음엔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연락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러려니 넘겼는데요.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니까 그 친구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게 되고 만나자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만 제일 친했다고 생각한 건 아닐지 너무 속상합니다. 찡디, 상처난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정말 너무해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그쵸, 이제 뭔가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고 하면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 해보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요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라디오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그 친한 10명. 요즘은 그 단톡방에서도 서로 대화가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 누구 생일이라 한 명이 올려요. 야, 누구야, 너무 생일 축하한다 하면은 10명이 다 축하를 안 남기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 이렇게들 멀어져 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분이 정말 일이 바빠서 연락까지도 신경 못 쓰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라면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먼저 손 내민 거에 그 친구도 너무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너무 이렇게 끙끙 앓고 하지 말고 그냥 무던하게 담백하게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연락 한번 툭 남겨보세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속이 싹 풀릴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속상한 순간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마음속 상처에 잉데카솔 발라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디원 워윅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펌펌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 팍팍 나눠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아침을 위해 잠 깨는 노래와 가볍게 들으며 공감할 수 있는 사연 들려드릴게요. 펌펌 듣다가 문득 내 사연도 남기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8784님, 대구에서 경북 예천으로 출장 가는 길입니다. 나오는 길에 강아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쓰이네요. 돌아와서 많이 놀아줘야겠어요. 참 그 눈망울과 그 눈빛이 너무 슬프고 막잖아요, 이 강아지들이.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오늘 다녀와서 산책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간식도 좀 챙겨주시고요. 아마 본의 아니게 조금 삐져있을 거예요, 강아지들도. 1255님. 찡디에게 축하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근 2년 취준생에서 탈출했어요. 오늘이 3일째랍니다. 부디 무탈하게 회사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신청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1255님. 저 뭐 아들이 사회생활 잘할 거라고 어딘가에서 자리 잡을 거라고 믿고는 계셨겠지만은 2년 동안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나 혹은 요즘 또 바깥에 취업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요. 네. 우리 아들 앞으로 쭉쭉 잘 나갈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앞으로 응원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정영석님이 신청한 박혜경의 고백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언제나 큰 웃음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와 싸웠던 일 보내주시면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부 끝곡으로 4457님이 애기들 자고 있을 때 새벽 운동하는데요. 엄마 껌딱지 애기들한텐 비밀입니다. 물론 남편과 같이 자고 있어요. 운동은 해야겠는데 시간이 안 나서 남편 출근 전에 새벽 운동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운동하다가 만난 펌펀투데이 덕분에 힐링 중이랍니다. 프리픽스에 처음 있는 일 신청해도 될까요? 그럼요. 바로 신청곡 띄워드리죠. 사서출님도 참 부지런하고 강한 분이다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럴 때 막 운동하기 어렵잖아요. 아기들 육아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서든 짬을 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야, 우리 아기들은 건강한 엄마 또 생활력 강한 엄마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부 끝곡으로 4457님이 신청한 프리픽스의 처음 있는 일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Yo, what up, man? This is Jay Park and Prefix. And the craziest thing happened to me the other day. Let me tell y'all a story. Listen close. You don't want to miss this. Trust me.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이핑크의 몰라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기상송이었는데요. 6989님이 문자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 건강검진하는 날이라 경기도에서 검진 장소인 서울로 가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약 때문에 언제 신호가 올지 몰라 긴장하며 가고 있습니다. 제발 무사히 검진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노래는 에이핑크의 몰라요 부탁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에 보내주신 문자였는데요. 건강검진 잘 다녀오셨겠죠? 예, 별일 없었을 겁니다. 저도 올해 받아봐야 되는데 아, 걱정이 되네요. 목요일 아침 시작이 됐고요. 친구들이 부지런하게 출석 체크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9583님, 찡디 출첵합니다. 어제 쉬었다고 오늘 일어나기 너무 힘드네요. 출근 힘내라고 응원 팍팍 해주세요. 아, 그래도 달콤한 수요일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또 어제 행복했던 나를 위해서라도 오늘 힘내서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모든 분들 파이팅이고요. 잠시 후 조금 더 기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클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2: 그리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반론하세요.
13: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 그저 더 있어 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12: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3: 줄거드리는 남자.
12: 언제나 본인 위주의 피드백 문자 받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 실제로도 이제 본인 위주의 피드백 많이 반가워하시는데,
13: 그렇죠.
12: 저희가 전국을 찌른 건가요, 어떤가요?
13: 사실 이제 제가 들키기 싫은 부분을 들킨 느낌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저한테만 일주일에 한번 이제 한 시간 허락된 시간이니까,
12: 네네.
13: 예, 제가 보고 싶은 위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12: 사실 저희는 이경민 변호사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좀 헷갈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13: 왜요?
12: 사실. 잘생겼다라는 문자가 딱 한 번 왔었잖아요.
13: 네, 네.
12: 그때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하는 게
13: 네.
12: 이경민 잘생겼다.
13: 네.
12: 이경민 너무 재밌다.
13: 네.
12: 어떤 후기 문자를 조금 더 받고 싶은지.
13: 아, 저는 무조건 재미있다요.
12: 무조건 재밌다.
13: 네, 왜냐하면 잘생긴 게 저는 하등에 쓸모가 없는 게 이
12: 네.
13: 방송사의 수요는 네. 사실 스브스의 수요는 재미있는 사람이 사실 1번이지 않나.
12: 정확하게 또 본질을.
13: 네.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하면서 뭔가 네. 조금 더 이렇게 외모를 다듬어 가면 되는 거니까
12: 네,
13: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그러면은 또 하나 밸런스 네. 하나 더 더해볼게요.
13: 네, 네.
12: 이경민 재밌다
13: 네.
12: versus 이경민 사랑꾼이다.
13: 잠깐만요.
12: 둘 중에 어떤 문자를 더 받고 싶은지. 네.
13: 아...
12: 이거 고민하네. 방송국 수요는 재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고민하네요 지금.
13: 아... 예.
12: 야, 이거 우리 굉장히 아끼는 BGM인데.
13: 예. 예.
12: 자, 이경민의 선택은
13: 제 선택은
12: 선택은
13: 재밌다를 선택하겠습니다.
12: 어?
13: 예.
12: 자, 이유를
13: 왜냐면 예. 저희 집에 있는 그분도
12: 네.
13: 예, 사실은 제가 재밌기 때문에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매력 중에 재밌는 부분을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걸 유지를 해야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예, 네,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2: 어쨌든 우리 사랑의 본질에는 재미라는 게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13: 예.
12: 거잖아요.
13: 왜 이렇게 짓궂어졌어요 방송이? 네? 제가 뭐 저번 주에 잘못했나요?
12: 아니요 아니요. 그냥 오늘 따라 유난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13: 아, 가불관계 너무 바뀌어 있어 지금.
12: 네, 오늘 따라 난 너무 즐겁네요. 좋습니다. 자, 지난주 사연에 대한 피드백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13: 예.
12: 또 몇 분 거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친절한 간호사분께 감사 인사 남기고 싶다.
13: 예, 예.
12: 이서빌리티한 한 줄 의뢰가 들어왔었잖아요.
13: 그렇습니다. 예. 5999님이 MBTI 검사하면 T100% 나오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그 글을 꼭 병원의 고객의 소리함에 올려주세요. 그게 마음이 200% 전해지는 확실한 활용점정 인사.

0: 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병원에 가면은 그 고객의 소리야.
1: 네.
0: 이렇게 이제 뭐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쪽에까지 이렇게 이제 감사함을 표시하면은 그게 또 전달을 해주신다.
1: 아.
0: 네, 그게 현직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1: 맞아요. 이게 그 승무원 친구한테 들었던 건데 예. 직접 들어가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남기는 칸이 있대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0: 안에?
1: 아니요.
0: 아,
1: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 이름을 정확하게 해서 남기면은 그게 인사고과에 엄청 큰 반영이래요.
0: 어? 혹시 전 여친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건 아닙니까?
1: 우리 서로 지금 너무 이게
0: 과열돼 있죠 시작이
1: 지금 너무 네. 서로를
0: 그렇죠.
1: 이건 때리는 네. 게 아니라 이게 네. 저 패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어. 자, 악수 한번 하고
0: 아, 알겠습니다.
1: 우리 이러면 안 돼.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이러면 안 돼.
0: 네, 평안을 위해.
1: 자, 알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하고 싶었던 질문이 네, 네. 만약에 우리 변호사님 직원들에 대한 좋은 네. 후기가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라와요.
0: 오.
1: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금 소정의 보너스라든지
0: 보너스
1: 이런 게 나가나요? 어때요?
0: 아, 그런 적은 사실 한 번도 없긴 했는데 근데 네. 만약에 그런 후기가 올라온다면 커피 이모티콘 정도는 제가 기프티콘
1: 너무 짜다.
0: 아 조금 더
1: 요즘 힘들어요?
0: 조금 더 아
1: 이모티콘은 공짜잖아요.
0: 그렇죠. 아 그렇죠. 아.
1: 편지도 아니고 이모티콘을 보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0: 기프티콘.
1: 기프티콘은
0: 기프티콘.
1: 그 정도까지는 된다.
0: 악수 하지 않았어요 저희.
1: 아 맞네. 아 근데 네. 이모티콘 선 넘은 것 같아서.
0: 아, 그래서. 아.
1: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사연이 네, 이거였어요. 네. 그 직장 동료가 열정이 넘치는데. 밤 11시 넘어서도 막
0: 맞아요.
1: 업무 연락 보내고 네. 나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사연이었거든요.
0: 맞습니다. 홍재정 님이 PD님 들으셨죠? 찡디가 저녁 7시 이후로는 연락하지 말래요.
1: 어.
0: 이런 뜻입니까?
1: 아이 그럴 리가요. 우리 제작진 연락은 저는 네. 항상 열려 있죠. 근데 그들이 저한테 7시에 연락을 안 해요.
0: 아 그래요?
1: 그들이 더 피곤해.
0: 아, 아니,
1: 그들은
0: 맞아요.
1: 이미 비몽사몽이야. 이미 7시 맞아요. 때는.
0: 새벽까지 오시니까.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트러블은 없다. 근데 이경 변호사는 약간 의뢰인분들이나 사실 시간 안 가리고 연락을 많이 좀 받아봤을 것 같아요.
0: 연락 진짜 많이 받죠. 사실 저희 로비에서도
1: 네.
0: 전화 상담 전화 하고 왔거든요.
1: 와, 이 시간에도요?
0: 네,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1: 아,
0: 네, 너무 힘드네요.
1: 이건 얘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0: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의뢰인들도 종류가 다양해요.
1: 네. 네,
0: 너무나 이제 친절하신 분도 있고 또 아니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조금 하드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1: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
0: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네. 여기서 네. 정혜인님이 변호사님 11시 이후 업무톡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저 뉴스에서 법원에서도 퇴근 후 업무 카톡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걸 본 것 같은데 이거 맞지 않나요?
0: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업무 톡이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라면 그러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은 뭐 어느 유형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뭐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 진짜 급한 뭐 업무여가지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건 괜찮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거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있다.
1: 지난주 짱구. 지난주.
0: 아니 우리 코너 이름 바뀌었습니까? 예? 저번에 인겟 인겟 아나운서님
1: 악수 한번 다시 해요.
0: 안을 때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요 축의금을 10만 원만 냈지만 사회도 봐주고 열심히 결혼식 진행을 도와줬었는데 나중에 결혼한 친구가 축의금이 너무 적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빈정이 상한 사건이었습니다.
1: 아 맞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0: 맞아요.
1: 친구 배심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소개드려볼게요.
0: 네, 0312님이 친구에게 빨간 줄 100개 그어주세요. 사회 봐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의금입니다. 친구분 정신 차리세요. 소중한 사람 잃지 마시고. 아니 근데 진짜 사회 봐줄 정도면 보통 친구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진짜
1: 본인 결혼식은 왜 저한테 사회부터 가졌어요? 둘도 없는 친구는 아니었나 보네. 한 15명 정도 있는 친구였나 봐요. 나만 진심이었어 항상.
0: 아니요 그렇지 않고 네. 이게 3부가 있었으면 제가 맡기려고 했는데
1: 그 제일 상처인 거 알죠? 나머지 뭐 메인 반찬도 아니고
0: 네.
1: 마지막 설거지를 부탁하는 느낌이잖아요.

0: 예. 아직 또 그 돌잔치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잔치는 많잖아요.
1: 아니, 그럼 축하할 일은 많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번씩 식 전부터 가서 가방 순위해주고 결혼식 내내 사진 기사님보다 더 많이 사진 찍어주고 지인 축의금은 따로 받아줬어요. 심지어 제가 찍어준 행진 사진을 깨톡 프로필로 해놨더라고요. 사연자님처럼 저도 당시 여유가 없어서 10만 원 축의를 했는데 친구들은 2, 30만 원 낸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립밤 하나 받았어요.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뒤로 서로 대면대면 해지더라고요.
0: 이 친구도 엄청 친한 친구네요.
1: 그러니까요.
0: 가방 순위가 이제 가방 그 들어주고 이제 맞아요. 보관해주고
1: 거의 그날 하루를 다 보조해주고 서포트해주는 분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것도 찐친 많이 냅니다.
1: 아, 그렇죠. 네,
0: 그런 식으로 따져도 사실 훨씬 이득인데 이거 지금 축의금 10만 원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서운해 한다면은 그건 진짜 오래갈 친구가 맞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조상신이 도왔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이번 판에 한번 친구를 계속 이어갈지 너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무엇보다 이렇게 축하받고 좋은 날 이렇게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겨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0: 그렇죠.
1: 혹시 듣고 계신 친구분들은 이런 일 없도록 예. 주변에 좀 마음 미리미리 잘 쓰면 좋겠다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주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층을 여러 사무실에서 함께 쓰는 건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공용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나요.
2: 담배, 전자담배인가?
1: 누군가 항상 같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갑니다. 처음엔 설마 내가 좀 예민한 건가 했는데요.
2: 인건씨! 화장실 가면 냄새 나던데. 이거 전자담배 냄새 맞죠? 참 어떤 무개념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인건실 아니죠?
1: 다른 직원도 확실히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전자담배라고 해도 냄새는 확실히 나잖아요. 매번 같은 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누군지 모르니까 직접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매번 참고 넘어가자니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그 칸 안이나 문에 살짝 경고 메시지를 붙여볼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됩니다. 너무 착하게 글을 쓰면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울 것 같고 너무 세게 쓰면 싸움 날 것 같고요. 찡디랑 변호사님이라면 어떤 문구를 남기실 것 같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공용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게 실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노담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아직도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분이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운데요?
0: 그렇죠. 이게 참 집에서 혹시 밑에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 혹시 본 적 없으세요?
1: 다행히 저는 위아래로는
0: 그런 적 없으세요?
1: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는 지금은 겪어본 적이 없어요.
0: 저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담배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1: 아랫집에서?
0: 네.
1: 그 베란다에서 담배 태우나
0: 그렇죠,
1: 보다.
0: 그렇죠. 그게 이제 막 다용도실에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화장실에서 올라올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딱 올라오면 진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1: 화가 나죠. 특히나 만약에 뭐 어린 아이를 키운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불쾌함을 넘어서서 화가 나고 내 가족 건강을 해친다라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전자담배라도 이런 건물 안에서 공용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거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0: 그렇죠. 전자담배도 똑같습니다.
1: 네.
0: 이게 우리 이제 연초 피는 거랑 똑같이 전자담배도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은 이게 뭐 형사처벌은 아닌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처분하면은 그것도 내셔야 되거든요. 적발되면 이제 그렇게 내셔야 됩니다.
1: 근데 참고로 이게 뭐 지금 누군지 특정을 못 지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0: 그렇죠.
1: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좀
0: 쉽진 않죠.
1: 화장실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0: 그렇죠. 근데 화장실에서 우연찮게 또 이렇게 같은 칸에 그러니까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있다가 또 이제 담배 이게 연기가 올라온다. 그럼 딱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요.
1: 옆 칸에 이제 동시에 들어갔을 때.
0: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화장실에 또 옆 칸에 있으면 또 안 핍니다. 또.
1: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0: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1: 그러니까
0: 아침에 가서 꼭 이렇게 펴야.

0: 된다는 사람이 있고,
1: 그렇죠.
0: 아니야 아. 밥 먹고 나서 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루틴화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 좀 잘 포착하셔가지고 잡으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1: 우리 이용인 변호사는 담배를 안 피잖아요.
0: 저는 안 피죠.
1: 그럼 조금 더 담배 냄새 자체를 예민하게 느끼는 편이에요?
0: 어, 저는 엄청 예민하게 느끼고, 그 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네.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랑 같이 노래방에 갔어요.
1: 네.
0: 근데 노래방에 갔는데 그 안에서 이 친구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연기가 안 빠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때 진짜 와, 이게 화생방 훈련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건강을 빨리 해치게 하려고 담배 필 때마다 계속해서 입에 물려줬거든요. 사람이 쉽게 죽질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봤습니다.
2: 무슨 너무
0: 이 연기가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1: 아, 그럴 수 있죠.
0: 예.
1: 근데 여기서 어쨌든 나서 이거 붙인 놈이 누구냐 하면서
0: 아~
1: 난리가 났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 저격도
0: 진짜 잘해야 되는
1: 조심스러운 거예요.
0: 아~
1: 살살하면 효과가 없고 예. 너무 세면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0: 오.
1: 근데 저격을 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0: 그렇죠. 이제 저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누가 저격을 했는지만 특정만 안 되면 사실 뭐 그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세게 준비했는데 큰일 났네.
1: 아, 이제 특정을 안 하면은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0: 네, 네.
1: 아, 내 게, 제 거는 오늘 조금
0: 연해요?
1: 순한 맛이에요.
0: 아, 순해요.
1: 그래서 하나는 좀 독한 게 필요하다.
0: 예, 예, 예.
1: 오늘 또 합이 좀 좋네요.
0: 아, 예, 좋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저부터 문구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조금은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예. 아우 여기 화장실 냄새 전담.
0: 전담?
1: 어, 전당을 지지어서 아, 화장실 냄새 전당. 약간. 어, 너무 창피하다. 어, 오늘 유난히 창피하네요. 원래 이 정도 아닌데.
0: 다시 해달라요. 아, 다시 해주세요.
1: 어, 어, 여기 화장실 냄새 전당. 아 다시 다른 걸로. 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 알겠어요. 우선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거 한번 다시 들어보고
0: 예.
1: 나도 한 번만 고민을 좀 해볼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앞쪽에다가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상 수배.
1: 현상 수배.
0: 그리고 공용 화장실에서 담배 핀 살인 미수범을 찾습니다.
1: 아. 네. 이것도 살인미수 맞지.
0: 아, 살인미수죠.
1: 누군가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당했다니까요.
1: 아,
0: 죽을 뻔했다니까요.
1: 근데 본인도
0: 그렇죠.
1: 똑같이 살인미수를
0: 가해 행위를 했는데 네. 사람 쉽게 죽지 않아요. 아, 세 개 피 연달아 피겠는데 안 죽더라고요.
1: 아,
0: 저도 해프닝이었습니다.
1: 네. 오늘 네. 이경민 변호사 것까지 들어보니까 네. 어, 내 게 너무 약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0: 당신 거 오늘 쩐방.
1: 귀엽지 않나? 자, 오늘은 노래 없이 3부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대충 끄적거리다. 대충 끼적거리다.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자꾸 막 쓰거나 그리다를 뜻하는 말은 과연 둘 중에 무엇이 바른 표현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원래는 끼적거리다만 표준어였지만 실생활에서 끄적거리다가 워낙 널리 쓰이다 보니 국립국어원에서 두 단어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죠. 이처럼 둘 다 표준어로 인정받는 표현들로는 주책 없다와 주책이다, 차지다와 찰지다, 푸르다와 푸르르다, 굽실과 굽신 등이 있습니다. 종이 위에 글이나 그림을 격식 없이 적을 땐 끄적거리다와 끼적거리다 모두 바른 표현이니 편하게 사용하세요.

0: 민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세요. 누군가와 싸웠는데 내가 더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더 잘못한 건지 궁금할 때 사연 보내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너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잘 들어.
1: 말해 말해.
0: 게임만 하지 말고 지금 건조기 돌려놨거든. 끝나면 수건 다 꺼내서 개놓고 듣고 있어?
1: 듣고 있어. 그리고?
0: 그리고 분리수거! 분리수거 꼭 다 해놔!
1: 알겠어. 잘 다녀와.
0: 꼭 다 해놔! 나 간다!
1: 아내가 약속 있다고 외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게임만 하고 놀고 있을까봐 집안일을 시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킨 일은 모두 잘했습니다. 건조기 끝나서 수건 정리해서 화장실 수납장에 정리하고 분리수거까지 다 끝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쉬었죠.
0: 여보, 나 다녀왔어.
1: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잘했다고.
0: 아니 엉망인데. 진짜. 뭐 청소기 돌릴 생각 그런 거 못한 거야?
1: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 했다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아내가 하라는 거 제대로 다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잔소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시킨 일은 다 했지만 다른 일을 더 안 한 제가 잘못인 건가요? 아니면 아내가 잘못한 건가요? 빨간 줄 그어주세요. 제발요. 사연 보내주신 여보 죄송해요 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내가 외출을 했을 때 예. 시킨 일은 다 잘 해놨어요.
0: 그렇죠.
1: 근데 안 하게 한 거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음쓰 안 버리고 집안에 청소기 안 돌리고 이런 생각 왜 못했냐. 그렇죠.
1: 한번 물어볼게요.
0: 잠깐만요. 집안... 여기서 물어보죠.
1: 그럼 뭐 나가서 물어봐요? 우리 지금 라디오 중인데.
0: 그렇죠.
1: 네, 지금 친구분들 앞에서 그렇죠. 얘기하지. 뭐 어디 가서 물어봐요?
0: 여긴 지금 우리밖에 없잖아요.
1: 네. 우리랑 그렇죠. 이제 네, 우리 제작진들 있고.
0: 그렇죠.
1: 지금 전국에 계신 친구분들 계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물어볼게요. 질문 뭐 할지 알잖아요.
0: 네.
1: 집안일 좀 잘하는 편이에요?
0: 네. 저는 시키면 잘합니다.
1: 시키면 잘합니다.
0: 네.
1: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0: 네.
1: 시킨 것만 잘해요? 알아서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0: 네.
1: 지금 그분께서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셨거든요.
0: 그 서로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네요.
1: 네.
0: 왜 그랬을까요?
1: 80점에 만족을 못하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0: 저요?
1: 네.
0: 제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1: 안 들었단 얘기죠 그동안.
0: 그렇죠. 그동안 뭔가 이제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해야 될 걸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서 아마 평소에 생활 습관이 이렇게 딱 드러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 근데 우리가 사연자분 얘기도 좀 들어드려야 되는 게 시킨 걸 잘했으면 칭찬받고 싶은 게 우리네들 마음인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없고 지금
0: 참. 재밌는 게
1: 네.
0: 오늘 대본에 이 남편분이 얼마나 그동안 조금 고생을 해왔는지가 느껴지는 게
1: 네.
0: 처음에 시작할 때 아름다운 우리 아내의 남편입니다로 시작합니다.
1: 교육은 많이 돼.
0: 네. 이게 우리가 소위 법적인 표현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학습화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네.
0: 그래서 이분 성향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1: 그러면은 다른 법적인 건데요.
0: 네.
1: 지금 계약 조건이 두 개였어요. 건조기 돌려서 수건 잘게 놓기,
0: 네.
1: 분리수거하기. 일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 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0: 네.
1: 이 건에 대해서는
0: 분리수거하는 거랑 그다음에 빨래 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반대급으로 받는 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1: 그렇죠.
0: 그 정도는 서로 이제 뭐 1대1로 매칭이 된 부분을 했고
1: 합의를 본 거죠.
0: 예. 네, 근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 외의 것이죠. 그런 거는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묵시적으로 조금 그런 정도 계약 내용까지 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능력치를 높게 봤지만 남편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1: 기준을 너무 높게 봤다.
0: 그렇습니다.
1: 아하. 네.
0: 서로 근데 저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1: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아요.
0: 후기 사연 정도로 다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궁금해지네요.
0: 네.
1: 자 그러면은 이 사연에서 누가 잘못했어?

0: 아내분에게요?
1: 예.
2: 야,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오.
1: 자, 제가 왜 아내분에게. 그랬을까요? 네, 제가 왜 그랬을지.
2: 자, 아내분에게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야 돼요. 자, 좀만 정신 차리고. 사연자분을 대변하는 변호사예요. 네, 네.
1: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아내분이 여기에 대해서까지 잔소리를 하신다면 네. 이건 약간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느낌. 아~ 네, 계속 앞으로 더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네. 조금 이런 거 참고 칭찬을 조금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아름다운 아내라고 이렇게 지금 잘 교육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도 교육이 됩니다. 네, 분리수거 나아가서 음스 버리는 거 알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어. 그러니까. 제 다짐은 여기서 말합니다. 오,
2: 자 오늘은 그런 이유에서 우리 아내분에게 빨간 줄을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DKZ의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뿔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DKZ의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듣고 왔습니다.
1: 피디님은 이런 선곡을 어디서 해오시는 거예요? 학원이 있는 것 같은데.
0: 이게 선곡 노래 네. 제목이 기가 막히게 기가 떨어져요.
1: 그러니까 네. 뭐 저 들으라는 시. 역시.
0: 정답. 다음.
1: 왜요?
0: 아 지금 빵빠레가 울려 퍼졌어요.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회비 어떡하죠 님이 보내주셨어요?

0: 제가 테니스 시작한 지 횟수로 2년째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테니스를 좋아하는 몇몇 분이 모여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레슨장이 실내 코트라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매주 시간 되는 사람들이 매달 회비를 모으고 모은 회비로 실내 코트장을 임대해서 매주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잘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비를 내지도 않고 매주 나와서 테니스를 같이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1: 저기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저 부부 있잖아요. 한 사람 회비만 내고 부부 둘 다 와서 테니스 그냥 쳐요.
0: 네? 부부 중 한 분이 총무 아닌가요?
1: 맞아요. 총무라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0: 요즘은 세상이 좋아 회비를 모으는 통장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전 성격이 꼼꼼하지 않아 확인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분들이 확인을 하니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총무의 아내는 회비를 안 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안 나오는데 여태까지 밀린 회비도 안 내고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회비를 내고 있는 사람 돈으로 코트를 빌려서 그 사이에 껴서 즐기고 있는 회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너무 옹졸한 건가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2: 사연 보내주신 회비 어떡하죠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게 돈에 얽힌 문제다.
0: 그렇네요.
2: 보니까 예.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직접 해결을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친구 참여 재판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임에서의 중요한 건 회비잖아요.
0: 무조건 중요합니다.
2: 그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의 역할도 일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0: 총무 역할이 진짜 중요하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느낌도 드는데
2: 맞아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뽑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맞거든요.
2: 근데 여기서 총무가라고 볼 수 없죠. 총무의 부부가 어쨌든 회비 미납을 했고 이렇게 사연을 보면은 관리 부실에 회비를 조금 횡령하는 느낌도 조금 들거든요.
0: 아 이게 참 지금 단계 이 내용만 갖고 좀 애매해요.
2: 네.
0: 아직까지는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비를 안 냈는데 회비를 낸 것처럼 만약에 장부를 정리를 했으면 횡령입니다.
2: 이건 문제가
0: 그럼 100%
2: 되죠.
0: 횡령인데 아직까지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뭔가 채무 불이행처럼 그냥 잘 몰라서 못 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그런 소지가 있으면은 그럼 아직까지는
2: 그거는 하는 거 아닌가?
0: 그건 회비 노생. 총무 너 생각이죠.
2: 아, 네. 그러니까 총무 이분 혼자 생각을 하고
0: 그러니까
2: 있는 거죠.
0: 총무 너 생각이라니까요.
2: 그럼 나 뭐 놀아도 나 혜택이 있어야 총무를 하지.
0: 아,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규칙으로 정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는 대신에 뭐 회비를 조금 줄여준다든지 서로 그런 게 있어야지.
2: 미리 합의를 해야
0: 그렇죠?
2: 된다.
0: 그런 거 없이 나는 이렇게 내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해도 돼. 그건 총무의 생각일 뿐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당연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본인이 뭔가 개타고 있는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책임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2: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2: 그럼 회비를 계속 미납하면은 이 테니스장에서 쫓아낼 수도 있죠.
0: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통해서 테니스장을 빌리고 이게 서로 이제 묵시적으로 이렇게 서로 계약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2: 네.
0: 근데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그런 모든 부분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되죠.
2: 예. 자, 이제 이 사연에서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회원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2: 자,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당연히 뭐 이 회비를 낸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모임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필요 자금인데
2: 그렇죠.
0: 그 부분들을 총무가 임의로 이렇게 이제 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 내고 이용을 했던 회원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낼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지금 부담을 한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사적인 채무관계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한테 어쨌든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변제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이런 긍정적인 것들 해결을 하는 게
0: 그렇습니다.
2: 이 전체적인 모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파트로
3: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5: 원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도 정신 없었지만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장기하 얼굴들의 노래 이 곡 끝곡으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8: 어메이징.
7: I love you.
8: 수고하셨습니다.
7: 고맙습니다. 고맙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0: 예뻐진다.
1: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에?

0: 연봉리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0: 함께하는 힐링 여행 가평군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들을 보면서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래, 그때가 좋을 때다.

20대들은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그때가 좋을 때다 하고 40대는 30대를 보면서 진짜 좋을 때네 얘기하고 60대는 40대를 보면서 아우 한창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속내에는 젊음에 대한 부러움만 한가득 담겨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보면서 응 나도 저랬지 그래도 나는 그동안 많이 컸네 발전했네 이런 성장 뿌듯함도 함께 느낀다고 하는데 나름 맞는 말 같죠. 나이를 먹는 건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창문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하던데 그런 아 저는 창문이 52개 네. 너무 많지 않아요? 아무튼 문득 지상렬 상렬형이 큰 소리로 뻥뻥 쳤던 그 명언이 생각나네요. 니들은 늙어봤냐? 야 나는 젊어봤다. 그래 아 명언이야. 김영철의 파워 FM 나도 이제 늙적으로 하는 거죠. 김영철입니다.

0: 카니발 그땐 그랬지로 2026년 6월 4일 목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박광래님이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좋아요. 아 박광래님 노사연 씨 팬이군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사연이 누나 노래하는데 광래님 그 포인트 맞죠? 아... 조혜영님도 늙었다 생각 안 해요. 그때 행복했던 젊은 영희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인생의 계단 앞만 보고 행복을 항해할 거예요. 혜영님 어제 문자 주셨던 우리 74년생 아닌가요? 영희. 아 우리 지금 제 또래도 문자를 쭉 와가지고 어제 저도 영초본생하면서 그랬잖아요. 늙었다는 단어 대신에 나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저는 쓴다고 했는데 오늘 와 이러노 박효정님 저도 74인데 아 죄송합니다. 74년생이 아니라 74세 뭐지? 예전에 몰랐던 말들이 아 하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주는 가르침이겠죠? 히어 나셨는데 그러니까 74년생이죠. 오늘 74 특집이야? 아 효정님 반가. 저랑 같은 이제 74년생이니까 더 반갑네요. 아니 그때가 좋을 때다 말하는 속내에는 나의 성장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 숨어 있다는 거.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뭐 그냥 후배들 말고 진짜 새까맣게 어린 후배들을 보면 아 그래 진짜 좋을 때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그때의 기쁨, 슬픔, 힘듦을 다 알고 내가 그만큼 이제 컸으니까 나오는 소리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우리 늙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익어가는 겁니다. 네,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기로 하고요. 자,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철파임 스페셜 함께 할 텐데 뮤지컬 그날들의 두 배우 서현철, 유선호 배우님들 두 분을 모실게요. 자, 연륜 한가득 서현철 씨와 푸릇한 매력의 유선호 씨의 극과 극 케미 요거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스타 문학 강사 잼마잼마 김잼마쌤과 바쁜 아침 작은 여유를 만들어 가볼게요. 향긋한 차 한 잔 미리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도 살짝 준비했고요. 자 오늘도 철폐 문자 번호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 오늘 준비한 선물을 단백질면 수분 보충음료 구급함 혈당관리차 있습니다. 고릴라 보이나요? 켜놨어요. 너튜브는 여러분 들어오셔서 에라오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은 언제나 김영철이죠. 언학인과 광고 쭉 듣고 와서 오대리 아세요? 아세요? 오늘 아침 대리 리포트 오대리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도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어,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면과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세상에 육모 떨지 마. 서준우는 두 눈 번쩍.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유가 여파로 항공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오르면서 여행 경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여행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한 달간 여행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에서 2박 이상 머물고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에 가입한 만 14세 이상 개별 관광객이 대상인데요. 지원 금액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박 이상, 4박 이하는 2만 원 상당의 혜택이, 5박 이상 머물면 5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4일부터 14일까지는 제주 국제공항 1층 제주 러닝 위크 홍보부스에서 가능하고요. 15일부터는 제주 관광공사 중문 면세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도외 거주자임을 확인할 신분증과 2박 이상 체류를 증명할 항공권 또는 선박 예약 확인서, 숙박 예약 내역이나 렌터카 예약 확인서 등을 준비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6월에 6월달에 제주를 방문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고소한 콩국수는 더운 여름철에 입맛을 싹 올려주는 음식이죠. 콩에는 단백질은 물론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풍부해 체력 보충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식이섬유와 비타민C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요. 그래서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삶은 달걀과도 궁합이 좋은데요. 달걀에는 콩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질을 높이고 근육 유지와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시원하고 고소한 콩.

0: 몫에 채소와 달걀 곁들여 드시고 건강도 챙기자고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Boy, 자, 여름에 콩국수 꼭꼭꼭 드실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아까 오이나 토마토 아 그리고 삶은 달걀까지 꼭꼭꼭 기억하셔서 맛있게 드세요. 구동이님, 제가 육모 떨지 마 그랬는데 철업디 오늘 고3 아들 육모 육모 입시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6월 모의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본인도 떨리고 긴장되는지 어제 늦게까지 못 자고 있는 것 같던데 오늘 모든 수험생들 긴장하지 않고 집중해서 제 실력들 발휘해서 긴장하지 말고 오늘 우리 육모 6월 모의고사 보는 모든 우리 고3 수험생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실력 발휘하시면서 침착하게 시험은 또 계속 이것도 연습이거든요. 연습해야 또 근육들이 쌓이니까 오늘도 긴장하지 않는 연습 잘하라고 꼭 전할게요. 자, 그리고 서준우님, 제가 철업대 아저씨 저 학원 숙제하려고 오늘 학교 일찍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서 책에 손이 안 가네요. 유유, 세수 좀 하고 올까요? 너무 좋은 방법이다. 세수하고 와서 준우 어린이 철업대 아저씨가 알려주는 팁인데 방법인데 5분 집중 방법이야. 5분 동안 딱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숙제 그것만 하고 있어야 돼. 핸드폰이 옆에 있네. 손수건이 저기 있네. 이거 신경 쓰지 마. 그거 하면 또 꼼지락꼼지락 하면 또 놓치니까 5분 동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숙제만 계속.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스피더 어거 그레사 소나기 랄랄라. 소나기 소식도 있죠, 오늘.
1: 네, 맞습니다.
0: 들어볼까요?
1: 네, 어제와 달리 하늘빛이 꾸물꾸물합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5에서 60mm,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는 많게는 80mm가 넘게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갑자기 쏟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휴대용 우산 꼭 챙겨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소나기가 오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2,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광주 28도, 부산 24도에 머물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can you hear me? Ladies and gentlemen, can you hear? 테티서, 테티서, 테티서. 할런데, 예! 할래도 거 빵야 빵야 이어가는데 예.

가족들 함께하는 뮤직 타임. 오늘은 김잠득 잠득님의 사연이고요. 랜덤 선물 드리고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기 오늘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뭐야 이거 첫음을 놓쳤어 아주 나이스. 자 오늘 받을 랜덤 선물 김잠득 잠득씨 술도 덜 취하고 빨리 깨는 자기의 특별한 방법이래요. 진짜 특이하죠. 신청곡은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입니다. 아 잠득님 나 이거 진짜 이거는 처음 들어봤어. 나는 지금 그 사연인지 모르고 아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인가. 아 근데 영어 공부도 되고 아예 특별한 숙지 해서 비법 철가루들만의 특별한 숙지 해서법 있으신가요? 이거 있어요? 없을 텐데 아 있긴 있을 거야. 나에게 근데 진짜 잘 맞았던 방법들이에요. 이거 한번 공유해 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서 저는 뭐 뭘 먹네 뭐 북엇고 뭐 라면도 다 좋은데 그냥 진짜 아침 딱 눈 뜨고 찬물 한번 빡 마시고 화장실 한번 빡 그리고 좀 잠 더 자고 그러면 깨지 않아요? 아 요새 나 그거 뭐지 냉면 육수 그거 딱 쟁여놨어. 그거 다 한 90칼로리 아침에 쫙 먹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 첫 번째 철 없어 트와이스 알콜 프리 뮤직 스타트 홈.

와, 오늘 철없성 주제 나의 특별한 숙취 해소 비법. 자, 어떻게 술 깨고 또 회사도 가고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주중에는 특히 9076 숙취 해소 방법으로 밥 한 끼 대신 레모네이드 두 잔을 쫙 들이마시면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그래, 이거 우리가 막 밥, 국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되지만 나만의 어떤 음료들 있을 거야. 에. 그치, 그 나도 복숭아가 아이스피치 그 한 잔 갖고 안 되더라고. 나도 두 잔 먹으니까 좀 살 것 같아가지고 레모네이드 내가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볼게. 다양하게 시도해봐야지. 그치, 물 말고. 7592번님 저는 술 먹고 다음날 우유를 1리터 먹고

거고요. 아, 그럼 장이 깨끗해지면서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아, 이게 나만의 방법이니까. 저도 처음에 그 햄버거 먹었을 때 국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햄버거 먹어봐. 뭐라 햄버거였던 그 고기 패티가 나의 그 술 기운을 아, 막 같이 가져가 주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우유도 약간 그 공식이가 싶기도 하고. 7592번님 그죠? 0107 저는 술 마시면 집 들어가기 전에 놀이터 미끄럼틀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어요. 나 미끄럼틀 발음 잘 안되는데 오늘 됐어. 미끄럼틀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추울 땐 따뜻하고 더울 땐 시원하고 그 동그란 구멍 밖으로 별도 보이는데 술자리에서 번잡함이 정리되면서 기분이 좋거든요. 30분 정도 누워있다가 들어가면 신기하게 술을 깨요. 0107번님 지금 제가 나를 하이파이브 일단 하나 둘 셋. 그렇지 나도 나 그 놀이터 그 미끄럼틀 한 번씩 누워있어. 하늘 보고 달 있는 날 보면 그지 동심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기분은 술 취해있어. 아이가 아니야. 그치 그치. 야 좋아 술도 약간 깨. 또 건율님은 통장 잔고 보면 술도 깨고 잠도 깨요. 갈 길이 멀다 멀어. 이런 방법이 있다니. 기분 좋게 술 먹고 와서 술이 확 깨. 샤워하기 전에 찬물 샤워하기 전에. 아 건율씨 아주 나이스 재밌다. 0059번님 술 깰 때는 짜장면이죠. 실제로 춘장엔 알코올 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아 몰랐어 몰랐어. 노란 달걀 노른자에 알코올 분해 성분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왜 달걀을 먹나 봐요. 춘장에도 있구나. 오케이 춘장 레모네이드 두 잔이고 기억할게요. 이하나님은 저는 숙제에 무조건 걸어요. 찬바람을 맞으면 술이 깨는데 문제는 밤새 걷다가 길에서 잔 적 있어요. 안 좋은 방법이잖아 이하나씨. 아까 그 놀이터에 눕는 게 낫겠다. 그것도 자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우리가 많이 안 마셔야 되나? 이 영화님은 제 비법은 수영이에요. 새벽 수영하면 해장 수영한다고 하죠. 물도 먹고 숨 쉬면서 알코올도 나오고 레드벨벳 음파 레모네이드 한 두 잔 마셨다 생각하고 수영하면 물 조금 마시고 그지? 해장 수영 아침에 좋네요.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가고 그죠? 자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두 번째 철없어 음파 레드벨벳.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대 곧담 코너죠. 매주 목요일엔 문학여행을 떠나쇼. 스타 강사 젠마젠마 김젠마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강사 김젠마입니다.
0: 우리 2075번님이 젠마쌤도 해장이 필요할 때까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 마셔본 기억이 있나요?
1: 저는 해장이 필요할 때까지 마셔본 적은 있는데 주량을 모릅니다.
0: 그 정도인가요?
1: 네.
0: 진짜?
1: 아직 네, 주량을 확인하지 못했네요.
0: 대충 느낌에 소주 한 3, 4병 마시는 것 같아요.
1: 아, 제가 4병까지 못 마셔봤는데.
0: 3병까지군요. 와. 한번 성시경 씨 한번 만나봐요.
1: 아, 네. 제가
0: 마실 텐데 한번 나와봐요. 아니, 정순자님도 팀마쌤 네. 오늘 헤메코 너무 찰떡이십니다. 헤어, 메이크업, 코디까지.
1: 아, 역시 철가루 분들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0: 본인이 직접 헤어, 메이크업을 하신 건가요?
1: 조금 좋아졌죠. 금손으로 좀 해보고 있으니까.
0: 뭐 다 도와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더 헤매고 완벽 보는 라디오 켜주시고요. 오늘 문학여행 어디로 떠나볼까요?
1: 매일 똑같은 모니터 화면, 컴퓨터 자판, 앞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 우리 그런 것들만 보며 살다 보면 네.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감동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0: 그렇죠.
1: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시선을 이 지구 바깥 무한하고 고요한 우주의 신비로 넓혀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수식과 전파 신호만 믿고 살아왔던 한 과학자가 우주의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데이터 측정도 다 포기한 채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남기죠. 영화 컨택트에서 찬란한 은하수를 보며 주인공 엘리가 남긴 한마디 만나볼까요?
0: 자, 이 아침 그러면 잠시 현실을 잊고요 우주로 떠나볼까요?

0: 영화 컨택트 중 엘리의 대사.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데이터로도, 어떤 과학적인 용어로도 녹합니다. 여긴 과학자가 올 곳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가진 어떤 계측기로도 이 거대함을 담아낼 순 없습니다. 여긴 시인이 왔어야 했어요. 시인이 와서 이 빛을 노래했어야 해요.
1: 와, 지금 마지막에 그 여긴 시인이 왔어야 했어요 딱 하는데 저도 네. 전율이 이게 한번 읽고도 또 낭독해 주니까 그 네. 효과가 더 컸는데 정말 이 문장, 이 엘리 대사 자체가 시네요.
2: 그렇죠.
1: 경이로움을 설명을 못할 때가 있고 아름다움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죠.
2: 말로 표현이 안 돼.
1: 그땐 시인이 왔어 했어요.
2: 오, 네. 오. 저도 영화 봤을 때 그 전율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이 한 줄의 대사만으로도 벅차고 웅장하고 이 저릿저릿한 감정이 가득한데요. 네. 1997년에 개봉했었지만 여전히 최고의 우주 영화로 손꼽히는 영화 컨택트의 주인공 엘리 에로웨이는 외계의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밤낮으로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의 그래프만 분석하던 지독한 이성주의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감정이나 문학적인 수사들은 비과학적이라면서 멀리하던 인물이었죠.
1: 네.
2: 그러던 그녀가 거대한 우주의 신비와 직접 대면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역설적이게도 과학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정밀한 계측기나 딱딱한 숫자는 그 눈부신 은하수의 감동을 1%도 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차가운 이성으로만 우주를 바라보던 그녀의 입에서 시인이 왔어야 해 라는 이 최고의 감성적인 찬사가 터져나온 겁니다.
1: 아니 저도 지금 조디 포스터의 컨택트를 네. 약간 이거 교신하는 모습을 예. 어디서 화면에 본 것 같은데 근데 97년도면 제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군대에 있었을 때라
2: 그러셨구나.
1: 아,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 영상으로 이제 사진으로는 이제 본 것 같아요 저 장면은.
2: 네.
1: 아니 이게 뭐 시각 효과도 너무 아름다웠던 영화로 손꼽힌다고 하잖아요.
2: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장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건 진짜 뭐 보고 싶네요 제대로.
2: 보셔야 돼요.

0: 정말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매일 통장 잔고의 숫자를 보고 막 주식 숫자를 그래프를 확인하고.
1: 아까 어떤 분이 그거 하면 술 깬다 그러잖아요. 통장 잔고 보면
0: 해장 바로 되죠. 분 단위로 움직이고 메신저의 숫자에도 막 집중하면서 디지털 데이터에 갇혀 살고 있는데, 진짜 삶의 가치와 행복은 그렇게 계측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 문득 바라본 아침 하늘의 색깔,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눈빛, 그런 시적인 순간들 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잠시나마 딱딱한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1: 아,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시인의 눈. 우리 네. 철가루 시인님들
0: 많으십니다.
1: 내 안의 시인들 빨리 깨워주시고요. 시인들 일어나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0: 너무 시적이다. 네, 이 영화의 원작자는 세계적인 천문학자이자 소설가인 칼 세이건입니다. 과학 대중화의 거장이죠. 그가 왜 소설을 쓰고 이런 대사를 남겼을까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메마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거대함을 통해 인간이 가진 상상력과 문학적 감수성이 더 풍부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영화 속에는 또 하나의 우주급의 명언이 숨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했던 말인데요. 이 거대한 우주에 만약 우리 인류뿐이라면 그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거란다. 이 광활한 우주가 낭비되지 않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속에서 부딪히고 슬퍼하며 결국엔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철가루들도 다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무대, 오늘도 함께 어우러져서 잘 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1: 와, 과학과 문학, 그죠?
0: 네.
1: 그 마종기 시인님이 있잖아요.
0: 예, 예.
1: 치과의사인데 네네. 아마 모 대학의 그 본인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문학과 의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한번 만들었을 거예요.
0: 오, 좋다.
1: 제가 그때 그 시를 읽을 때. 그죠? 왠지 네. 문학과 과학, 문학과 예. 의학. 이 전복도 좋네요.
0: 극과 극인 게 만났을 때 또.
1: 그렇지. 네. 0298번님이
0: 와, 콘택트 저의 최애 영화예요. 중학교 때 보고 충격받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집에 가서 또 봐야겠어요. 저도 아직 기억하는 대사, 시인이 왔어야 했어요.
1: 그러니까 이거 뭐 시인이 왔어야 했어요.
0: 맞아요.
1: 5709번님도
0: 저도 어제 일상을 벗어나서 바다를 보고 왔더니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큰 걸 느꼈습니다.
1: 아, 바다를 보고 오셨군요. 바다를 보고 왔으니 네. SS를 보고 오셨어요.
0: 아, SS.
1: 바다. 와, no, no. 죄송해요.
0: 역시 상상력 가득하십니다.
1: 2378번님.
0: 젤마쌤, 오늘 육모 보는 아이들 응원해주세요. 재수생인 우리 아들 화이팅!
1: 오늘 6월 모의고사.
0: 오늘 6월 모의고사예요. 네, 우리 학생들 힘내세요. 화이팅!
1: 힘올라요 슈퍼파워. 오늘도 복수 퀴즈 나가볼까요?
0: 오늘은 영화 컨택트 속으로 떠나봤는데요. 우주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주인공 엘리는 데이터 측정을 포기하고 과학자가 아니라 땡땡이 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왔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시인, 2번 군인.
0: 흥흥.
1: 군인이 왔어야 했어요.
0: 군인이 왔어야 했어요.
1: 시인이 왔어야 했어요. 뭘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하는 무료. 지금까지 스타 강사 잼마잼마 김잼마쌤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화.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레노.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자, 정답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2766번님이 1번 시인. 자연의 신비함과 영롱함을 저도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싶네요. 아, 영롱하다는 단어를 쓰시고 2766번님. 곤민지님도 정답 1번 시인. 저도 시인처럼 고급지게 말하고 싶은데 맨날 헐 대박 이거밖에 못해요. 오늘 다른 단어 한번 딱 써보세요. 할 수 있어. 4882번님 원미용님도 정답 보내주셨어요. 1부 철가리 퀴즈 정답은 토마토였죠. 정현정님이 토마토 제 별명이에요. 이름이 정현정이라 앞뒤로 해도 똑같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 토마토 기러기 뭐 있죠. 1151번님 토마토 살 빼려고 저녁마다 토마토 달걀 볶고 먹고 있어요. 아자 아자. 유경이 2982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선곡 확인하시고요. 서현철씨의 유선우씨랑 같이 오기 여러분 스테이 튠.

0: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기초훈련과 AI 융합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AI 기초훈련은 AI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입문과정이고, AI 융합훈련은 실무와 직결되는 중급 심화훈련 과정인데요. 모두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니즈에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메아 해비어티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0: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 FM.
1: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철파임 스페셜은요, 뮤지컬 그날들에서 열연을 펼칠 두 분이죠. 배우 서현철, 유선호 씨와 함께합니다. 김수현님이 와 서현철님 옆집 부부 너튜브 잘 보고 있어요. 하트 뿅뿅. 그날들도 꼭 보고 싶네요. 그럼요. 아 오늘도 입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이제 토크쇼 나왔던 그 보다가 너무 와 서현철 선배님 왜 이렇게 재밌으시지 하다가 이제 아내분 에피소드도 너무 재밌고 너튜브도 잘 보고 계시는군요. 수현님. 김희장님이 와 저 유선호님 나오는 날로 다다음 주에 뮤지컬 예매했는데 너무 반갑네요.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정상 기자님과 뉴스 듣고 두 분과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0: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자 따맛따꼬
1: 착한 가격에 5분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0: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사는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6: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5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글리 정상도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7: 다른 분들은 이미 스타셨는데 당시 철파임 나오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아, 하셔가지고 네.
6: 지금 막 상승세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김수현님 문자 아, 감사하고요. 자, 이제 뉴스 시작해볼까요?
7: 네.
6: 자,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7: 네, 어제 치러진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민주당은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광주, 부산, 울산에서 승리했고요.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개표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현재 서울과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 227개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현재까지 민주당이 121석, 국민의힘이 93석, 조국혁신당이 2석, 무소속이 11석 이기거나 앞서고 있습니다. 총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무소속이 1곳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를 살펴보면요, 이 서울에서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이후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내내 앞서왔는데 오늘 오전 7시경부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추경호 후보가 53%로 45%를 득표한 김부겸 후보를 예상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됐던 전북도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며 당선됐습니다. 재보궐선거는 더욱 치열했는데요. 이 부산 북구갑에서는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1.7%포인트 차로 신승했고요. 경기도 평택 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34% 정도를 얻어서 28%를 얻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 27%를 얻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하남 갑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꾸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총 14곳입니다. 대부분 송파구에 몰려 있고요. 강남구 청담동과 광진구 923동에서도 투표용 귀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50%만 용지를 인쇄했다라고 하는데요. 송파구의 투표율은 60%를 네. 넘겼습니다. 논란은 컸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투표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라며 선거를 연기해달라라고 개표를 연기해달라라고 요구했고요.
6: 네.
7: 민주당은 선관위의 책임을 묻겠다라면서도 개표 중단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심야에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무리하게 이송하지 않겠다면서 투표함 이송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 자, 그럼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7: 네, 전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잠정 61%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방선거는 1회 지방선거로 당시 투표율은 68.4%였습니다. 또한 이번 투표율은 지난 8대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10.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 화제가 된 유권자는 광주 동구에 거주하시는 110살의

0: 김정자 할머님이신데요. 네. 할머님은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이 선거에 참여를 해오셨으며 빠짐없이 투표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고요. 월드 투어 중인 BTS 멤버들도 귀국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재미있는 투표소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강북구 수유동에서는 빵집에 투표소가 마련이 됐고요. 청구구 초등학교 야구부 연습장도 투표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차량 세규리 시공업체, 자동차 대리점 등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투표소는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접근성 등을 위해 민간시설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높였다고요.
0: 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반도체 수출이 성장과 민간 투자를 계속 이끌 것이며 소비는 재정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OECD는 미국은 전망치를 유지했고 일본은 0.9%에서 0.6%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이제 배우 서현철, 유선우 씨 함께 할게요. 여러분 궁금한 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하는 무료고요. 먼저 서현철.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0: 뮤지컬 그날들의 베테랑 배우와 새내기 병아리 배우가 만났습니다. 시너지도 기대되는 만큼 오늘의 토크 케미도 기대가 되는데요. 배우 서현철, 유선호 씨 함께 할게요. 철파엠 스페셜 현철, 선호의 그날들. 철파엠의 첫 방문한 두 분입니다. 배우 서현철, 유선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790번님이 두 분 아침 라디오는 처음 아니에요?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떨리진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두 분 다 철파엠에 이제 첫 출연이시고 아침 라디오 처음인가요?
1: 예, 저 뭐 라디오 몇 번 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활기찬 아침을 여는 이런 생방송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0: 생방송이라 거불 모양이군. 아, 거불 먹은 모양이군.
1: 거불 모양이죠.
0: 이걸 직접 듣다니. 아, 나 그거 너무 막 종종 생각나거든. 누가 진짜, 잠깐 맞아. 겁먹으면 거불 모양이군이 먼저 생각나. 네. 거불 모양이야.
1: 거불 모양이요.
0: 요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라스 한번 짜리 생각 찾아보시고. 네, 선우 씨는 뭐 긴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생방송 처음이지만.
2: 저도 라디오를 이제 종종 한두 번씩 나왔지만
0: 그렇죠.
2: 이 시간대 아침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0: 아, 의외로 겁을 안 먹은 모양이고. 네,
1: 전혀 겁을 안 먹고.
0: 아, 김정은님이 두 분 부자지간처럼 너무 닮으셨어요.
2: 정말요?
1: 그래요? 제가 좋죠 그러면.
2: 제가 한방입니다.
0: 한방미소. 아, 조윤재님이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현철님을 만나다니 너무 좋아요. 저도 직접 처음 만나는데 무슨 얘기든 재밌게 하는 현철님의 그.
1: 아, 근데 그게 제가 뭐 말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에피소드가 다 아내한테서 나온 거라.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부담감이 많아요.
0: 아니 그래서 아내분한테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1: 아, 정말 감사해요.
0: 아, 진짜 에피소드 바치잖아요.
1: 네, 그 전에 이런 사람이 다 있었는데 그 이런 사람이 이렇게.
0: 아니 근데 첫 대시 하는데 찍지 마. 이걸 진짜 찍으면 안 돼. 찍지 마를 몇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면, 아니야 뭐.
0: 그러면서 슬쩍 치우면서 나오게 하고. 네.
1: 그래도 뭐 조금 방심 한번 나오긴 하는데 조심
0: 방심을
1: 가지고.
0: 시켜야 돼요.
1: 네.
0: 아니 그래서 8869번님이 다음에 아내분과 함께 나와주세요. 다음에 어때요? 우리 너튜브 대식해야지. 재밌다 오늘도. 아니 그래서 우리 요요님도 선호 씨도 예능에서 보여준 솔직한 매력도 오늘 싹 다 보여주세요.
2: 알겠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솔직하게. 예. 이현정님이 유선희님 시계로 원래 양쪽에 모두 차나요? 보는 라디오 보다가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 때 보는 라디오 하다
2: 좀 어색한 거예요.
0: 아,
2: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껴봤는데 이제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0: 이제 익숙해요. 이 회사가 다르죠.
2: 다릅니다.
0: 그게 뭐 하나는 러닝 쪽이고
2: 맞습니다.
0: 하나는
2: 둘 다 스마트워치긴 한데 이거는 이제 핸드폰을
0: 연동되는 거고.
2: 그렇죠. 이것도 연동은 되지만 좀 더 운동 쪽에 맞춰져 있는 그런 겁니다.
0: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야, 갑자기 본인이 양손인데 시계가 하나도 없어.
1: 그러니까요.
0: 네, 나는 시계 딱 하나가 있고.
2: 하나 빌려드릴.
1: 아니야
0: 원래 시계 안 차는 스타일이에요?
1: 네, 시계를
2: 뒤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1: 근데 이게 그 뭐지, 촬영 가거나 어디 가면 내가 차던 걸 꼭 풀어야 되잖아요.
2: 맞아요.
1: 네, 이게 연결해야 되고 이러면.
0: 드라마 찍거나
1: 하면
0: 이게 저번에
1: 깜빡 입고서는
0: 팔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했었나?
1: 그런 거죠.
0: 그렇게 되니까
2: 촬영할 때는 항상 벗고
0: 촬영
2: 다닙니다.
0: 촬영 때도 빼고.
2: 오늘은 깜빡하고 못 벗고 왔네요.
0: 오늘 두 분이 사실 이렇게 또 철파임에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그날들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은 뮤지컬 그날들. 요거 이제 어떤 작품인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이제 보러 가실 분들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뭐지?
1: 경험한들 이야기거든요. 네.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좀 아름답고 아픈 하지만 좀 미스터리한 그런 공연입니다.
0: 경호실 부장 정학이 주인공인가요?
1: 정학과 네, 무영.
0: 정학과 무영의 이야기. 네.
1: 그래서 두 이제 정학과 무영이 거기 이제 통역관인 여성을 보호하면서.
0: 그렇죠.
2: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이제 통역관은 아무래도 양쪽의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0: 왔다 갔다 다 해야 되니까.
1: 네.
0: 저도 예전에 봤는데 지금 말해주니까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맞아요.
1: 혹시 이제 이분이 어디 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둘이서 이제 이
2: 그렇죠.
1: 통역관 여성을 지키다가
0: 벌어지는 에피소드.
2: 맞습니다.
0: 지금 이제 김광석 씨 노래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그러잖아요.
2: 네.

0: 이게 축구박스 뮤지컬 우리 정치분들 설명 좀 해준다면?
1: 축구박스 뮤지컬은 그냥 쉽게 설명하시면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 대중 음악을 이제 그게 맞춰서 재구성. 한 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김광석 씨 네. 노래가 중간 중간에 계속 사랑했지만 등등이 나오죠.
1: 그치. 네. 네. 전부 다 김광석 선배님 노래.
0: 전부 다 딱 그 노래로. 그래서 그걸 이제 축구박스 뮤지컬이라고. 아 정말 쉽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 진짜 이번에 이제 김광석 씨 그날들 다 명곡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어제 산들 씨가 우리 이제 공개 방송 나와서 산들 씨도 뭐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많은 배우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떤 역할이에요?
2: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요리를 전담하는 그냥 운영관 역을 맡았습니다.
0: 아, 운영관 이름이 네. 운영관?
2: 네. 네. 직책이 운영관.
1: 이름이 운영관. 영관 씨.
0: 바로 같이 영관 씨.
2: 직책이 운영관이고 운영관은 거기서 역할이 이제 좀 딱딱하고 교육 받고 한 그런 친구들한테 좀 삼촌 같은.
0: 약간 좀 네, 코믹이 좀 있죠.
2: 살짝 있죠.
0: 아, 살짝 있죠.
2: 그리고 이제 뭐 큰 형님 같은 그래서 이제 좀 고민도 상담하고
1: 약간 든든한 삼촌 같은 느낌 같아. 예.
0: 같이 또 고창석 씨도 하지 않나요?
2: 예, 거기 이제 이정열 씨하고 고창석 씨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합니다.
0: 있고요. 예. 또 우리 선우 씨는
1: 저는 이제 정학의 동료죠. 저희 무형이고요.
0: 무형 역할.
1: 약간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고 또 위트 있고 또 성격 좋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선우 씨 말고 또 누구 있어요?
1: 저 말고 같은 캐스팅에 아까 말씀하신 산들 형 계시고요. 산들 씨. 그리고 그 박규원 뮤지컬 배우님 계시고요. 네. 윤시훈 야, 형 이렇게. 계십니다.
0: 예. 아, 진짜 뭐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니 김희정 님이 27일 7시 타임으로 회사 언니 6명과 함께 뮤지컬 보러 갑니다. 저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지친 마음 온전히 힐링하는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라고 이제 미리 이제 표를 딱 예매를 해두셨네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3021번님이 2013년 초연 이래로 무려 7번째 올라오는 뮤지컬이잖아요. 서현철님은 초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2: 네.
0: 이제는 노래를 눈 감고도 하시겠네요.
2: 그 반대죠.
0: 눈 뜨고 노래를 해요.
2: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좀 자신이 없고 좀 노래를 잘 해보려고 그렇게 막 눈을 감고
0: 있는데 오히려 그때 눈 감고
2: 있는데 네. 이제서야 노래하면서 살짝 눈을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0: 아니 근데 뮤지컬 배우들이 전공이 나름 있잖아요. 셋 중에 약간 난 연기파고 난 노래가 좀 강세고.
2: 아 그리고 제가 노래를 좀 못한다 그러면 다들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아요. 진짜 못해서 못한다 그러는데 정말 겸손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막상 들으며
2: 근데 지금 조금 늘긴 했는데 처음 초연할 때 전주만 나오면. 손에서 땀이 나서서.
0: 거불 목은 모양이군.
1: 거불 모양이야.
2: 거불 모양이죠.
0: 거불 모양이야.
2: 네. 그리고 이게 호흡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0: 진짜.
2: 그래요? 예. 네. 그 이제 들어갈 때 막 하고 올라가도 전주가
0: 노래가 그렇군요. 시작인데 떨리지 않아요? 현철 씨가 뮤지컬 처음 했을 땐 한 곡을 6시간 연습하고 야. 자다가도 노래 불렀다 했는데 선우 씨는 잠꼬대로 노래한 적이 없어요 하셨는데 이번에 첫 뮤지컬.
1: 일단 첫 뮤지컬 거리입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닌데 연습실 갈 때 긴장이 막 되더라고요.
0: 아 이게 좀 다르죠. 드라마 네. 뭐 이런 거랑
1: 그렇죠.
0: 뭐
1: 제가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0: 다르죠.
1: 새로운 도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긴장이 많이 됐고 아까 잠꼬대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때 꿈을 많이 꾸는 성격 스타일은 아니에요.
2: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1: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0: 부럽다 통제하고 정말
1: 근데 이제 뮤지컬 초반 연습했을 땐 당연히 이제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이제 항상 그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그러다 실수하면서 딱 깨고. 초반에 항상 그랬습니다.
2: 맞아. 연극하거나 뮤지컬하면 대부분 공연 때 뭐 의상 없어지는 꿈. 그죠?
0: 그런 거 꿈죠. 저도 마이크가 온웨어가 켜져 있는데 제가 말이 안 떨어져요. 이런 꿈을 꾸는데 이제 6월 9일 시작이죠.
1: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런스루 한 바퀴 쫙 돌았어요?
2: 런스루는 뭐 계속
0: 계속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완벽하게 다 연습이 됐겠네요. 네.
1: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맞춰보고 있습니다.
0: 내가 다 떨려. 내가 다 떨려. 6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뮤지컬 얘기 또 4부에서 더 이어갈 텐데 여기서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탄탄한 스토리와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 씨의 명곡을 엮어낸 이 뮤지컬 제목은 뭘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1번.
1: 1번 그날들입니다.
0: 2번.
2: 2번. 그렇고 그런 날들. 이건
0: 씹었어.
2: 아, 씹었어.
0: 다시.
2: 그렇고 그런 날들.
0: 그렇고 그런 난들. 뭐 이렇게 했어 처음에. 네. 겁을 먹은 모양이야.
1: 겁을 모양이야.
0: 샤비공 77 짧은 문자 50원 김자 100원.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알갈 부클이.
1: 네,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화합물인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 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봐도 좋겠죠?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그렇죠. 윤유라님이
1: 1번 그날들이요. 어. 그날들에선 운영가님이 제일 매력적입니다. 유일한 앞몸짱이에요.
0: 이게 아. DJ도 참 중요한 게 아까 저도 막 하다 운영관 아, 이름이 혹시 운영관 했던 아니 그게 아니고 했는데 막 이제 운영관님이 되면서 이 문자 우리 영관님이 네. 한번 볼까요?
1: 1번 그날들 아 김광석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뮤지컬은 또 얼마나 좋을런지 감도 안 와요.
0: 에. 아니 이게 혹시 저도 그날들 봤지만 그 관객 입장에서 아는 노래가 계속 나온다는 게 되게 그게 몰입도가 높아요.
2: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처음 뮤지컬 보러 가면 사실 우리는 뮤지컬 넘버를 모르잖아요.
1: 그러니까요. 에.
0: 근데 막 알려고 막 하는데 막 그 또 어쨌든 근데 다 노래를 아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것도 있죠. 노래를 선우 씨도 노래를 듣고 좀 자란 세대라기보다
2: 저는 사실 찾아 들은 세대죠. 그렇죠. 제가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저 태어나기 이전의 노래들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접했던 그렇죠, 곡들이죠.
1: 그렇죠. 네. 근데 저 때는 이제 막 라디오 치치치치치 요거 마치고
0: 아 언제 치치치까지 했어요. 그때 진짜 치치치했어요?
1: 이렇게
0: 접었어?
1: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나오고 그렇게 테이프 이렇게 볼펜 껴서 이렇게 계속 돌려서
0: 맞아 우리 테이프 녹음하던 시절
1: 네, 녹음하던 있었죠. 시절 라디오 네. 켜놓고 그거 그치, 그치. 나, 노래 나올 때 싹 녹음하고 네.
0: 메가헤르츠 107.7 메가
1: 그렇죠. 아, 요즘은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6629번님이
1: 정답 그날들 마지막 반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 제 인생 뮤지컬입니다. 또 보러 갈게요.
0: 그래 그래 또 보러 가시고요. 우리 6629번님에 이어서 이현정님도
2: 1번 그날들 10년 만에 보러 갑니다. 이번 주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아, 야,
0: 대구에서 네, 올라온다고.
2: 너무 감사하다. 정말.
0: 우리 이제 6월 9일부터입니다. 그죠? 8월 23일까지 서울에서 하고 또 지방 공연이 또 잡혀 있나요?
1: 예, 네, 지방 많이 잡혀 있습니다.
0: 확실해요?
1: 예. 네.
0: 예. 네. 아, 약간 이제 의심이 어느 순간부터 가기 시작해서
2: 확정된 건가요?
0: 다요. 이번에 꼭 보러 갈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각자의 인생에서의 그날들은 언제예요? 오, 그 이유도 궁금해요. 지금까지 생각했는 어, 내 인생의 그날 있잖아요. 어, 그날.
1: 저는 어, 우리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저는 결혼을 못 할 줄 알았거든요. 오. 결혼식 했던 그날이 저한테는
0: 야. 몇 년도였어요?
1: 2000 아니
0: 아, 죄송해요. 잘 보이려고 괜히 어. 했는데 제가 괜히 날짜 물어봐가지고 언젠지 그러니까 하여튼 2000년 초반에
1: 17년 됐으니까
0: 네, 네. 그렇죠. 2008년
1: 2009년
0: 어, 네. 2009년 그래야
1: 아 이거 또 집사람이 안 듣겠지 이거.
0: 아, 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요? 정재현 씨
1: 일찍 일어나죠.
0: 정재현 씨 듣고 있다면 문자 #1077
1: 맞아 2009년
0: 조심은 김문자 네. 100원 고려 무료 주시는데 오히려 재현 씨가 아니야 8년이야 이럴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2009년
0: 2009년
1: 5월 4일
0: 그때가 그날이었고
1: 아, 네, 그 그게 이제
0: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오르죠?
1: 네, 떠오르죠.
2: 어,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셨네요 그러면?
1: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이제 이거 축가로 이제 정성화 배우가
0: 성화 씨가 왔어요.
1: 네, 축가를 했는데 실 분위기
0: 오히려 또 그런 NG가 한번
1: 하니까 이제 그 막 딱딱했던 분위기에서 막 웃고 어. 그런 기억이 나.
0: 그치 그게 이제 서현 씨의 그날이었고. 유선우 씨는 나의 인생의 딱 그 그날.
2: 저는 인생에 정말 큰 도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저는 요즘이 그냥 그날인 것 같아요. 그날. 아,
0: 그날. 6월 9일이 첫 공이.
2: 저는 첫 공, 12일입니다.
0: 12일이 첫 공.
2: 예, 그날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날이 또 될 것 같고.
2: 예.
0: 좋네요. 꿈꾸자 아이디로 우리가 보내신 분이 연습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가장 오래 남는 넘버 한 소절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집에 갈 때도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1: 그 제가 초반에는 그거였어요. 아닙니다.
0: 다 같이 하는
1: 왜 이어서 안 했니?
2: 거의 어. 이제 무영이가 많이 부르는데 같이 부르는
1: 같이 불러서
0: 어 그 랄라랄라 그다음 어떻게 하는데요?
2: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뭐 이런 나의 노래로
0: 딱 연결이
1: 네, 나의 노래로
0: 자 이게 지금 계속 흥얼거리고 있겠네요.
2: 예 맞습니다.
0: 그럼 또 무영 들려준다면
2: 붙이지 않은 편지 선배님 한 소절만 가능하실까요?
1: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겸손이 아니라 노래가 제대로 안 돼서
0: 우리가 그럼 겸손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2: 정말 좋아요.

0: 너무 그래서 아 진짜 뭐 괜히 시키나 이 정도 생각인데 네. 아이, 뮤지컬 배우신데 그럼 우리 또 선호 씨는 그 무용의 한 구절
1: 아 뭐가 있을까 또 어제 했던 게 저는 처음 극장에 가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제 나무와 이등병의 편지를 같이 이제 함께 부르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러면 짧게 그러면
0: 짧게

0: 뭐 이런 곡입니다. 네.
1: 네. 아유, 아침에 또 이렇게 또 시켜내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제 봐야죠. 네. 이 연극과 함께 극과 함께 그죠.
0: 이 시간에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이라 진짜 어쩔 수가 없이 네, 네 아침에 시키게 돼요. 네. 박 회장님이 두 분 목소리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박수경님은 또 꾸미지 않는 담백한 음색이 좋네요. 라고 또 칭찬 문자 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0012번님은 서현철님 대통령 전담 요리사인 운영관 역할이시잖아요. 운영관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운영관님! 운영관님! 역할이시잖아요.
2: 오, 정말 대사가 맞아. 그런 게 있어요.
3: 그렇게 있어요. 거의
1: 그런 게 나 있어요. 봤었으니까. 아. 그래서 운영관님을 애타게 찾아요. 운영관님! 만약에 청와대 1일 요리사가 된다면 자신 있게 만들 요리는 뭔가요? 일단 요리를 잘 하시나요?
3: 아니 요리를 잘 하기보다는 가끔 이제 집사람이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면 하는데.
1: 그럼 운영관 역할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요리를 잘 하셔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실제하고 역할하고 뭐. 근데 제가 집에서 가끔 저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한테 해주는 게 김치 칼국수거든요.
2: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1: 그럼 이거 청와대 1일 요리사가 된다면 뭐 그 요리?
3: 예, 네, 김치 칼국수.
1: 우회 메뉴가 될 것 같아. 너무 막 기대할 거 아니에요. 막 네. 무슨 뭐 전복에 해삼이 될 텐데 오히려 김치 칼국수 칼칼하게.
2: 담백하니 좋습니다.
1: 그 뭐 비법이 뭐예요? 김치 칼국수에 딱 그.
3: 아무래도 그 육수?
1: 육수 멸치인가요?
3: 멸치하고 이제 이것저것 해서.
1: 어 약간 상상했는데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우 씨는 어때? 요리를 좀 하시는 편이에요?
2: 저는 요즘에는 그래도 요리를 집에서 쉬는 날 있으면은 해 먹으려고 또 노력해보는 편입니다. 어허. 엊그제 또 차돌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었어요.
1: 집에서? 네. 오 거기 두부도 들어갔어요?
2: 두부도 들어가고.
1: 두부가 들어가야죠.
2: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1: 그러면 청와대에서 만약에 요리를 한다면
2: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1: 네, 차돌 된장찌개. 네. 여기도 또 육수가 비법일 텐데.
2: 네. 아 뭐 육수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3: 뭐 대부분 육수가 비법인 것 같아요. 바탕이 좋아야.
1: 육수가 그렇죠. 중요해도 그래서. 랍랍님이 서현철 배우님 찐 충청인이신데 아 구수한 사투리로 그날들 홍보 한번 해줘요. 이 이제 알았어요. 그 토크할 때 맞아요. 충청도 사투리 많이 구사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 호흡이. 이? 충청도였던 거요.
2: 나긋나긋하죠.
1: 맞아요. 충청도가 그... 나 이영자 선배님도 있고 최양락 선배님. 네. 이 충청도가 개그 호흡이 있죠.
3: 맞아요. 네. 그 실은 제가 4살 때 서울에 와서 이게 지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1: 아니 나 충청도가 왜 웃기냐면 충청도는 끝까지 다 듣는 거 알죠. 네. 경상도는 급해서 아니 호흡이 나 4살 때 올라왔어요 서울 이렇게 반한데 다 듣고 중간에 어떻게 할까 했어요. 네. 충청 사투리는 원래 못 쓰는 거예요.
2: 배우신 거네요. 그렇죠, 네.
3: 아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근데
1: 내가 너무 무한한 게 어쩐지 충청도 호흡이었어라고 했는데.
3: 근데 집사람은 또 의외로 충청도 사람들 그 구별해내는 법을 안 돼요. 어? 뭐였더니 눈 좀 크고 튀어나오면 충청도라고. 저만 보고서는 근데 그건 아니다 여보. 그 사람마다 생김새가 있는 건데.
1: 하춘아 씨도 그럼 충청도야. 네. 그렇게 되겠네요. 아유 정재현 씨, 다음 시간 두 분 꼭 같이 모셔가지고 녹음이라고 속이고 예. 프로젝트 한번 예. 하려고요.
3: 예. 예. 뭐 마음껏에 이게 다 좋은 것만 보낼 거니까 이렇게 해서.
1: 그렇지. 예. 아니 그래서 사투리로 지금 홍보 안 돼요? 4살 때 기억을 더듬어서 4살 때까지 산 기억을 더듬어서 그날들 있잖아요. 그걸로 예. 충청도 한번 홍보해 주세요.
3: 그래요. 저 그날들이요. 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던 그 명곡 갖고서는. 이제 뮤지컬을 만든 경우
2: 진짜 충청도
3: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막 사랑하고 뭐 아프지만 아름답고 또 그런 스토리인데 거기다 또 우리 이 뭐요 너 역할이 뭐지?
2: 무영이?
3: 무영이 말고
2: 정학이?
3: 아니
2: 경호
3: 아니 경호를 자꾸 까먹어요.
1: 예, 까먹은 거요?
3: 여기서 뭐냐면 진짜 볼 것이 경호관들의 그 힘 있고

0: 아주 박력 있는 군무가 아주 볼만해요.
1: 아 그래요? 네,
0: 그거 보러 저 가족들끼리 손붙잡고 연인끼리 손붙잡고 와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 그래요. 아유, 우리 오년관님이 갑자기 그 경훈이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0: 경훈이 자꾸 기억이 안 나지.
1: 그럴 수 있어. 네. 네, 그럴 수 있는 기억이죠. 아 이렇게 또 홍보까지 충청도 사투리로 그 네 살 때까지 살던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쯤에서 이번에는 이 선호 씨의 신청곡을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이에요?
2: 김강성님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입니다.
1: 어 이 노래를 듣고 싶은 이유는요?
2: 일단은 이 아침에 활기차게 또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그냥 가사부터
1: 그렇죠. 예. 이게 뮤지컬의 넘버에 들어가나요?
2: 들어갑니다.
1: 그렇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우리 선호 씨의 신청곡 듣고 오는 동안 샵1077 짧은 문자 50만 긴 문자 100원 고일 무료 보내주세요.

0: 마지막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나가고 있죠. 김광석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유선호 씨 신청곡 듣고 왔고요. 0495번님이 요즘 머리가 복잡한 날들인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맞습니다. 이 노래 듣고 위안받고 하루 시작합니다. 감사해요. 대단한 선곡이었어요. 우리 안정래님 문제를 서현주 씨가 한번 보실래요?
1: 저 그날들 꼭 볼게요. 저 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보겠죠 뭐. 이렇게 보네요.
0: 충청도 사투리로 이제 막 보내주고 계세요.
1: 네, 그러네요.
0: 우리 이은자님 문제도 약간 충청도 사투리인 것 같긴 한데 선우 씨가 한번 볼래요?
2: 이번에 안 보면 언제 볼게요? 내년에 볼게요?
0: 이런 게 약간 충청도 스타일 유머죠.
1: 충청도 스타일. 네. 그리고 뭐 저 여기 보니까 관에 들어가기 전에 보겠지요. 사실 이런 게 충청도의 그 능청스러움이잖아요.
2: 아까 해주셨던 얘기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0: 노래 나온 동안 충청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제가 하도 충청도 사투리 했더니
1: 이제 저도 이제 충청도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얘기한다 저렇게 얘기한다 하는데 저도 재밌게 들은 게 그 시청자분이

0: 보내주신 건데
1: 네.
0: 자기 아들이 그 유치원 가려고 네. 유치원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네. 버스가 하도 안 와서 여섯 살짜리가 꼬마애가
2: 애기가
0: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떡하지 해서 유치원 전화해서 버스 언제 출발하죠? 했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해서 아, 곧 출발한대 그래도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섯 살짜리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나 이러다 일곱 살 되겠슈.
1: 아 중중도 네 살 때까지 살다 오신 거 맞아요?
0: 맞아요.
2: 와 웃기다.
1: 이러다 일곱 살 되겠슈.
2: 일곱 살 되겠슈 네. 엄마.
1: 여러분 뮤지컬 크라도 저 8월 20 아까 며칠이죠?
3: 6월 9일 시작입니다.
1: 아 야
3: 8월 23일까지.
1: 6월 9일 시작해서 8월 23일까지니까 올해 안 보면 이러다가 내년에 보고 싶어.
2: 내년에 보고 싶어.
1: 내년에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죠.
0: 그러지. 내년에요?
1: 네.
0: 뭘 할지 안 할지.
1: 내년에
0: 아 또요? 언제 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1: 그러니까 아직 지방도 정확하게 잡힌 것도 아닌데.
0: 헐 때 보는 게 낫기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0421번님이 서현철 배우님 너튜브 옆집 부부 서현철 정재현 완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 만점이더라고요. 우리 철없디 너튜브 김영철 오리지널과도 콜라보 어떠신가요? 저야 좋죠. 아, 저도 좋죠.
0: 네, 전 너무 좋죠.
1: 아니 근데 정재현 씨랑 함께 부부 너튜브잖아요. 이게 네.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0: 이게 이제 1월 달에.
1: 이 1월부터 했는데 지금 벌써 28만?
0: 뭐, 예,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 와, 지금 막 승승장구인데 반응이 네.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우리 채널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0: 그래서 집사람하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당황스러웠거든요.
1: 잘 돼서 오히려.
0: 네, 왜냐하면 그 저희가 마땅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재밌어요 모르고 반응이 좋으니까 갑자기 집사람이 그럼 또 뭘 더 해야 되나 이러는데 여보 하지 말자 이게 뭘 하면 안 될 것 같다. 예. 왜냐면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이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고 예, 크게 인위적이지 않아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굳이 뭐 막 애쓸 필요 없이 그냥
1: 아 그래요? 예. 아니 2382번이 우럭 여사님이 썰 하나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매번 들어도 너무 웃겨요. 이제 정재현 씨를 우럭 여사님이라고 부르죠.
0: 예,
1: 이 별명이 뜻이 있었어요? 우럭
0: 어디 방송에 나갔을 때 거기서 그 아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럭 여사인데 우한 럭비공을 줄여서 아, 집사람이 이렇게 우아하게 가끔 하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서.
1: 아, 그래서 우아한 럭비공 우렁 여사. 아, 네. 별명도 너무 잘 지었고 아내분도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0: 처음에는 뭐야 하더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아,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0: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우리 최진아님이 방금 옆집 부부 구독하고 왔어요.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자님 문자 한번.
5: 그날을 보고 감동받으면 나 울어.
4: 오, 이거 어떡하지? 일단 웃고
3: 나 울어? 일단 웃고. 한현내님이 네.
4: 선호님 가는 길 꽃길만 있길 응원했는데 벌써 꽃길에 계시네요. 오, 오.
3: 일단 웃고. 8411번님이 우리 집 10살 어린이 임신했을 때 그날도 보러 가셨어요.
5: 10년 전에
3: 뱃속에서 음악에 맞춰 어찌나 움직이던지 같이 신나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올해는 아이 손잡고 보러 갈게요.
4: 감사합니다.
3: 자, 여러분 6월 9일부터 그날도 시작하는 거 많은 시청 관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5: 예. 감사합니다. 네,
3: 끝 인사 같이 하면서 헤어질게요. 자, 오늘 하루
4: 오픈업,
3: 지칠 때는
5: 치얼업,
3: 영철이랑
4: 현철이랑
5: 선우는
3: 이제 샤라다. 샤라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향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프레스
5: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움
5: 운동할 때도
4: 뉴바움
5: 당 건강에도
4: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0: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영혼이 뒤바뀌는 설정이 꽤 자주 나오죠. 그리고 가끔은 현실에서도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춘기라 불만만 많은 아이에게, 직급이 높아서 부럽다는 후배에게, 집에서 또 직장에서 힘들다고 하는 배우자에게 나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속이 다 시원할까요? 이제는 힘든 거 알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서로의 무게를 이해하고 꼭 안아주고 싶어지지는 않을까요?